지금 여기는 무를 심은 거예요. 8월 초에서 뭐 이제 8월 달, 8월 중순까지는 뿌리는데, 아직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오지 않은 곳도 많은데, 여기는 좀 빨리 나온 거예요. 얘가 이제 어느 정도 한 뼘 정도 자라면 얘를 이제 솎아줘야 돼요. 조금 더 크면 이제 좀 열무? 열무가 됐다 싶을 때 솎으면 이제 김치를 해서 먹으면 되는데, 너무 크기 전에, 너무 커서 얘를 솎게 되면 다 같이 뽑히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자라면 솎아줘야지 무가 차라 커지지. 그렇지 않고 이대로 나름 무가 이제 클 수가 없으니까 거의 이제 솎아줘야 돼요. 날씨가 추워지면 또 어니까 한 10월 중순쯤 되면 무는 뽑아줘야 돼요. 거의 다 심는다고 봐야죠. 조금씩이라도. 자급자족이죠. 자기네 먹을 거는, 예, 다 심어요. 이제 업으로 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여기 이 동네는 이제 규모가 뭐, 그렇게 큰 데는 없고.

이 할머니가 그 예가집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어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빨갛게 한 이제 김치 만두를 거기서 주로 이제 하시는데 겨울에 그럼 이제 그 맵다고 이제 물을 하나 이렇게 꺼내다가 이렇게 득득 긁어가지고 그걸로 다 이제 무만두를 해서 이렇게 하얗게 해서 이제 이렇게 주시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뭐 거의 김치만두만 이제 주로 해 먹었고 사 먹고 김치만두만 이제 만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아왔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묻혀 있었어요. 무하고 표고버섯하고 이제 두부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숙주 있으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거의 국으로 먹었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찐만두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군만두 뭐 튀김만두 예, 그랬지. 제가 어렸을 때는 거의 다 국을 끓여 먹었죠.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이제 아주 산골에 살았으니까 이렇게 뭐 식재료가 이렇게 뭐 다양하게 없을 때니까 그냥 맹물에 이렇게 물이 펄펄 맹물에다 끓여서 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식재료들도 많이 이제 풍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건어물,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멸치, 그다음에 북어머리나 북어채, 그다음에 건멸치, 다시마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이렇게 우려가지고 하면은 이제 국물도 훨씬 구수하고 또 건강에도 좋고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또 사골육수로 이제 해먹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육수들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정말 깔끔한 맛을 내주는 건 멸치 육수가 예 깔끔하고 구수한 맛은 멸치 육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할머니가 하시던 걸 보면은 밀가루하고 그다음에 전분가루, 감자 전분 약간 섞어주면 얘가 더 쫄깃하고 잘 터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감자 전분하고 이제 미지근한 물에다가 소금, 천일염 좀 약간 간간하게 천일염 정도 섞어서 그렇게 반죽을 해서 하루 정도 숙성을 시켜요. 안 돼서.

옛날에 할머니는 이거 속 먹자는 만두라고 빵빵하게. 아, 요것도 이제 무만두인데요. 요거는 이제 김치를 섞었어요. 배추 김장김치를 섞어서 만든 건데, 무를 이제 채 썰어가지고 그냥 마른 냄비에 이제 소금만 살짝 넣고 물을 볶아서 식히고, 그 다음에 김치를 다져서 무에 한 30%만 넣었어요. 그리고 당면,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해먹는 그런 재료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당면, 그 다음에 숙죽, 두부, 그렇게 넣은 요거는 또 무만두예요.

대표적인 멸치, 예, 국물 멸치, 그 다음에 이제 황태, 머리도 좋지만 황태채, 오늘 황태채를 넣어서 한번 끓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건멸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마. 이렇게 넣고 육수를, 예, 낼 거예요. 나는 이제 저는 이제 국간장. 예, 제가 이제 집간장. 제가 이제 간장을 직접 담으니까 주로 국물 요리는 집간장을 써요. 이제 물이 막 이제 펄펄 끓기 시작하면 좀 줄여서 중불에서, 예, 중불에서 은근히 끓여야지 이제 얘도 우러나고, 또 너무 오래 끓이면 이제 쓴맛이 날 수 있으니까 뭐 한 40분 정도? 네. 저는 그렇게 끓이고 있어요. 네, 멸치 한 줌 넣고, 그 다음에 북어채 한 반 줌, 그 다음에 이제 마른 새우, 예, 이것도 한 줌 이렇게 넣었어요. 다시마는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끓었을 때 다시마 넣어주고 불을 꺼서 우리는 거예요. 뚜껑은 열고 끓여요. 네. 닫고 끓이면 비린내가 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열고. 다시마를 지금 국물이 많지 않으니까 한 장 넣을게요.

삽교리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한 4살 때 이제 횡성군 이제 정암리에서 살았어요. 살고 거기서 1학년 말기에 그 이제 우천면 오원리로 간 거야. 제가 네. 그 4학년 때 원주로 나왔어요. 아버지 친구분이 있는데 그분이 소개를 한 거야. 저기 원주 가기 전에 거기 소초라고 있는데 거기 집이 하나 괜찮다. 엄마는 거기가 너무 이제 사는 것도 불편하고 너무 산골이어서 싫었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고집을 써가지고 우리 소 이거 다 팔고 해서 그거 사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소초로 나오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나와서 예. 이제 누에도 치고 밭잎 밭도 이제 얻어가지고 소작농 이제 남의 밭 얻어가지고 도지로.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농산물 농작물을 심고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서 결혼은 이제 홍천 쪽에 홍천에 있는 분하고 이제 해갖고 그쪽으로 갔죠. 그러면서 이제 원주를 떠났지. 원주로 온 지는 뭐 한 25년? 원주에 와서는 이제 엄마하고 식당을 했어요. 고구마 요리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마 전분을 가지고 고구마 오색 수제비를 가지고 나갔거든. 근데 이제 장려상을 탄

거예요. 그러던 게 기술센터의 그 계장님이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야. 한번 여기 항토음식 연구회가 있는데 여기 들어와 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활동하고 있어요. 이제 겨울 방학 가면 또 겨울에 가고 뭐 이제 명절 때 가고 막 이러면은 그때 외할머니가 그렇게 앉아서 이제 그때 좀 감기가 걸려 콜록콜록 하니까 내가 무만두를 해줄 테니까 이게 감기에 좋다. 무는 많이 먹은 감기에 물을 먹으면 좋다. 그래서 할머니가 물을 하나 꺼내오더니 앉아서 계속 이렇게 긁으시는 거서 긁으셔가지고 뭐 어떻게 주물주물 하더니 만둣국이 된 거야. 아무래도 지금이 식재료가 풍부하죠. 옛날에는 한정돼 있고 또 고철 아니면은 꼭 그 철이 아니면 없잖아. 지금은 뭐 사시사철 겨울이 여름인데 진짜 여름이 여름인데 겨울에도 뭐 모든 푸성기들이 다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주로 겨울에 해먹지 여름에는 거의 뭐 해먹을 일이 없잖아요. 여름에 또 농사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겨울에 하면 밖에 내놓으면 얼잖아요. 채반에다 빚어서 밥 뒤뜰에다 놓고 이제 얼린 거 끓여 먹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얼기 전에 끓여서 이제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이제 놔둘 때는 거의 이제 옛날에 시골에 광이 있잖아 왜 이렇게 음식 뭐 그런 식재료 쌀 이런 거 넣어놓는데 채반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놓고 예 이제 거기 갖다 놓으면 이제 얼잖아. 만두를 이제 빚은 거를 이렇게 쟁반에다가 이렇게 착착 담은 거를 또 이제 자기네 또 솜씨를 뽐내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기도 했어요. 뭐 1월 1일 이제 정초부터 시작해서 그 한 달은 그냥 축제야. 그냥 한 달 내내 만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부 이제 솜씨 자랑인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오늘은 이씨 아저씨네서 만두를 미니까 다 동네 사람들 오라 그러는지 거기서 또 먹고 어른들 술 드시고 애들은 또 애들끼리 이제 저쪽 사랑방에 큰 상 하나 펴놓고 이제 애들 다 오라 해서 애들은 거기 다 모여 앉으면 또 애들은 애들 만둣국 갖다 주고 이제 만둣국에다 뭐 떡이랑 이런 거 이제 갖다 주고 어른들은 또 막 술 드시고 그래서 오늘은 또 김씨 집에 뭐 내일은 이씨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 달, 정월 한 달이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계속 만둣국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하는 분은 그걸 채쳐서 뭐 볶아서 넣기도 하는데 거의 안 넣고 그냥 김치 다지고 당면, 두부, 이제 고기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숙주 뭐 그런 정도 그 무의 향이라든가 이런 게 새롭게 느껴지고 진짜 이거야말로 건강식이네 이제 이런 걸 저도 이제 느꼈어요.

머리가 크고 몸통이 좀 짧으면서 좀 작아요. 그 왜 해떼기나 하면 옛날 말로 그 해떼기는 그 시그거를 보고 시끄디끄하다 그랬잖아. 등은 약간 검은색이 나고 배는 하얗고 그러다 보니까 히뜨기뜨기하다는 소리를 해떼기로 그냥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게 그게 일명 오줌싸기라고 돼. 이렇게 잡으면 오줌을 좀 싸가고 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좀 적게 나는데 이 북쪽으로 올라올수록 많이 나요. 아니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닌데 겨울에 또 많이 나요. 낚시로도 잡고 그물로도 잡고 그래요. 이게 아주 옛날부터 우리 조금 할 때 나 여기 본토백인데 조금 할 때부터 그게 잘 잡혔어요. 원래 대가리가 억사니까 잘라내고 몸통만 갖고 이제 식혜를 담는데 조그만 건 이제 대가리 채로 해요. 뼈가 아주 삭으면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아주 그거 고소해요. 껌 씹는 것 같아요. 그 대가리가 뼈가. 매운탕도 끓여 먹고 맑은탕도 끓여 먹고 뭐 식혜 담근 사람은 여유가 좀 있으면 식혜도 담가 먹고. 예. 옛날에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거 뭐. 해뜨기 식혜. 뭐 배를 떼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꽁지를 자르고 이제 여기 이제 아가미 같은 거 이제 빼고 꽃 핏대 빼고 그래갖고 이제 바짝 말리죠. 밤낮으로 한 이틀 말려야 돼요. 아주 딱딱하게 물기가 하나도 없이 아주 그래서 쓸다 보면 어떤 데 칼 이빨도 났고 가위 같은 거 하면 가위도 부러지고 그래요. 이게 이렇게 걸면 여기 아가미 빨리 안 말라요. 이 거꾸로 걸면은 이쪽 끝까지 이렇게 배 가르는 이 끝부분으로 물이 다 흘러내려. 좁쌀하고 쌀 조금하고 질근 가루 뭐 등등 양념이 많이 들어가요. 최소한 꼬들밥을 해서 반나절은 말려야 돼. 일종의 완전 건조된 상태에서. 아, 그래서 버무려서 그 하는 거예요. 이제 단지에 담아서 그 부뚜막에 그 밥그릇 뒤에 아버지 밥 이렇게 담았는데 그 뒤에 옆에다가 여기 단지를 놔두고 보통 적게는 사나흘 많게는 한 대여세 이렇게 놔둔다고. 여름에는 안 하고 가을 겨울로 하니까 봄하고 고기가 빨리 상하니까. 그리고 여름에는 이게 벌거지들이 많이 껴서 말릴 수가 없어요.

0: 예. 네,
1: 아, 여기 본토백이에요. 맞아. 엄마는 원주고 아버지는 함흥이에요. 13살 그때 당시는 네. 먹고 산 게 특히나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네, 더 어려웠어. 네. 처음에는 무서웠지. 도망도 들어오고 뭐 뭐라 그래야 되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뿐이라고 해서 생각하면 세상 못할 일이 어디 있나. 남발이라고 해서 고기 안 날 때는 저 외지 나가서도 가끔씩 하다가 오징어도 잡고 뭐 다른 발이도 하다가 또 이제 고건 이제 고기 이제 한두 달 예, 그렇게 하다가 또 들어와서 또 하고 임원 주변 삼척 정나진 주로 간포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다녔죠. 네. 뱃사람들은 얼마 없고 맨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 거의.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이제 명태 잡는 배들이 몇 척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많지 않고 그 후에 이제 그 이제 내가 기억한 거로는 그 목숨 갖고 이북 사람들이 명태를 잡으러 많이 다녔어. 네. 예. 그리고 항구란 게 저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저 항구가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저쪽에 조그만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이 방파제나 여기가 없었어요. 여긴 바다니까. 여기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 아버지 그리고 도민의 그 모임도 있었고 70년대, 75년도 그 사이에 배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기 등대가 이 군사 등대인데
0: 군사 등대?
1: 예, 저기 38도 30분 선이 저 정확하게 예, 그래서 여기 그제는 배를 타면 1마일 이상 못 낫게 이렇게 막고 여기서 막고 또 바다로도 못 낫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네. 그 후에 이제 조금 터진 게 1마일 이제 저 안으로 해서 이제 저쪽은 좀 다니고 바다는 못 다니고 그 후에 터지기 조금씩 이제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군사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러니까 조금씩 터져서 이제 바다를 이제 막 낳는 거지. 조도장도 마찬가지예요. 창녕발이 여기 가는 사람들 많았죠. 사각형을 이렇게 나무로 해서 한 35cm에서 한 40cm 높이로 만들어요. 옛날에 골탄이라 그랬는데 그건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걸 이렇게 발라갖고요. 물이 안 새게 만든다면 그 밑에 이제 유리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물고 그거 한 사람들이 이빨이 다 빠졌어 옛날에. 그 파도하고 이게 그 들여다보면서 이게 해야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
0: 입으로
1: 예 그걸 물고 늘어지고 한쪽에는 창 같은 거 뭐 이런 거 들고 이쪽으로 놀배기고 그러니까 이빨이 다 빠진 거 그걸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여기 이마 여기도 마이까지 그래도 여기 뭐 받치고 입에 물고 그래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가면서 그 예, 옛날부터 꽤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온 사람들이. 아, 모르는 내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여기 본토백이라고 한 사람들이 한 두세 사람들이 했었어요. 흔한데 안 먹는 생선이었어. 많이 잡히긴 했는데 생기가 그 모양이니까 다른 고기에 비해서 선호도가 좀 낮았다고 봐야지. 어머니가 혼자 담그니까 그 식혜를 자르는 저 해뜨기를 자르는 게 말라놓으니까 힘들어가고 그런 걸 자꾸만 그 옆에서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 하더라고. 그러니까 노인네가 본가 쓸쓸만 하거든. 그러니까 힘든 건 노인네가 이 차례 일로 와라 이거 좀 해라. 옆에서 조금이라도 거들어주고 뭐 하다 보니까 그게 기억이 난 것뿐이지. 내가 도와주다가 배웠는데 거기다 칼 도마에다 놓고 망치를 쳤어. 그 워낙 그 뭐 귀한 건 아니지만 만들기 힘드니까 단지로 요망식하게 만들어갖고 뭐 한 달씩 먹은 것 같아. 그 식구들이 많았어. 식구들이 우리 어머니가 그걸 배운 게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경도 노인네들한테 아줌마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집에 오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그거 봤지만은 그 후에 엄마가 혼자 하니까 내가 이제 그거 따라서 이제 그거 한 거예요. 방법은 그대로 썼는데 좀 고기에 좀 덜 건조된 것 같아갖고 해서 먹은 사람들 꽤 많았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없지만 짠맛도 있지만 단맛도 있고 구수한 맛도 있고
0: 네.
1: 네.
0: 새콤한 맛.
1: 새콤한 맛은 더 하고. 그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맛있어. 난 못 본 것 같아요. 맛있는 식혜고 어디 가서 구경 맛을 못 볼 수 있는 귀한 식혜지. 나만의 식혜.

shot. 다음은 guess what? 하나도 남김 없이 모두 hit ya. Kill shot. 하나 남은 count. 다 쓰러져 down, so never doubt.

핵음은 두 줄로 된 하악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핵음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0: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The snow is accumulating rapidly. Temperatures are dropping fast, so stay safe out there. Look behind me.

0: than this week's
1: Simply K-pop. Don't miss out.
2: Pom인데 눈이 내렸다. 꽃이 피었는데 차갑기만 했다. 스님은 말했다.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낳는다고. 그래서일까? 잠깐이라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곳. 연곡사에 왔다.

방생을 하다 보면 나도 몰랐던 원망이나 서운함이 서서히 흘러나가는 걸 느낍니다. 경전을 한자 한자 따라 읽는 건 생각의 소리를 줄이고 지금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그 집중이 쌓일 때 잡념이 사라지고 나는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벚꽃은 그냥 거기에 피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벚꽃을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벚꽃은 그런 순간을 열어줍니다.

0: Yeehaw! Simply K-pop! Howdy y'all! I'm Simply K-pop's MC, Alan of Gravity.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imply K-pop MC, Gravity 원천입니다! Woohoo!
0: 네! Everyone, it is an emergency. Apparently, a wave of artists capable of stealing fans' hearts have taken over Simply K-pop today.
1: 네, 맞습니다.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소식에 저희 명나절 보안관들이 이렇게 출동을 했는데 말이죠.
0: Given the situation, we fully transformed into sheriffs today from head to toe. What do you think? Do we look good?
1: 저희들 좀 멋있나요, 오늘? 빵야, 빵야. 자, 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 하나, 치명적인 매력으로 팬분들의 마음을 훔칠 아티스트분들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0: That's right. Today's stages in particular are dangerously charming. If you let your guard down, you might just fall in.
1: 네, 여러분 심장 아주 단단히 부여잡으시고요. 오늘 저희 명란즈 보안관들이 글로벌 팬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But honestly, after seeing the rehearsal, we were the first ones to fall for them. My heart is still racing.
1: Aha, me too, me too. 안 되겠습니다. 더는 못 기다려요. 오늘 만나러 가보시죠.
0: Alright then, let's settle up.
1: 자, 그럼 첫 번째 무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Officer Wonjin,
1: uh-huh.
0: I saw this meme online that says, if an introvert wants to be friends with someone, they pray about it.
1: Haha, 기도 플러팅인가요? Haha, 형도 근데 내향인이잖아요, 안 그래요?
0: Yep. Uh-huh. So I could totally relate.
1: 진짜요?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저는 친해지고 싶으면 약간 바로 straight, go straight. Hello, I'm Wonjin.
0: Oh, classic extrovert. Alright, I envy that energy.
1: 아하, 근데 또 형처럼 또 이렇게 가까이 천천히 가까워지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0: Okay, yeah, you're pretty sweet today, Wonjin.
1: 제가 좀 스윗하긴 하죠.
0: Alright, but there are people even more sweeter than you.
1: Uh-huh.
0: They're waiting backstage right now.
1: 아, 저보다요? 마법소사, 정말이지 제 눈으로 진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만나볼게요. 뮤직 스타트!

0: Officer, it's watermelon season now.
1: Oh-ho!
0: I love watermelons. Watermelons are the best.
1: 아, 역시 여름엔 시원한 수박이 최고죠.
0: Do you have any other favorite summer fruits?
1: 그럼요. 피치도 좋아하고요. 복숭아, 어? 그쵸? 자두도 좋아하고요. 참외도 좋아하고요. 맛있는 건 그냥 다 좋아합니다.
0: Okay, just like the extrovert you are, even your fruit preferences are so colorful. If I ever buy you a fruit, it's gonna have to be a whole fruit basket.
1: Oh, sounds good. 너무 좋은데요?
0: Alright, just like an assorted fruit basket, today Simply K-Pop is filled with a wide variety of exciting stages, starting with the boyish charms of Cha Dong-yeop.
1: 네, 이름처럼 상큼한 음색의 자주 선배님, 파워풀한 에너지의 Unite, 그리고 컨셉츄얼 아이콘 Billy까지 뮤직 스타트!

0: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1: 네, 그렇다면 오늘의 게스트 바로 뭐 만나봐야겠죠?
0: Yes, returning with a redefined and mature charm. It's 82 Major. Welcome.
1: 정말 한 분 한 분.
2: Hello, hello.
1: 네, 다 모델 같습니다.
0: All right, what up, 82 Major?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Okay, hello, we are 82 Major.
1: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사인, 아, 저도 요즘 자주 듣고 있는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3: 네, 이번 앨범 필름은요. 필과 필름이라는 두 단어를 이제 합쳐서 저희의 다양한 순간의 감정들을 하나의 필름처럼 담아낸 앨범입니다.
1: 어허, 타이틀곡은 어떨까요?
2: 네, 타이틀곡 사인은요. 절제된 비트와 매력적인 멜로디와 함께 저희 82 메이저의 성숙함을 보실 수 있는 곡입니다.
0: Nice! Well, I watched the sign stage recently, and your synchronization was insane.
1: 맞아요, 맞아요. 특히 이 손목 돌리는 이거 너무 멋있었는데 한번 포인트 안무도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Yes. So the point dance for sign this time around is like what is it called wrist, like a wristwatch kind of dance.
0: Like the wrist where we go
4: ticky ticky ta hey. So we're kind of showing off like our wrists while also kind of, you know, showing off
2: okay.
4: our time.
0: Show off the ice.
4: Yeah.
0: Oh-ho. Ice on my wrist. All right.
1: 그렇다면 그 멋진 포인트 한번 저희랑 같이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4: Yes.
1: 네. 오, 좋습니다. Okay.
0: Let's
1: Come on.
0: Go. Let's go.
3: 알겠습니다.
0: Music cue.

0: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아, 또 저희랑 이렇게 네, 포인트 안무까지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또 이제는 뷰티 스타일링에 대해서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1: That's right. That's why we have a global fan joining us right

0: 멤버들 어떻게 보셨나요?
1: Amazing.
2: Perfect.
3: Perfect.
4: 아싸 시켜주시는데?
0: 좋습니다.
5: Alright, alright. Sophia, I heard you have lots of questions for 82 Major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6: Yes, so my first question is, what part of your styling did you focus on the most today?
5: Uh-huh.
0: 오늘 스타일링에 가장 집중해서 주목해줬으면 하는 포인트
5: 맞아요.
0: 한번 우리 성모현 씨께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2: 저는 이제 제가 이 티키타카 후렴풀을 맡고 있기 때문에
0: 네.
2: 손이 굉장히 잘 보여서 반지에 힘을 줬습니다.
5: So he put on his rings because the wrist part is really noticeable.
0: 나 석준 씨도 있을까요?
7: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번 안무 약간 느낌이 성숙함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멋있는 약간 섹시한 느낌의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5: So his attire today is a bit mature and sexy. Yeah.
0: 도겸님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저요? 저는 렌즈를 꼈어요.
5: He put on contact lenses.
1: 와우. 강렬한 눈빛을
3: 눈을 크게 크게.
0: 더 가까이 zoom in.
3: Oh yeah.
0: Oh yeah.
5: Oh yeah.
3: Oh yeah.
5: Okay, let's hear the next question.
6: Yes, so out of all the styles you tried so far, including hair, makeup, and outfits, which one got the best reaction?
5: 어허!
3: 이번 활동에서요?
5: 네.
3: 저는 약간 한쪽 머리를 반만 까고 했던 게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5: 오호! So for Seongil, when he did his hair like half up and half down, that's when he had the best reactions.
0: 오호! 예찬님도 있으실까요?
8: I think it was yesterday. Yesterday we did our highlight medley outfits, and I think that one had the best reaction till now.
3: Okay.
0: 좋습니다.
9: 저는 자켓 저희가 자켓 촬영할 때 그 흰색 도복착을 입었는데 그거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도 좀 좋아하고 그래서 그걸로 골랐습니다.
8: Nice.
5: Is it like Taekwondo?
8: Training clothes style?
5: Yeah.
0: 좋습니다.
5: Alright, next question please.
6: Okay, I've been really into hairstyling these days and taking care of your hair is super important too. Do you guys have any go-to hair care routines?
0: 아, 각자만의 머리, 헤어 관리 루틴 있나요? 어허, 성모님은 혹시 있을까요?
2: 저는 일단 굉장히 스프레이를 많이 뿌리니까 컨디셔너를 먼저 올려놓고 꽤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한 10분 정도.
0: 오.
5: So for Seongmo, because they put on so much hairspray for their hair, before he washes it, he puts on conditioner on for at least 10 minutes.
0: 어허, 석재님 혹시 뭐가 있을까요?
7: 저도 예전에는 머리가 길었는데 머리를 자르고 나서 약간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 머리를 씻었는데 원래는 저도 한 5분 뭐에서 한 7분 정도 이렇게 올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올리고 나서 거의 바로 씻어도 바로 씻겨 나갈 정도로 많이 편해졌습니다.
5: 오, 나이스.
1: 잘 말립니다.
3: 어허, 굿.
1: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0: 오호.
1: 잘 말려야 합니다.
5: 도균 said, make sure you dry your hair well after you wash it. It's very important.
8: Definitely.
5: All right, next question, please.
6: Yes, are there any concepts you'd like to try in the future?
0: 아하,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도 있는지. 어허, 성현님 있으실까요?
3: 저는 이번에는 저희가 또 섹시하고 성숙한 컨셉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더 힙합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5: Okay, so Seongil said because they came out with a more mature and sexy concept this time, he wants to try like a more hip-hop type concept next time.
0: 예찬님 있으실까요?
8: I would have to agree with him though, because obviously 82 Major is a hip-hop group, so going back to our roots is something that I'm not against.
5: Well said.
0: 자, 성민님 있으실까요?
9: 저는 약간 2010년대 K-pop 느낌의 곡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5: He said he would like to try like a 2010 type of K-pop, like throwback K-pop style. And the reaction from today's crowd was very good as well. Alright, Sophia, could you say a final goodbye to wrap things up?
6: Yes, I just want to congratulate you guys on the 5th mini album, Feelum. Keep on making us at these proud, and I love you guys so much! Yeah! Yeah!
0: Yeah! Yeah! Yeah! 네, 소피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82 Major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께도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8: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all of our international ETs and all of the ETs that came out today to support us. We miss you guys. We want to see you guys. we'll come to you guys soon. We're still here. We're still promoting. So watch our stages. We love you guys.
5: All right. We love you too, Timothy.
8: I love you too.
5: All right. Here are the Flawless Performance Kings, 82 Major, bringing us Sign. Is everyone ready?
0: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4: 네.
0: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8: Let's go!

0: Did y'all enjoy today's Simply K-pop with the Melron Sheriffs?
1: 네, 여러분 잘 즐기셨나요?
2: 좋습니다. 앞으로도 Simply K-pop의 안전은 저희 명란즈 보안관들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0: Fighting! Alright, it's already time for us to wrap things up.
2: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전 세계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For now, we'll say goodbye.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brilliant K-pop performances. Bye. Bye.

지금 여기는 무를 심은 거예요. 8월 초에서 이제 8월 달, 8월 중순까지는 뿌리는데 아직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오지 않은 곳도 많은데 여기는 좀 빨리 나온 거예요. 얘가 이제 어느 정도 한 뼘 정도 자라면 얘를 이제 솎아줘야 돼요. 조금 더 크면 이제 좀 열무? 열무가 됐다 싶을 때 솎으면 이제 김치를 해서 먹으면 되는데 너무 크기 전에 너무 커서 얘를 솎게 되면 다 같이 뽑히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자라면 솎아줘야지 무가 차라 커지지 그렇지 않고 이대로 나름 무가 이제 클 수가 없으니까 거의 이제 솎아줘야 돼요. 날씨가 추워지면 또 어니까 한 10월 중순쯤 되면 무는 뽑아줘야 돼요. 거의 다 심는다고 봐야죠. 조금씩이라도. 자급자족이죠. 자기네 먹을 거는 예, 다 심어요. 이제 업으로 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여기 이 동네는 이제 규모가 뭐 그렇게 큰 데는 없고 다 이제 본인들이 드실 만큼은 다 직접 심는다고 봐요. 일단 우선적으로 김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무말랭이로 말리고 이제 절여서 장아찌로 하고 동치미 담고 뭐 이제 때에 또 국을 끓인다든가 무나물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볶아서 무나물로 드시고 또 이제 뭐 겨울에 또 이제 만두도 해서 드시고 이제 장아찌 뭐 절인 무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저장용으로 만들어서 드세요.

이거는 이제 저기 이 할머니가 그 애갓집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어리 그러니까 이렇게 빨갛게 한 이제 김치 만두를 해주 거기서 주로 이제 하시는데 겨울에 그럼 이제 그 맵다고 이제 물을 하나 이렇게 꺼내다가 이렇게 득득 긁어가지고 그걸로다 이제 무만두를 해서 이렇게 하얗게 해서 이제 이렇게 주시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뭐 거의 김치만두만 이제 주로 해 먹었고 사 먹고 김치만두만 이제 만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아왔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묻혀 있었어요. 무하고 표고버섯하고 이제 두부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숙주 있으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거의 국으로 먹었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찐만두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군만두 뭐 튀김만두 예, 그렇지. 제가 어렸을 때는 거의 다 국을 끓여 먹었죠.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이제 아주 산골에 살았으니까 이렇게 뭐 식재료가 이렇게 뭐 다양하게 없을 때니까 그냥 맹물에 이렇게 물이 펄펄 맹물에다 끓여서 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식재료들도 많이 이제 풍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건어물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멸치, 그다음에 북어머리나 북어채, 그다음에 건멸치, 다시마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이렇게 우려가지고 하면은 이제 국물도 훨씬 구수하고 또 건강에도 좋고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또 사골 육수로 이제 해먹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육수들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정말 깔끔한 맛을 내주는 건 멸치 육수가 예 깔끔하고 구수한 맛은 멸치 육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할머니가 하시던 걸 보면은 밀가루하고 그다음에 전분가루, 감자 전분 약간 섞어 주면 얘가 더 쫄깃하고 잘 터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감자 전분하고 이제 미지근한 물에다가 소금, 천일염 좀 약간 간간하게 천일염 정도 섞어서 그렇게 반죽을 해서 하루 정도 숙성을 시켜요. 안 돼서.

옛날에 할머니는 이거 속먹자는 만두라고 빵빵하게. 아, 요것도 이제 무만두인데요. 요거는 이제 김치를 섞었어요. 배추기 김장김치를 섞어서 만든 건데, 물을 이제 채 썰어가지고 그냥 마른 냄비에 이제 소금만 살짝 넣고 물을 볶아서 식히고, 그 다음에 김치를 다져서 무에 한 30%만 넣었어요. 그리고 당면,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해먹는 그런 재료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당면, 그 다음에 숙주, 두부, 그렇게 넣은 요거는 또 무만두예요.

대표적인 멸치, 예, 국물 멸치, 그 다음에 이제 황태, 머리도 좋지만 황태채, 오늘 황태채를 넣어서 한번 끓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건멸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마. 이렇게 넣고 육수를, 예, 낼 거예요. 나는 이제 저는 이제 국간장. 예, 제가 이제 집간장. 제가 이제 간장을 직접 담으니까 주로 국물 요리는 집간장을 써요. 이제 물이 막 이제 펄펄 끓기 시작하면 좀 줄여서 중불에서, 예, 중불에서 은근히 끓여야지 이제 얘도 우러나고, 또 너무 오래 끓이면 이제 쓴맛이 날 수 있으니까 뭐 한 40분 정도? 네. 저는 그렇게 끓이고 있어요. 네, 멸치 한 줌 넣고, 그 다음에 북어채 한 반 줌, 그 다음에 이제 마른 새우, 예, 이것도 한 줌 이렇게 넣었어요. 다시마는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끓었을 때 다시마 넣어주고 불을 꺼서 우리는 거예요. 뚜껑은 열고 끓여요. 네. 닫고 끓이면 비린내가 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열고. 다시마를 지금 국물이 많지 않으니까 한 장 넣을게요.

삽교리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한 4살 때 이제 횡성군 정암리에서 살았어요. 살고 거기서 1학년 말기에 그 이제 우천면 오원리로 간 거야. 제가 그 4학년 때 원주로 나왔어요. 아버지 친구분이 있는데 그분이 소개를 한 거야. 저기 원주 가기 전에 거기 소초라고 있는데 거기 집이 하나 괜찮은 게 나왔고 뭐 조그만 밭도 하나 있다. 엄마는 거기가 너무 이제 사는 것도 불편하고 너무 산골이어서 싫었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고집을 써가지고 우리 소 이거 다 팔고 해서 그거 사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소초로 나오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나와서 예. 이제 누에도 치고 밭도 이제 얻어가지고 소작농 이제 남의 밭 얻어가지고 도지로.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농작물을 심고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서 결혼은 이제 홍천 쪽에 홍천에 있는 분하고 이제 해갖고 그쪽으로 갔죠. 그러면서 이제 원주를 떠났지. 원주로 온지는 뭐 한 25년. 원주에 와서는 이제 엄마하고 식당을 했어요. 고구마 요리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마 전분을 가지고 고구마 오색 수제비를 가지고 나갔거든. 근데 이제 장려상을 탄 거예요. 그러던 게 기술센터의 그 계장님이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야. 그 한번 여기 향토음식 연구회가 있는데 여기 저 들어와 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활동하고 있어요. 이제 겨울 방학 하면 겨울에 가고 뭐 이제 명절 때 가고 막 이러면은 그때 외할머니가 그렇게 앉아서 이제 그때 좀 감기가 걸려 콜록콜록 하니까 내가 무만두를 해줄 테니까 이게 감기에 좋다. 무는 많이 먹은 감기에 물을 먹으면 좋다. 그래서 할머니가 물을 하나 꺼내오더니 앉아서 계속 이렇게 긁으시는 거서 긁으셔가지고 뭐 어떻게 주물주물 하더니 만둣국이 된 거야. 아무래도 지금이 식재료가 풍부하죠. 옛날에는 한정돼 있고 또 고철 아니면은 꼭 그 철이 아니면 없잖아. 지금은 뭐 사시사철 겨울이 여름인데 진짜 여름이 여름인데 겨울에도 뭐 모든 푸성기들이 다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주로 겨울에 해먹지 여름에는 거의 뭐 해먹을 일이 없잖아요. 여름에 또 농사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겨울에 하면 밖에 내는 얼잖아요. 채반에다 빚어서 밥 뒤뜰에다 놓고 이제 얼린 거 끓여 먹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얼기 전에 끓여서 이제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이제 놔둘 때는 거의 이제 옛날에 시골에 광이 있잖아 왜 이렇게 음식 뭐 그런 식재료 쌀 이런 거 넣어놓는데 채반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놓고 예 이제 거기 갖다 놓으면 이제 얼잖아 만두를 이제 빚은 거를 이렇게 쟁반에다가 이렇게 착착 담은 거를 또 이제 자기네 또 솜씨를 뽐내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기도 했어요. 뭐 1월 1일 이제 정초부터 시작해서 그 한 달은 그냥 축제야. 그냥 한 달 내내 만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부 이제 솜씨 자랑인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오늘은 이씨 아저씨네서 만두를 미니까 다 동네 사람들 오라 그러는지 거기서 또 먹고 어른들 술 드시고 애들은 또 애들끼리 이제 저쪽 사랑방인데 큰 상 하나 펴놓고 이제 애들 다 오라 해서 애들은 거기 다 모여 앉으면 또 애들은 애들 만둣국 갖다 주고 이제 만둣국에다 뭐 떡이랑 이런 거 이제 갖다 주고 어른들은 또 막 술 드시고 그래서 오늘은 또 김씨 집에 뭐 내일은 이씨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 달 정월 한 달이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계속 만둣국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하는 분은 그걸 채쳐서 뭐 볶아서 넣기도 하는데 거의 안 넣고 그냥 김치 다지고 당면 두부 이제 고기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숙주 뭐 그런 정도 그 무의 향이라든가 이런 게 새롭게 느껴지고 어 진짜 이거야말로 건강식이네 이제 이런 걸. 저도 이제 느꼈어요.

머리가 크고 몸통이 좀 짧으면서 좀 작아요. 그 왜 해떼기나 하면 옛날 말로 그 해떼기는 그 시그거를 보고 시끄디끄하다 그랬잖아. 등은 약간 검은색이 나고 배는 하얗고 그러다 보니까 히뜨기뜨기하다는 소리를 해떼기로 그냥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게 그게 일명 오줌싸기라고 돼. 이렇게 잡으면 오줌을 좀 싸가고 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좀 적게 나는데 이 북쪽으로 올라올수록 많이 나요. 아니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닌데 겨울에 또 많이 나요. 낚시로도 잡고 그물로도 잡고 그래요. 이게 아주 옛날부터 우리 조금 할 때 나 여기 본토백인데 조금 할 때부터 그게 잘 잡혔어요. 원래 대가리가 없으니까 잘라내고 몸통만 갖고 이제 식혜를 담는데 조그만 건 이제 대가리채로 해요. 뼈가 아주 삭으면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아주 그거 고소해요. 껌 씹는 것 같아요. 그 대가리가 뼈가. 매운탕도 끓여 먹고 맑은탕도 끓여 먹고 뭐 식혜 담근 사람은 여유가 좀 있으면 식혜도 담가 먹고. 예. 옛날에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거 뭐. 해뜨기 식혜. 뭐 배를 떼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꽁지를 자르고 이제 여기 이제 아가미 같은 거 이제 빼고 그 핏대 빼고 그래갖고 이제 바짝 말리죠. 밤낮으로 한 이틀 말려야 돼요. 아주 딱딱하게 물기가 하나도 없이 아주 그래서 쓸다 보면 어떤 데 칼 이빨도 났고 가위 같은 거 하면 가위도 부러지고 그래요. 이게 이렇게 걸면 여기 아가미 빨리 안 말라요. 이 거꾸로 걸면은 이쪽 끝까지 이렇게 배 가르는 이 끝부분으로 물이 다 흘러내려. 좁쌀하고 쌀 조그마하고 질근 가루 뭐 등등 양념이 많이 들어가요. 최소한 꼬들밥을 해서 반나절은 말려야 돼. 일종의 완전 건조된 상태에서. 아, 그래서 버무려서 그 하는 거예요. 이제 단지에 담아서 그 부뚜막에 그 밥그릇 뒤에 아버지 밥 이렇게 담았는데 그 뒤에 옆에다가 여기 단지를 놔두고 보통 적게는 사나흘 많게는 한 대여세 이렇게 놔둔다고. 여름에는 안 하고 가을 겨울로 하니까 봄하고 고기가 빨리 상하니까. 그리고 여름에는 이게 벌거지들이 많이 껴서 말릴 수가 없어요.

0: 예. 네,
1: 아버님. 어? 여기 본토백이에요. 엄마는 원주고 아버지는 함흥이에요. 13살 그때 당시는 네. 먹고 산 게 특히나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네, 더 어려웠어. 네. 처음에는 무서웠지. 도망도 들어오고 막 뭐라 그래야 되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뿐이라고 생각하면 세상 못할 일이 어디 있나. 남발이라고 해서 고기 안 날 때는 저 외지 나가서도 가끔씩 하다가 오징어도 잡고 뭐 다른 발이도 하다가 또 이제 고기 이제 한두 달 네, 그렇게 하다가 또 들어와서 또 하고 임원 주변 삼척 정나진 주로 간포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다녔죠. 네. 뱃사람들은 얼마 없고 맨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 거의.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이제 명태 잡는 배들이 몇 척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많지 않고 그 후에 이제 그 이제 내가 기억한 거로는 그 목숨 갖고 이북 사람들이 명태를 잡으러 많이 다녔어. 네. 예. 그리고 항구란 게 저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저 항구가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저쪽에 조그만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이 방파제나 여기가 없었어요. 여긴 바다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도민의 그 모임도 있었고 70년대, 75년도 그 사이에 배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기 등대가 네. 이 군사 등대인데
2: 군사 등대?
1: 예, 저기 38도 30분 선이 저 정확하게 예, 그래서 여기 그전에 배를 타면 1마일 이상 못 낫게 이렇게 막고 여기서 막고 또 바다로도 못 낫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네. 그 후에 이제 조금 터진 게 일말 이제 저 안으로 해서 이제 저쪽으로 좀 다니고 바다는 못 다니고 그 후에 터기 조금씩 이제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군사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러니까 조금 터져서 이제 바다를 이제 막 낳는 거지. 조도장도 마찬가지. 창녕발이 여기 한 사람들 많았죠. 사각형을 이렇게 나무로 해서 한 35cm에서 한 40cm 높이로 만들어요. 옛날에 골탄이라 그랬는데 그건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걸 이렇게 발라갖고요. 물이 안 새게 만든다면 그 밑에 이제 유리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물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이빨이 다 빠졌어 옛날에. 그 파도하고 이게 그 들여다보면서 이게 해야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
2: 입으로?
1: 예. 그걸 물고 늘어지고 한쪽에는 창 같은 거 뭐 이런 거 들고 이쪽으로 놀배기고 그러니까 이빨이 다 빠진 거 그걸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여기 이마 여기도 마이까지 그래도 여기 뭐 받치고 입에 물고 그래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가면서 그 예, 옛날부터 꽤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온 사람들이 아 모르는 내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여기 본토백이라고 한 사람들이 한 두세 사람들이 했었어요. 흔한데 안 먹는 생선이었어. 많이 잡히긴 했는데 생기가 그 모양이니까 다른 고기에 비해서 선호도가 좀 낮았다고 봐야지. 어머니가 혼자 담그니까 그 식혜를 자르는 저 해땡길 자르는 게 말라놓으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런 걸 자꾸만 그 옆에서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거 하더라고. 그러니까 노인네가 돈까 쓸만 하거든. 그러니까 힘들면 노인네가 이 사람 일로 와라 이거 좀 해라. 옆에 조금이라도 거들어주고 뭐 하다 보니까 그게 기억이 난 것뿐이지. 내가 도와주다가 배웠는데 거기다 칼 도마에다 놓고 망치를 쳤어. 그 워낙 그 뭐 귀한 건 아니지만 만들기 힘드니까 단지로 요망식하게 만들어갖고 뭐 한 달씩 먹을 것 같아. 그 식구들이 맛있어 식구들이. 우리 어머니가 그걸 배운 게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경도 노인네들한테 아줌마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집에 오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그거 봤지만 그 후에 엄마가 혼자 하니까 내가 이제 그거 따라서 이제 그거 한 거예요. 방법은 그대로 썼는데 네. 좀 고기에 좀 덜 건조된 것 같아갖고 해서 먹은 사람들 꽤 많았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없지만 짠맛도 있지만 단맛도 있고 네. 구수한 맛도 있고
2: 네. 네. 새콤한 맛
1: 새콤한 맛은 더 하고 그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맛있어. 난 못 본 것 같아요. 맛있는 식혜고 어디 가서 구경 맛을 못 볼 수 있는 귀한 식혜지. 나만의 식혜.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안경은 지금까지 뭔가 거쳐간 것들은 꽤 많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건 한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 제가 지금 세어보지는 못했는데 대략적으로 한 250쪽에서 300쪽 이 사이일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3: 사실 이게 한 100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살이 확 찌면서 제가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옷들이 생겼고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가격에 제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40-5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부 합치면.
1: 저는 진저 아이웨어를 운영하고 있는 권빈이라고 합니다.
2: 저는 운동화를 좋아하고 수집하고 있는 유혜원이라고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가지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는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안경은 약간 생강 같아요. 정말 그냥 포인트를 한번 딱 줄 수 있는 진짜 향신료처럼 이렇게 확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안경 수집을 하게 된 지는 한 5년 차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계기는 제가 진저 아이웨어에서 같이 일하고 나서부터 이제 안경에 관심이 좀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시력 교정용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시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추구하는 이미지를 약간 주기 위해서 쓰는데 좀 더 뭔가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약간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네.

신발은 좀 이야기가 있는 제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제 삶이 좀 녹아 들어간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운동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운동화가 되게 친숙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본격적으로 운동화를 수집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한 13년,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되게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결혼식장 가거나 장례식장 갈 때 운동화 신고 가면 조금 사람들이 저 운동화 신고 왔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운동화를 신고 갔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취미를 남자가 갖고 있다 그러면 와이프분들은 정리를 하라고 하세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너 좋아하는 거니까 해. 그러고 렉을 사줬어요. 이렇게 렉을 맞춰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아직도 잘 하고 있는 취미가 된 것 같아요.

0: 티어스는 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저는 오래된 걸 좋아해요. 저는 물건에도 그 성격 캐릭터가 있다고 믿거든요. 그거를 소유했던 사람의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캐릭터는 좀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뭐 이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이 PD님과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디를 쳐다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을 하고 계셨는데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물건들을 제가 모으기 시작한 지는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랑 영국에서 이제 서울 오기 전에 조금 살았었는데요. 영국에 특히 살다 보니까 빈티지 아이템만 파는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게에 가서 보니까 뭐 20, 30년 돼서 이렇게 낡고 해진 그런 것들을 물건들을 파는데 물건들이 또 싸지도 않아요. 굉장히 상당히 고가의 가격으로 팔고 그거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존재를 제가 이제 그때 눈치를 채게 됐어요. 아, 빈티지라는 아이템이 좀 재밌는 아이템이다. 요것들을 나도 한번 모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티셔츠를 가장 먼저 모으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제가 옷을 굉장히 좋아해요. 보여드릴까요?
1: 결혼할 때 이제 저희가 스냅 사진을 찍는데 그때 당시 빨간 안경이 되게 꽂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죄다 빨간색 안경을 쓰고 이제 다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다 없애버리고 싶은데 지금 보면은 왜 그랬나 싶은데 그때 당시 그게 되게 좋았었고 근데 좀 TPO에 좀 맞지 않아가지고 이제 좀 그런 네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안경은 좀 기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안경을 처음에 봤을 때는 어린이 안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커야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거든요. 뭔가 안경이 부러져서 저희 안경을 이제 한번 써보신 적이 있으신데 생각보다 주변 반응이 되게 좋으셨대요. 약간 좀 사람이 좀 밝아 보인다, 젊어 보인다.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느끼시니까 이거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저희 안경만 쓰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처음에 그 모습을 좀 어색해하지만 이제 한번 경험해보면 생각보다

0: 내 돈이다라 이런 느낌이 좀 있지만 그때는 사주면 너무 좋죠. 그런 기분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되게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신발을 모르는 사람이 신발을 사왔다는 게 얼마나 노력했을까라는 생각이 해보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제가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습니다. 저는 아기 신발 되게 많이 아끼고 갖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보니까 아기 신발을 같이 신는다는 그 공유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만족이긴 하지만 너무 예뻐가지고 아직 팔지 않고 갖고 있는 신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발들 되게 많이 아낍니다. 네.
1: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2: 90년대 초반에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제일 인기 있었던 음악 장르가 락이었습니다. 락 중에서도 헤비메탈이었거든요. 제가 25년 전에 뉴욕에 갔을 때 그냥 이렇게 길거리를 걷는데 벼룩시장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락 빈티지 티셔츠만 파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힙스터죠. 근데 그 친구들이 파는 물건 중에 아이언 메이든이라는 밴드의 그 락 티셔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100달러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낡은 티셔츠를 내가 그 100달러를 주고 사야 하나라는 고민을 잠시 했지만 그 너무 아이언 메이든이라는 밴드의 팬이었고 그 티셔츠가 너무 그 역사가 정말 누가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낡았어요. 그 낡은 정도가 너무 예뻐서 그때 처음으로 샀던 기억이 나요. 네. 가지고 올게요. 자, 역사가 오래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오래되면 그 오래된 맛이 있으니까 이게 냄새도 나요. 월드 투어인데 83년도에 아마 그 당시에 이 아이언 메이든을 좋아하던 이 여성분인 것 같아요. 사이즈로 봐서 여성분이 입었던 것 같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공연을 보고 그리고 아마 물려줬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마켓에 나오게 된 건데 예쁘지 않나요? 노바나 같은 밴드들이 다시 유행을 하더라고요. 이제 Z세대 사이에서. 근데 예전 락 티셔츠를 새로 티셔츠로 그냥 찍어내는 곳이 많아졌는데 저는 그런 티셔츠는 이제 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빈티지 락 티셔츠는 정말 과격하게 락 콘서트에서 이제 뛰면서 입었던 그 땀내가 쩔어 있고 그리고 찢어진 데가 있고 이런 티셔츠들이 정말 빈티지로서 사실 가치가 있는 거고 재미있는 거는 이 정도로 헤어져 있을수록 더 가격이 비쌉니다.
0: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는 비싼 운동화를 신습니다.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땐 마음껏 신어야 돼요. 비싼 운동화 신으면 진짜 기분이 확 업되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리셀가 좀 비싼 신발들 위주로 골라가지고 그 중에 하나 신었고 나가는 거죠.
3: 약간 어울리는 거에 너무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울리는 걸로 따지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어울리고 이거는 이건 이유 때문에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울리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거라는 그 포인트에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본인은 알고 있어요. 내가 뭔가 좀 더 좋아하는 게 있는데 다만 그게 어색해서 아니면 내가 이거 썼을 때 남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 남의 시선으로 고른 안경보다 어떤 안경이라도 내가 직접 고른 안경이 저는 가장 좋은 안경인 것 같아요.
2: 빈티지 티셔츠의 매력은 이거예요. 세상에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만 해도 이제 야 빈티지 샀어라고 하면 사람들이 냄새나게 뭐야? 라고 나는 반응이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을 올리면 사람들이 그거 어디서 하셨어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라고 하면 제가 답변을 합니다. 살 수 없지롱. 왜냐면 살 수 없거든요. 왜냐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0: 컬렉터 분들이시라면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거 저는 신발 하나하나에 추억이 다 담겨 있거든요. 몇 년도에 무슨 계절에 어떤 이유로 뭐 이런 발매가 되는데 이런 신발들 하나하나가 다 히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브랜드 안에서 제품을 낼 때 서울 아니면 부산 이런 식으로 도시 이름을 붙여서 나오는 신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괜히 또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거 신고 해외 나갔을 때 이제 외국인들의 반응 이런 게 되게 재밌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씩

0: 볼 때마다 조금 애정이 있어요. 네.
1: 평생 안경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내가 어울리는 거, 지금 편한 거만 쓰면 사실 좀 아쉬울 것 같거든요. 뭔가 평생 내가 좀 익숙한 것만 쓴다 그러면 조금 재미없을 것 같고, 생각보다 어울리지 않아도 쓰다 보면 분명히 어울려지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수집하실 여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많은 운동화를 신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꼭 사지는 않더라도 운동화 파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가서 이것도 신어보고 저것도 신어보고 하시면서 운동화의 매력을 조금 느끼시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수집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2: 책을 쓰고 싶어요.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티셔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외국에 이제 마라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샀던 빈티지 티셔츠들에 대한 책을 하나 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우 나는 하루키는 아니지만 나도 20년을 넘게 빈티지 티셔츠를 모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빈티지 아이템의 좋은 점은 그것을 샀을 때의 순간들 그리고 그걸 샀을 때 나의 감정 그리고 그 티셔츠의 프린트에 담겨 있는 그 문화적인 상품들, 영화든 뭐 락이든 혹은 뭐 로고든 거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애정 같은 것들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빈티지 티셔츠에 대한 이런 책을 한번 써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액션. 취향이요.
1: 이 취향 되게 깊이 들어가서 하나의 점으로 수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취향은 사실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되게 마음에 드는 거 만났을 때 그래 이건 나 얘랑 평생 갈 것 같아 라고 하지만 1년 뒤에는 진짜 어디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0: 딸아이랑 같이 야구장 가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야구장 가서 같이 야구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소리를 마음껏 지울 수 있어서 되게 좋으니까
2: 제가 좋아하는 공간을 생각을 해보니 종로인 것 같아요, 종로. 종로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번잡스러워요, 되게. 그리고 너무 이상해요, 동네가. 오피스가를 딱 지나치면 오래된 노포들이 막 있고 막 길거리에서 막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예쁜 카페들이 있고 종로에 가면 아, 이게 서울의 빈티지지 라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아요. 네.
1: 저 세탁을 되게 신경을 써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옷 같은 것들은 제가 다 직접 세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색감 그런 색감을 내기 위해서 뭐 어떤 옷들은 락스물에 좀 담그기도 하고 아니면 뭐 건조기를 일부러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나만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세탁이 좀 취미?
2: 저는 이런 말이 되게 싫어요. 아, 저 사람 취향이 없어 라는 말이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취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취향이 있는데 그 취향들이 다를 뿐이거든요. 뭐 이런 뭐 그 날파리 잡는 여름에 이렇게 끈끈이 같은 거 살 때도 여러분 디자인을 따지잖아요. 근데 그 디자인이랄 게 없어요. 그냥 끈끈인데 그 중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걸 고른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바로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0: 참나순력도라고 하는 제주도의 역사와 주요 장소들을 그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해녀들이 물소중이만 있고 물질을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1: 물소중이요? 저도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 같은 거 있고
0: 그렇죠.
1: 거의 진짜 맨몸으로 그 입수하고 한 거잖아요.
0: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뭘 것 같아요?
1: 춥지 않았을까요?
0: 아, 그렇죠. 추위예요, 네. 추위. 지금도 해녀들에게 그 가장 힘든 게 뭐냐고 하면 추위라고 해요.
1: 아, 저 경험이 있습니다.
0: 언제?
1: 그 백령도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바다에서 긴 시간 동안 전투 수영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름인데도 나와가지고 그 장작돼가지고 몸을 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그 1960년대 후반에 그래서 고무 잠수복이 네. 도입이 돼요. 잠수복이 도입되면서 장시간 물질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 결국에는 체온을 유지해줬다는
0: 그렇죠.
1: 게 그 잠수복의 어떤 가장 큰 역할이었겠네요.
0: 제일 큰 역할이었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네. 고무 잠수복만 입은 사람은 효율성이 너무 좋으니까 네. 무지개 한 거예요.
1: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구입해서 쓰면 되는데
0: 그렇죠.
1: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반발이 또 있었겠군요.
0: 그래서 부산 쪽에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0: 2013년도부터 갈란마을에서 네. 그거 기록을 이제 시작하신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1: 삼척 갈란마을 해녀들에게 네. 이 잠수복을 어디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냐고 하니까 네. 한결같이 울산에서 만들어서 온다는 거예요. 네. 울산에 있는 잠수복사에서 동해안의 전체 해녀들이 네. 다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고무 잠수복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해야겠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울산 잠수복사하고 네. 해왕 잠수복사를 직접 찾아가서 제작 과정도 찍고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저기 이 일을 하신 지가 네. 얼마나 되셨어요?
2: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52년째입니다.
1: 52년?
2: 네네네. 52년.
0: 어떻게 잠수복을 만드실?
2: 처음에는 잠수복을 이건 이제 일본에서 아버지 엄마가 한 벌 두 벌씩 갖고 와가지고 메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작은 아빠가 고업에 있는데 이러지 말고 형님 우리가 이거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역사가 이렇게 됐는 거예요. 네.
0: 그럼 이제 일본에서 또 기술 같은 것도 이제 그 배워가지고.
2: 기술자가 고베서 한 달 동안 여기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죠.
1: 지금 어머님 그 해녀들이 좀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2: 네, 그럼요.
1: 요즘 좀 어떠세요?
2: 그냥 한 해 한 해 틀리거든요. 해녀분들이 나이도 많고 이제 이러니까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자식들이 이제 뭐 못하라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물론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는 3분의 뭐 2도 안 됩니다 지금.
1: 지금도 야마모토.
2: 예, 야마모토. 그
1: 일본에서 수입하죠 원단을.
2: 직접 원단 자체가 너무 좋고 보들보들한. 지금은 또 연세 많으시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 수축 있어야 잘 입어지고 이러거든요.
0: 해녀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그 몸에 딱 맞게 제작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2: 양장점처럼 다 재야 되고. 근데 지금 막 5년을 해도 그대로 해라 이러면 그만 우리가 이 장부 요런 거 딱 예, 카드 해놨는 거 요거 보고.
0: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 계속 해왔던 해녀분들하고 네네네. 그 치수쟀던 게 이제 다 쌓여 있으니까.
2: 있으니까나.
0: 그럼 요 동해안 쪽에 이 잠수복 제작하는 데가
2: 그 부산 울산밖에 없습니다.
3: 고무 잠수복 역사에서 보시테크를 뺄 수가 없는데 보시테크 부모님께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그 제작 방식을 갖고 온 게 몇 년 정도 됩니까?
4: 68년도에 네. 처음 이제 그걸 하셨다고.
3: 제주도가 1970년대 초반에 잠수복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빨리 고무 잠수복을 도입할 수 있던 어떤 여기 영도 혹은 이쪽 부산의 배경이 있었습니까?
4: 뭐 해녀도 많았고 제 선친의 장모님이 저한테는 외할머니인데 권유를 하셨다 하더군요. 만들어져 있는 잠수복을 거꾸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더군요. 패턴을 만들어서.
5: 보온 상사였잖아요. 보온이라는 게 예. 따뜻하게 하는 의미인가요?
4: 잠수복을 만들고 그 잠수복 이름을 보온복이라고 명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온복을 만드는 보온 상사다 해가지고.
5: 그럼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옷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 소재가 좀 특별한 게 있을까요?
4: 이게 이제 보통 고무옷 이렇게 부르는데 고무가 아니고 재료의 명칭은 네오프렌이라는 뭐 명칭인데 스펀지하고 비슷합니다. 스펀지 재질 안에 수많은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공기층이 단열을 하는 그런 원리죠.
0: 오늘은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 봤지만 해녀들이 저승에서 돈을 벌어서 이승에 쓴다 뭐 그런 문장이 생각이 나네요.
1: 네. 어제 기장에서 해녀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물질하다가. 그만큼 바닷일은 어렵기도 하지만 더 위험하죠.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70대 이상의 해녀들이 이런 것들을 따오는 거죠.
0: 그러니까 잠수복 하나가 해녀들의 삶을 많이 바꿔놓은 거잖아요.
1: 완전히 바꿔놨죠. 왜냐하면 그 고무 잠수복이 있기 전까지는 그 늘 추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다쳐도 이게 보호도 되어주지도 않고 그만큼 힘드니까 뭐 아무리 그 여름에 하더라도 한 시간 이상을 잘 하기가 어려웠어요.
0: 네. 전국을 다니시면서 어쨌든 바다 마을의 어떤 삶을 계속 기록해 오셨는데 이제 현재를 사는 우리 애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1: 지금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현재. 현재를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삶, 바다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꼼꼼하게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미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0: 어쨌든 되게 재밌는 시간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네. 아주 저도 즐거웠습니다.
0: 그래서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1: 다음은 우리 머구리 잠수부.
0: 머구리 잠수부.
1: 삼척 갈란마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0: 아, 기대되네요.
1: 삼척 갈란마을은 너무 아름다운 마을이라서 네.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0: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무대에서 연기를 한다 했을 때는 모두가 어떤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랬을 때에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 무엇을 목격할 것인가, 무엇을 듣고 말해야 하는가, 이 자리는 무엇을 위한 자리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시간과 여기에 들인 어떤 마음과 에너지들이 굉장히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좀 집요하게 만드는 편이에요. 사실상 모든 연극에서의 연기는 결국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이만큼 준비를 해도 그날 만나는 관객과 극장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에서 사실 어떤 경험이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엇이 발생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완전히 다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말 많은 준비를 해도 저의 언어로는 어떤 전적인 체념과 포기의 상태로 무대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건 이미 내 몸 안에 있고 나는 이걸 위해서 어떤 시간을 들여서 이걸 해왔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서 잘 듣고 보는 것, 거기 잘 같이 있는 것, 그걸 하다 보면 공연이 하나가 잘 끝나고, 그런 식으로 좀 작업들을 계속 해온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로 그냥 저는 공무원이 꿈이었는데 연극영화과 준비한다는 친구 따라서 학원에 놀러 갔다가 독백대사를 시켰는데, 나는 뭐 이런 거 잘하지 하면서 했는데 선생님이 계속 거짓말하지 마 라고 하셔가지고, 왜 거짓말한다 그렇지? 연기는 원래 거짓말 아닌가? 이러면서 매일 간 거예요. 한 달 동안 매일 그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거짓말이 뭘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그 당시만 해도 계속 보던 백색의 모놀로그 이런 책에서, 독백책에서 나는 여자 후렌이라고 하는 인물의 말을 보니까, 아주 짧은 독백이었는데 그 말은, 그 대사는 내가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랑 거의 일치했어요. 이거는 내 마음과 똑같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선생님이 나한테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는 말을 하지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 말을 외워서 갔는데, 덜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내가 너무 떠니까 친구들이 막 웃었어요. 그래서 막 내가, 나는 여자 나한테 어떻게 완전 이렇게 대사를 다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좋았다고 하신 거 처음으로. 나는 그 당시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그 말이 내 몸을 관통해서 정말로 그대로 나가는 어떤 무아지경의 경험들,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를 모르겠는 복귀가 안 되는 상태의 경험을 아주 강렬하게 만났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겠다.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시작이 있는데, 리스타트라고나 할까요? 제가 한예종 연기과 재학하다가 3학년 때 배우 안 해 하고 다 그만두고 3년 휴학 다 쓰고 복학을 했다가 이걸 배우를 다시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장면이 저한테 있어요. 학교 아마도 졸업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관객들이 있으면 무대가 있고 무대 뒤 소대에서 제가 등장할 차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보다 조금 더 빨리 등장하는 배우의 뒷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근데 그 등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저한테.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상태의 저 사람의 뒷모습이. 그러면서 배우는 대단하다, 내가 3년이나 쉬었는데 다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하고 싶다 이러면서 다시 시작했던 게 26 이랬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이 26, 현장에 대학로에 나와서
다시 연극을 했던 게 27이랬었어요. 그걸 계속 하고 있죠. 제가 2022년에 지금 아카이브 코미디 캠프 파워게임이라는 공연을 준비했을 때 굉장히 어떤 자기고백적인 내용들이 많이 그 공연에 들어갔고 그 공연은 파워게임이었기 때문에 어떤 취약함을 저의 취약함을 힘으로 전환시키고 싶었던 공연이었어요.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왜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하지? 왜 이런 걸 꺼내야 하지? 근데 이거를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런 시간을 만들기 중에 보냈는데 엘렌 식수의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힘을 얻었었어요. 내가 길을 자꾸만 잃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더 책 읽기를 또 열심히 하게 된 것도 있는데 책은 저한테 다른 세계로 가는 문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펼칠 때 여행 가는 기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이 굉장히 뜨겁게 저한테 다가오고 그러면서 사실 저희의 읽기는 굉장히 뜨거운 읽기라서 엄청난 만남들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전쟁 소식을 접하고 굉장한 무력감에 쓰러지면서 이 세계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너무 작고 연약하게만 느껴지고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저 힘 있는 것들은 언제든 이거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빼앗겠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막 책으로 도망치던 중이었는데 마침 읽고 있던 책들의 작가가 모두 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를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그냥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에 뭐 그때는 도감책이나 쌍안경이나 이런 것도 없이 정말 그냥 보온병에 따뜻한 물만 챙겨가지고 산책로가 있어서 나갔는데 집 밖으로는 볼에 이렇게 주황 색깔의 무늬가 있는 회색빛의 그리고 이렇게 머리깃이 서 있는 새인데요. 그런 새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새도 저를 본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잠깐 서로를 딱 본 다음에 그 새가 진짜 잠깐 있다가 정말 큰 소리로 세 번 울었거든요. 이야! 와! 이야! 이렇게 삐! 하면서 정말 큰 소리로 그렇게 세 번 우는데 저는 그 소리가 주변에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알아차렸다는 것도 이상했고 서로 눈을 마주친 그 감각도 너무 이상했고 그러면서 이제 막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쌍안경을 사고 도감책을 사고 했는데 그런 만남들이 이제 맺어지면서 인간이 아닌 다양한 크리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각자의 삶들을 변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좀 생각을 다시 하게 되면서 더 그들을 좀 더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탐조인이 됐죠. 굉장히. 저는 외로움인 것 같아요. 외로움이 싫어서 너무 외로워서 계속 연극의 자리로 돌아가고 여기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연극할 때가 덜 외로운 것 같아요. 그러고 정말 막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단위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숨이 꼴깍꼴깍하고 막 숨을 못 쉬겠다 이런 기분이 들 때 나를 다시 숨쉬게 하는 건 너무 작은 미시적인 단위들인 거죠. 전화 와서 괜찮아? 안부를 물어주는 것? 그때 같이 있는 친구가 손 잡아주는 것? 저거 봐봐 하면서 막 가르쳤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 너무 작은 미시적인 것들이더라. 근데 그게 나에게 너무 중요하더라. 근데 연극은 그런 거더라. 연극은 이것 좀 우려줘. 아, 알겠어. 우리고 뭐 여기 이거 있다고 치자. 알겠어. 그런 자잘한 약속들. 나를 다시 살려주고 기워주고 이 삶과 연결시켜주는 그 자잘한 약속들. 굉장히 놀랍고 그건 되게 허구의 것들이기도 하지만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세계이기도 한 것들 저에게는 연극이 그런 걸 계속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지원서 바깥에서 우리가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할 수 있다고 사실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그냥 너무 막연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막막함에서도 왜 우리가 살아야겠는 이상 어떤 식으로든 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에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심정으로 너무 혹사시키면서의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저는 더불어 잘 살고 죽기가 저의 방향이거든요. 목표이거든요. 더 잘 사는 방법, 더 잘 사는 것은 뭐지? 라는 얘기를 좀 더 같이 많이 나누면서 더 잘 살고, 그러다 때가 되어서 죽는 그러한 순환의 삶을 사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그게 제가 가장 원하는 미래예요.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0: Well,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네.
2: 와우.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스. Perfect.

0: Officer Wonjin.
1: Uh-huh.
0: I saw this meme online that says, if an introvert wants to be friends with someone, they pray about it.
1: 하하, 기도 플러팅인가요? 하하, 형도 근데 내향인이잖아요. 안 그래요?
0: Yep. Uh-huh. So I could totally relate.
1: 진짜요?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저는 친해지고 싶으면 약간 바로 straight. Go straight. Hello, I'm Wonjin.
0: Oh, classic extrovert. Alright, I envy that energy.
1: 아하, 근데 또 형처럼 또 이렇게 가까이 천천히 가까워지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0: Okay, yeah, you're pretty sweet today, Wonjin.
1: 제가 좀 스윗하긴 하죠.
0: Alright, but there are people even more sweeter than you.
1: Uh-huh.
0: They're waiting backstage right now.
1: 아, 저보다요? 마음소사, 정말이지 제 눈으로 진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만나볼게요. Music start!

0: 심플리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에 처음 밀착해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re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네, 그렇다면 오늘의 게스트 바로 뭐 만나봐야겠죠?
1: Yes, returning with a redefined and mature charm, it's 82 Major.
0: Welcome!
2: Hello.
0: 네, 다 모델 같습니다.
1: All right, what up, 82 Major?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3: Okay, hello, we are 82 Major!
0: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사인, 아, 저도 요즘 자주 듣고 있는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4: 네, 이번 앨범 필름은요, 필과 필름이라는 두 단어를 이제 합쳐서 저희의 다양한 순간의 감정들

0: 기타
1: 기타.
0: So we're kind of showing off.
2: All right.
3: 그렇다면 그 멋진 포인트 한번 저희랑 같이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0: Yes.
3: 네. 오, 좋습니다.
0: Okay.
1: Let's Come on. Go.
3: Let's go.
1: 알겠습니다.
0: 뮤직.

0: Yeehaw! Simply K-pop! Did y'all enjoy today's Simply K-pop with the Melron Sheriffs?
1: 네, 여러분 잘 즐기셨나요? 좋습니다. 앞으로도 Simply K-pop의 안전은 저희 명란즈 보안관들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0: Fighting! Alright, it's already time for us to wrap things up.
1: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전 세계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For now, we'll say goodbye.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brilliant K-pop performances. Bye! Bye.

0: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도 스케치할 때 구상을 먼저 하고 그러면 배치를 한 다음에 이 배치가 맞는지 보고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정한 다음에 색칠을 하기 시작해서 구도를 보고 마지막 파인해서 이제 디테일을 완성하잖아요. 생성형 AI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1: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evolving beyond simple computational replication into a creative entity with emotions and new value.
2: 일반적인 그냥 이미지 혹은 텍스트만 생성하는 모델이 아니라 감각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제가 폭신폭신해 보인다 혹은 딱딱해 보인다라는 것도 사실 그 촉각 데이터와 비전 데이터가 같이 함께해서 그 예측을 한 거거든요.
1: AI is reshaping history, language, and art in ways that used to be unimaginable. Let's explore a creative world of AI.

0: The prehistoric petroglyphs of Pangudae, located along the Daegokchon stream in Uljugun, Ulsan. They reflect the lives, beliefs, and worldviews of people from the Neolithic and Bronze Ages. The rare depictions of hunting and fishing scenes, which are hard to fin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show that Ulsan was a center of prehistoric human life and culture. In July 2025, the petroglyphs of Pangudae were inscrib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t was an opportunity to share yet another cultural legacy of humanity with the world. However, this precious heritage has long faced the risk of damage. Changes in river flow, erosion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flooding due to a dam built in 1965 left the site submerged for 2 to 3 months each year. With its inscription as a World Heritage Site in 2025, conservation and protection measures are expected to be improved significantly.
1: 현재 방구대 안각화의 원형을 3D 스캐닝 기술로 기록 보존하고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훼손을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방구대의 보존 상태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관리하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유산 관리 시스템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0: 대 University in Puyo, Chungcheongnam-do Province. There are people who preserve and recreate cultural heritage using digital technology. Researchers at this university use 3D scanning, digital twins, and motion capture technologies to collect, analyze, and archive cultural heritage data. The vast amount of data gathered this way is disclosed across various fields via online platforms, so that more people can access and experience cultural heritage. This laboratory researches interactive digital cultural heritage using modern technologies such as digital preservation, virtual restoration, immersive content, and AI solutions. This archive visualization platform allows us to see Joseon Dynasty paintings from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from various angles. In addition to the meanings and patterns within the artworks, it also shows various information about the artist and locations associated with the paintings.
1: Jangsu 의미를 선택하면 장수라는 의미를 가지는 다양한 이제 문양과 도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도상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도상을 포함하고 있는 조선시대 회화 작품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조선시대 회화 작품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네, 이 작품의 이름과 국적, 시대, 분류 그리고 작품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작품은 신사임당필 초충도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확대해서 본다든지 고화질로 이미지를 이제 감상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시대나 이제 분류가 유사한 작품들을 이제 추천받을 수가 있습니다.
0: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is not confined to numbers and text. We want to see it with our eyes, feel it with our fingertips, and understand it intuitively. This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visualization system translates conventional classification elements, such as form, era, and material, into 3D-based visualizations, helping people understand the context of cultural heritage easily. Unlike existing services that display the metadata of individual artifacts one by one, this system shows the relation and classification among cultural assets at a glance in a three-dimensional way.
2: 3D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유물 400개를 대상으로 한 프로토타입을 별도로 개발하고 있고요. 해당 서비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에 대한 흐름 자체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조금 더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0: With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we can view cultural heritage in entirely new ways. A recent project based on generative AI enables even visitors without any knowledge of artifacts to interact with them directly. When a visitor inputs the type, shape, or function of an artifact, the AI generates an imagined artifact and finds a real artifact that most closely resembles the generated one. Rather than simply viewing artifacts, visitors can engage more deeply with cultural heritage based on their personal interests. Is restoring the resolution and smoothness in videos impossible? Various technologies are being developed at the forefront of science to fin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Researchers from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developed an AI model called STVSR. Rather than simply enlarging videos, it uses a video super resolution technology that simultaneously improves the spatial axis to enhance resolution and the temporal axis to smooth out the motions. Low-quality videos have low resolution and choppy frame sequences. STVSR understands both of these aspects and mathematically processes and analyzes video signals to produce an optimal output.
3: 비디오는 공간 축으로는 되게 복잡한 패턴을 가지고 시간 축으로는 되게 부드러운 변화를 갖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걸 활용을 해서 공간 축에 적절한 어떤 표현 방식 그리고 시간 축으로 적절한 표현 방식을 수학적으로 그리고 신호 처리적으로 알맞은 그런 베이시스 펑션이라 불리는 함수를 활용을 해서 모델을 디자인을 했더니 훨씬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연구입니다.
0: This technology has superb performance and efficiency compared to existing video processing models. Its signal-to-noise ratio is about 4 to 5 dB higher than that of the model developed by NVIDIA. This means less video noise and clearer images. 다. STVSR is not limited to a specific ratio.
3: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0: Even though it was trained on fixed ratios like 4 to 1 or 8 to 1, it has high flexibility, allowing users to increase resolution and frame rates to any ratio they want, such as 1.5 to 1 or 2.3 to 1. Moreover, the increase in computational load is much lower, making it highly efficient compared to other models. In the era where old records are brought to life with futuristic technology, This technology will not only improve video quality, but also transform the way we document history.
3: 보통 우리가 활용하는 CCTV 푸티지라고 하는 그 서베일런스 카메라, 그러니까 CCTV 영상들은 되게 해상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뭔가 식별하기가 어렵죠. 이제 그런데 활용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정말로 그 드라마에서 CSI 드라마, 미국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정말로 막 위성에 있는 거를 확대하면은 완전 깔끔하게 뭐 보인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기존에 몇 년 전에 생각했을 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인 거죠.
0: AI already produces impressive outputs in drawing images or writing text. But so far, it has mostly operated at the level of recognizing and generating what it has learned, such as creating images from massive data or combining specific words. So is creativity an impossible domain for AI? A new endeavor is underway to find the answer. This looks similar to identifying the neurons in the human brain that stimulate creative thoughts.
4: 저희 학생들 연구원들이 이제 낸 아이디어고 좀 좋은 아이디어가 이게 얼만큼 중요한 구조를 판단할 때 주파수를 보면 중요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저주파수 중에서 아주 저주파는 아니고 중간 저주파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구조가 만들어지고 무엇을 만들어질까지 정해졌는데 어떻게 만들지를 이제 참 관여하는 노드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 노드들을 찾아서 활성화를 시키면 전체 이미지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무엇을 그릴지가 변형이 되지 않는 선에서 걔가 이제 A도 만들었다, B도 만들었다 여기서 다양성이 더 만들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거죠.
0: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is asked to produce something creative, the result is often different from our expectations. So far, AI has produced awkward outputs that are far from creative from the human's perspective. To solve this problem, previous studies invested a lot of time and cost to either modify the structure of AI models or retrain them.
5: 그래서 보통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많이 모델이 발전을 하는
0: This technology guides specific nodes within an AI model to generate creative outputs without additional training.

0: 저희가 관찰을 해본 결과 이제 확산 모델 안에 내부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넷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U자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저희가 첫 번째 발견을 한 것이 유넷에서도 앞쪽 부분이 특히나 더 창의적이라는 요소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유넷의 앞쪽 블럭에서 저주파수 영역대들이 특히나 더 창의적인 구조나 뭐 색깔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창의적인 빌딩이라는 창의적인 건물이라는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입력을 따라서 모델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앞쪽 블럭의 저주파수 영역대의 특성들을 좀더 강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렇게 하면은 원래는 기존 모델이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빌딩이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창의적이지 않은 이 사진이 저희 방법을 통과했을 때 조금 더 다채롭고 희소한 빌딩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창의적인 재미가
1: When an AI equipped with this technology is given a command to create an unusual teddy bear, it doesn't just recombine existing data, but rather generates a unique character with an abstract structure.
0: 이미지를 타겟팅을 해서 뭐
1: When
0: 개구리가
1: given
0: 있는
1: such
0: 건지,
1: simple commands as draw a
0: 아니면
1: cup,
0: 하고 있는 컵을
1: it can
0: 만들어
1: generate an
0: 보라고
1: ingenious
0: 하는
1: design,
0: 이미지라고
1: such as a cup
0: 하면은
1: shaped like a
0: 사실
1: frog
0: 창의적이라는
1: opening its
0: 표현이
1: mouth.
0: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1: This
0: 색감이라는
1: goes
0: 표현이
1: beyond
0: 뭐라고
1: simply
0: 표현이
1: drawing
0: 되고
1: well. It demonstrates
0: 창의적인
1: AI's potential to create
0: 그런
1: entirely new
0: 표현을
1: concepts.
0: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1: It creates results that never existed before through its own creativity. This technology helps AI evolve from being a mere tool into a truly creative partner. Explainable AI is also being applied to enhance productivity in manufacturing.
2: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설명가는 인공지능을 이제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설명하고 고객사에게 예측을 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여기는 고객사의 이제 설비에 적용돼서 AI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 데모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In factories where countless machines operate non-stop, massive amounts of data are generated. But most of it just accumulates, and decisions are still made by experienced operators. This company provides an AI solution that understands industrial data and delivers optimal guidance.
3: 사실 인공지능 모델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어떤 공정을 이제 자동으로 최적화를 한다든지 좋은 성능의 예측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이 모델이 왜 그런 의사결정을 내는지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그동안 이제 축적된 노하우로 인공지능 모델이 왜 이런 식으로 품질을 예측을 했는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예측에 대해서 왜 그런 이유로 이제 예측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인트에 대해서 인공지능 모델이 어떤 식으로 추론을
1: Explainable AI-based predictive solution technology
3: 예측하고자 하는
1: is more than simple monitoring. It uncovers hidden insights within data and translates them into practical process optimization, enabling on-site operators to understand and apply it immediately. It covers diverse industrial environments, from ultra-high temperature reactions exceeding 1,000 degrees Celsius to low-temperature chemical processes. By interpreting extensive production data and learning key variables, it provides predictive guidance just when operators expect results.
4: 이 좌측에 ARC 온도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온도를 보실 수 있고 이 주황색 선이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예측해서 제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보이시는 이 다른 정보들은 이제 현장 작업자분들께서 실제로 조업에 운전하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저희 현재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값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 From steel mills that have to curb production

0: costs. To cement plants where consistent quality is key. To power plants that need optimal fuel input. AI analyzes complex process data at each industrial site in real time to maximize output, improve quality, and cut energy consumption. As AI technology advances, invisible dangers are growing at the same time. One such danger is fake public opinion created by generative AI. It can automatically generate hundreds of thousands of comments that appear to reflect the views of real people in just a few hours. It could become a powerful tool for manipulating public opinion.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National Security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have developed XDAC, a technology that detects Korean language comments generated by AI. This technology analyzes the writing style and repetitive patterns used by AI to detect subtle differences that are invisible to the human eye.
1: 보통 이제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 실제 아 이거는 100% LLM으로 만든 거야. 뭔가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해줄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댓글 생성기를 먼저 만들었어요.
2: 비판할 것인지 여러 가지 세밀한 감정 제어를 할 수 있고.
0: It works in two steps.
2: 그냥 뉴스 댓글을 만들어라고 생성을.
0: First, it builds an LLM-based comment generator and trains it to appear as human-like as possible.
2: 실제 사람의 뉴스 댓글을 참고해서.
0: Second, it creates a model to detect differences by comparing generated comments with those written by humans.
2: 예를 들어서
0: This way users can set conditions they want to create comments using an AI model.
2: 가장 많이 사용되니까 그리고 오픈 AI에서도 API를 기반으로
0: They can also select the model type, number of comments, language, comment length, and even whether to include spelling or grammatical errors. Furthermore, they can generate more customized comments by setting the emotional tone for specific news, such as positive or negative emotions. Anger or anxiety, and add not only the news content but also specific viewpoints.
2: 그래서 제가 아까 OpenAI로 하나 OpenAI로 열 개를 만드는데 한 9초 정도가 걸렸는데 이렇게 제가 댓글 생성을 한 번 누를 때 OpenAI 기준으로 한 10원 정도 듭니다. 그렇다는 건 댓글 한 개 생성할 때 한 1원 정도 된다는 거고요. 뉴스 플랫폼에 하루에 달리는 사람이 직접 작성해서 달리는 댓글이 한 20만 개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공격자가 한 2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은 실제로 사람이 다는 댓글만큼의 AI 생성 댓글을 생성할 수 있고 생성형 AI는 나날이
0: XDAC uses explainable AI technology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AI generated comments and those written by humans. It provides the reasoning behind the AI's judgment, helping people understand how artificial intelligence makes decisions.
2: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입력된 댓글에 대해서 이 댓글이 사람인지 아니면 생성형 AI가 만들었는지를 1차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지금은 예시에서 이제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의 확률 100%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디를 보고 판단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생성형 AI는 거의 생성하지 않는 욕들. 그리고 뭐, 네, 뭐, 빠라빠빠빠빠, 물결표. 그리고 뭐, 이렇게 엔터들, 물음표 여러 개 친 거. 아, 지금 사람의 확률이 98.6%입니다. 두 번째 AI가 작성한 댓글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아까와 같이 입력된 댓글에 대해서 첫 번째로 LLM이 생성한 거냐, 사람이 생성한 거냐를 판단을 하고요. 아까는 사람이 생성했으니까 거기서 끝났는데 지금 LLM이 생성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LLM이 생성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라마라는 메타의 라마일 확률이 88.4%입니다. 그거 말고는 뭐 제미나이일 확률이 100%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LLM이라면 어떤 LLM이 생성했는지 예를 들어 하이퍼클로바일 확률이 96%입니다.
0: Although the AI comment detection technology is evolving fast, it still has limitations.

0: For instance, some comments written by real humans in a polished AI-like style can be mistaken for AI-generated. To detect these false positives, just analyzing the text is not enough. A more complementary approach is needed to examine metadata such as the commenter's IP address, the time they post their comments, and the kind of news they are interested in. However, access to this type of data is restricted to specific platforms. So, collaboration with the operators of those platforms is essential to make the online ecosystem more transparent.
1: 정말로 이제 여론 조작을 하려는 집단이 있고 그 집단들이 특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여론을 끌고 나간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분석과 합쳐서 LLM까지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탐지, 범죄를 탐지하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런 포털들에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LLM이냐 아니냐, 그리고 어떤 모델을 썼느냐 정도를 사실 다 확인만 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그것들을 가지고 뭔가 범죄 비슷한 거가 있었을 때 빨리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0: AI is no longer just a simple tool. It shapes the public opinion on the internet, revives old records from the past, and is even venturing into the realm of creativity long believed to be uniquely human. Behind this remarkable advancement is the growing need to come up with a new form of collaboration between humans and AI. AI's originality and efficiency, combined with human expertise, will hopefully create a safer and more prosperous world.

0: Knock, knock. The magical door to the world of K-animation is swinging wide open. Meet your instant new BFF, the adorable Catch. Tina Ping will have you hooked from the very first glance. Need a hand? Our Robocar Pony Rescue Team is always zooming in to save the day. How about tagging along on Pinkfong and Pal's super exciting quest to reclaim their lost magic? With the mysterious life forms Cabion by your side, you can become a Cabion master and save humanity like the total hero. Protecting children's innocence while igniting their boundless imagination. That's the magic of Korean animation. K-Animation, the ultimate bestie for kids worldwide.
1: Is this a baseball stadium?
2: 집을 지으면서 아, 이 남자가 진짜 야구팀 팬이었구나. 확실하게 야구장 모양을 갖춰서 그럼 만들자.
1: I guess you need a large kitchen to receive many customers.
3: 우리 아이들도 여기가 좀 그런 놀이터였으면 좋겠다고 바람이 있었습니다.
1: This is a dream baseball park of a couple that loves baseball.
4: You miss me?
1: 화성, 경기도 province. This is where Dongtan Residential Complex is located. What kind of house are we going to explore today?
5: 오, 피디님. 힌트 주셔야죠.
6: 잘 받으셔야 돼요.
5: 네? 뭘요? 오! 오! 오! 오! 오, 야구공. 어? 사인볼이네? 박찬호? 정말요? 어? 오늘 박찬호 선수 집 가는 거예요?
6: 일단 야구선수 집이에요.
5: 와, 야구선수 집? 와, 이거 우리 집 탐구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와, 기대된다. 야.
1: I am very excited too. Whose house is it?
5: 이 집이네, 건축 탐구지. 어, 아래 보니까 어, 야구장 그림이 그려 있는데요? 오, 야 정말 야구 선수 집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오 신기하다. 계십니까? 어 계시다. 아, 오 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5: 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7: 네.
5: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어 근데 저는 이 야구공 사인 주인공이 나오실 줄 알고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팀 소속 야구 선수세요?
7: 아, 저 영건주 포수 김준우라고 합니다.
5: 영건주요?
7: 네, 사회인 야구 팀이에요.
5: 아, 사회인 네. 야구 팀이에요. 네.
1: The husband is a catcher on an amateur baseball team. His posture looks quite impressive.
7: 취미를 건축으로 승화시킨 야구팀 팬 김준우입니다.
1: Looks like his wife can also play baseball.
8: 남편의 의견에 흔쾌히 동참한 저도 야구팀 팬 권지은입니다.
1: The husband is a semiconductor engineer and the wife is a math teacher. Although their jobs have nothing to do with baseball, they are both in love with baseball. But there are some disagreements though.
6: 근데 지금 유니폼이 다르네요.
7: 아, 네. 저는 갈매기고요.
8: 저는 곰입니다. 전혀 바꿀 의향이 없었고요. 저는 이기는 팀이 좋습니다.
1: When there is a game between the Lotte Giants and the Tucson Bears, the house turns into a scene of chaos. The Bears seem to be winning. It's okay. They can win next time. Being the ardent fans of baseball, they built a baseball

0: park in the yard.
1: 야, 여기 정말 그라운드인데요? 예, 네, 홈. 아, 1루, 2루, 3루. 아, 다 되네요. 네. 야, 여기 외야도 있고.
2: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네. 정원을 디자인하고 그렇게 야구장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1: 어, 네. 그래요?
0: It looks clearer from above.
2: 여기는 네. 1층 VIP 라운지.
1: 어, 그렇네.
2: 네, 그다음에 여기는 네. 도면에 아예 더그아웃이라고.
1: 아, 그래요? 아, 여기 더그아웃?
2: 네, 네.
1: 아, 어, 근데 얘기 듣고 보니까 다 척척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2: 네. 여기는 아이들을 위한 VIP석이다.
1: 아. 근데 애들도 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어, 약간 네. 트리하우스 같기도 하고,
2: 네.
1: 오, 정말 이 스페셜하게 그 VIP석 같기도 하고,
2: 네.
1: 야, 재밌는데요?
0: There was someone who helped the couple build their dream baseball park.
2: 네, 저희 설계해주신 건축사분께서 역시 야구 팬이시거든요. 근데 네. 저희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야구를 좋아하는 부부라는 거에 좀 많이 꽂히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이런 집을 해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해주셨었어요.
1: 아~ 네.
3: 그래서 딱 방문을 했는데 수장님은 이제 야구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주말에. 야구를 보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들어간 상태에서 저희 남편이 이제 야구 팬이고 야구를 좋아한다. 그래서 두 분이서 야구 얘기를 한 시간을, 집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야구 얘기만 한 시간을 하시고 이제 저희 땅 상담을 해주셨던 좀 기억이 있어요.
1: 어, 근데 설마 그 건축사분 제가 아는 분
2: 아,
1: 아니에요?
2: 네.
4: 맞습니다.
1: 아, 그분?
4: 네.
1: 아, 야구 좋아하는 그분?
2: 네.
1: 알죠, 잘 알죠.
0: Hold on! That curly hair looks familiar. That's Mr. Park Hyun-gun. He is also on an amateur baseball team. That's why he was the right architect to design this house.
2: 이왕 짓는 거 좀 특이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좀 곡선이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곡선을 중심에 두고 제가 마음대로 그려봤는데 그 모양이 이 외관 쉐입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운명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0: Before the first draft was out, Chunu tried drawing his own blueprint. To his amazement, it turned out to be exactly the same as Mr. Park's initial draft.
3: 네, 그럴 거면 확실하게 야구장 모양을 베이스까지 갖춰달라고 완전 야구 잔디를 깔아야 된다. 완전 야구장 모양처럼 그냥 다 없애달라. 그래서 딱 정말 이 부채꼴의 야구장 모양이 나온 것 같아요.
0: A natural lawn and a fan-shaped field. That cost quite a bit, so the couple had to reduce the size of their house by 26 square meters. That's how much they love their hobby. What does it look like inside? A wash basin right next to the entrance is proof that this house was buil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cute living room. And this is all a kitchen? It looks like it occupies the entire first floor. If you're thinking
1: when I'm thinking, let's get up there. 아니, 근데 집에서 설마 요리 강습하세요? 왜 이렇게 커요, 아일랜드가?
3: 와, 저희가 주방에는 조금 힘을 많이 주고 싶어서
1: 네?
3: 최대한 넓고 아일랜드도 좀 크게 좀 잡아서 같이 이제 요리하고 이제 그런 걸 좀 꿈꾸면서 설계를 했어요.
1: 아~
0: The couple wanted a luxurious kitchen like the ones in rich folks' houses. A kitchen can only look luxurious when it's tidy. That's why there are countless cabinets here. There are all kinds of stuff in here, from dishes to pots and even a small home bar. But once you close the cabinets, it looks like a brand new kitchen where nobody ever cooks. And why is their dining table so huge? There's also a sub kitchen. I don't know about rich folks, but this kitchen looks impressive enough to belong to a baseball team owner.
2: 약간 여기 기대가지고 친구들 올 놓으면 야 오늘 머물래 이러면서 아 이러면서 한잔 이렇게 밀어주고 좀 이런 거. 꿈...

0: 정확하게 게스트룸 자리 같은데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약간 반 외부 공간?
1: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공간이다. 이제 이런 걸 우선순위로 해서 방보다는 네. 비 오거나 눈 올 때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더 이렇게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 공간을. 그래서 에어컨을 넣거나 난방을 넣은 것도 날씨랑 네. 상관없이 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2: You have to wear shoes in here. When the folding door opens, a garden begins right away. This area looks like a terrace. But it's also air-conditioned and heated like any room. It's an ideal playground for children regardless of season. And for adults, it's a perfect place for get-togethers. Chunu seems to be more excited than the kids.
1: 지금 살아보니까 이 공간의 만족도가 거의 좀 너무 높아요.
0: 아, 그래요?
3: 1년에 주무시고 가야 될 손님은 정말 드문 것 같거든요. 요즘 세태에서는.
2: The first floor was optimized for eating and having fun.
1: 1층에서 이제 저희가 뭐 식사하고 애들 다 이제 먹이고 준비 다 하면은 이제 다 실제 생활 공간이 이제 2층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주방 마감 다 올라가자 이러면 다 같이 이제 쭉 올라가고.
0: 궁금한데 한번 네. 탐구해 볼까요?
3: 네.
1: 네, 그럼 저희도 마감하고 올라가겠습니다.
0: 아, 네. 아, 자작나무 계단이 좋네요. 네.
2: How about the second floor? Rather than a living room, this looks like a library. There are bookshelves on all walls. It's easy to guess that the second floor was made for the little girls. But there are no sofas. Is this wooden bench where you sit?
3: 평상은 사실 무대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0: 무대.
3: 네. 아이들이 조금 아직은 그래도 재롱 잘 떨고 해서.
1: 역시 첫째 딸이 항상 네. 자신의 스테이지라고 생각하고.
0: 오, 그래요?
1: 뭐 자기 음악회를 한다, 뭐 노래방을 한다, 연주회를 다 여기서 해요. 와. 저희가 저희 볼에 이렇게 앉으라고 하고 네. 본인 여기서 이제 장기자랑을 하죠. 아.
2: The couple wants their daughters, who like music and sports, to grow into proactive and independent people. That's the reason they created their rooms like a house inside a
3: house. 여기부터 이제 들어가면 저희 아이들 공간이거든요. 여기 약간 박스 오피스처럼 여기서 허락을 받고 들어가라 약간 이런 느낌을 상상하면서 그렸어요. 네. 네.
0: 아, 여기서 표를 받고 들어가라.
3: 네. 허락을 받아라.
0: 허락을 받아라.
3: 네, 네.
0: 아, 지금은 아이들 없죠?
1: 아, 네.
0: 아, 네. 그렇죠? 들어가 볼까요?
3: 네.
0: 아, 여기가 아이 방이구나. 오, 열어봐도 돼요?
1: 네. 네.
0: 오.
2: Excuse us. It's so cute. It looks like a house from a fairy tale. This is the eldest daughter's room. The highlight is the loft. Because of the large windows and spaciousness, the girls' friends love this area too. A passageway connects the two daughters' lofts. The rooms were made exactly the same so the girls don't fight over them.
0: 아니 근데 이렇게 훌륭한 도서관 같은 거실과 저렇게 좋은 아이방이면 어 안방도 의리의리 하겠는데요?
1: 아, 네, 네.
3: 안방이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쪽이 안방입니다.
0: 아 역시 안방이 크니까 드레스룸도 크게 만드셨구나. 네. 한번 봐도 될까요?
1: 네.
0: 아이고, 애기.
2: 오, it's just one bed.
0: 아니 거의 두 분 방은 기숙사처럼. 거의 수도승 같은 느낌의 방을 만드셨네요.
2: And the windows face north, but thanks to a high ceiling, it looks less stifling.
1: 오, 안방은 사실 잠만 자는 용도만 쓸 것 같더라고요.
0: 네.
1: 거의 그래서 저희는 안방보다도 이제 함께 생활하는 공용 거실이나 애들 방에 더 조금 힘을 쓰고 저희는 그냥 잠만 자자.
0: 아니 정말

0: 과거에는 이 안방의 응접실 역할을 겸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항상 손님이 오시면 이제 거실보다는 오히려 안방으로 모시고 가서 아, 거기 앉아서 이제 대화도 하시고. 네. 요새 안방으로 손님 모시고 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1: 아, 네.
0: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소하게 변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1: 아, 네. 네.
2: The couple willingly reduced the size of their bedroom to make more room for their children. That's also the reason they made a hallway.
3: 저 어릴 때 되게 행복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집이 예전 집들은 아파트가 확장을 안 했으니까요. 안방에서 베란다로도 갈 수 있고 베란다에서 다시 거실로도 갈 수 있고 이랬던 거기에서 형제들하고 이렇게 술래잡기 했던 기억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여기가 좀 그런 놀이터였으면 좋겠다 하고 바람이 있었습니다.
0: 아, 그래서 순환 동선을 이렇게 적용하신 거예요?
3: 네네.
0: 욕실은 어디죠?
4: 네, 욕실은 저쪽입니다.
0: 아, 이쪽이에요?
4: 네.
0: 오, 여기 또 환하게 빛이 나오네요. 와, 야, 이거 뭐야? 방만 한데요?
4: 네.
0: 안방보다 크네.
3: 네.
0: 야, 와, 진짜 크다.
3: 네.
2: So how big is it? The washing area is quite big. There's also a bathtub. Because there are three women in this household, the wife and two daughters. The couple wanted to make a spacious bathroom so that the girls don't need to fight over who gets to use it first in the morning. The large bathtub was the husband's wish.
3: 명절 아침에 저희는 동네에 목욕탕 가는 게 하나의 뭐 루틴 같은 거였는데 그때 기억도 되게 오래된 목욕탕이었지만 따뜻했던 것 같아요. 목욕탕 끝나고 나면 짜장면 먹으러 가고 네. 그래서 저랑 동생이랑 제일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면 저희 고향에 있는 가장 큰 목욕탕 가는 거 그게 하나 기억이기도 했어요. 네.
2: Junu wanted to pass down the cherished memories of his childhood to his daughters. That's why he made a bathroom on the sunny southern side of the house to keep it warm. But those tiles, did he want to emphasize that it's a very special place?
0: 제일 인상적인 건 지금 타일이네요. 아. 색깔이 너무 강렬한데 혹시 지금 좋아하시는 팀의 컬러인가요?
3: 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0: 그래요?
4: 아, 저희가 타일 고를 때는 이제 저희는 집을 처음 지어보니까 당연히 너무 튀지 않게 이제 이런 그레이 그렇구나. 타일을 저는 이제 당연히 생각하고 갔었는데 저희 이제 설계해주신 소장님이 강력 추천을 하셨죠. 이제 특히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좀 컬러가 있는 그리고 좀 이런 빨간색 이런 게 또 아들 창의력에 좋다 저를 이제 계속 설득하셨고 그래서 사실 정말 좀 고민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게 고르고 나서 집에 와서도 아, 아닌 거 아니야? 아닌 좀 이상하지 않을까 막.
2: The architect suggested that the children's rooms on the second floor be painted blue.
4: 처음에 이제 결정을 해서 파란색 이런 걸로 이제 하고 미팅을 하고 가셨어요. 밤에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색감 저 후회하면 다시 칠할 수도 없고 후회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이제 그냥 하얗게 밝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려서
3: 아 소장님 이건 안 되겠습니다. 저희의 용기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라고 문자 드렸고 소장님이 응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2: They eventually decided to go with extravagant colors for their bathrooms only, but now they regretted a little.
4: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저희 집에서 잘한 선택이 저 타일이 아닌가 싶어요. 제일 네. 제일 예쁘고 더 과감할 걸 네. 그랬나라고 생각할 네. 정도로 딱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네.
0: 사실 막상 하고 나면은 네. 괜찮거든요. 네. 네, 그리고 색깔은 조금 과감하셔도 돼요. 아,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복도나 거실 뭐 이런 데는 차분하게 하더라도요. 이렇게 방으로 들어왔을 때는 해도 진짜 문제가 없거든요.
3: 아, 네. 네. 그래서 저기 세면대 옆에 타일이 사실은 조금 허여멀건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0: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 따르신 것 같아요.
3: 네.
2: Another thing to learn about colors. Shall we go see the last area of the house?
0: 야, 오, 좋다. 와, 넓네요. 오.
5: Going up.
2: The loft was originally created as Chunwoo's personal space. He wanted to have his own hideout, like all men do. But now it's his daughter's study room. Then where's Chunwoo's space? Isn't that the area in front of the dugout? What is he doing?
3: 사실은 더그아웃이 모두 잠든 후에는 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있고 마당도 뭐 사실 제 공간이고 1층 밤에 내려오면 뭐 여기 맛있는 거 많거든요.
1: 그래도 마감됐는데.
3: 아 그래서 표시를 꼭 안 내야 돼요.
4: 아 내면 큰일 나요.
3: 그래서 제가 뭔가 빨간 국물 같은 거 튀어놓으면 아 또 이거 먹었냐고.
2: Chunwoo likes to have fun on his own at night. He can have the entire baseball field all to himself. After the couple built the house, Chiyun's parents have been visiting them daily.
5: 우리야.
2: They come to help the couple, who are both working to take care of the children. But doesn't she look a bit uncomfortable?
5: 방이 아래층에 하나 있었으면 아주 금상첨화였는데. 저희 살던 때하고 또 지금은 틀리잖아요. 근데 주방이 넓고 그래서 뭐 반찬하고 뭐 그런 요리할 때는 좋은 점도 많아요.
3: 장모님, 요거 닭고기를 좀 씻어 주시죠.
6: 먼저 이거를 씻고.
3: 네, 씻고.
6: 씻어 네. 어디다 놔?
3: 고구마 칼 옆에 그걸로.
2: Times have changed a lot indeed. Who would imagine in the past a son-in-law cooking with his mother-in-law?
5: 음식을 아주 잘해요. 뭐 닭갈비, 뭐 저희 할아버지는 김치찌개 같은 거 제가 하는 거보다 김서방이 해주는 게 더 맛있다고 그러고 해달라 그래요.
2: This is exactly why a large kitchen is needed.
3: 요리는 닭갈비입니다. 장모님 제가 한 쌈 할게요.
5: Thank you.
2: They look really nice cooking side by side.
3: 장모님 감사합니다.
2: A happy house of baseball fans. This is the joy of living in a private house.
7: 야구도 홈에 돌아오면 득점을 하고 이기는 스포츠이니까요.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 집이 집에 돌아오기만 해도 득점이 되는 응원받는 곳이었으면 좋겠고 집에 항상 돌아오고 싶고 우리 집에는 좋은 기억이 많고 가족들에게도 집이 그런 의미였으면 좋겠습니다.
2: Home runs are not only thrilling, they are also warm. Thank you for showing us your home filled with warmth and happy smiles.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안경. 제게 안경은 약간 생강 같아요. 정말 그냥 포인트를 한번 딱 줄 수 있는, 진짜 향신료처럼 이렇게 확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경 수집을 하게 된 지는 한 5년 차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계기는 제가 진저 아이웨어에서 같이 일하고 나서부터 이제 안경에 관심이 좀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 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시력 교정용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시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추구하는 이미지를 약간 주기 위해서 쓰는데 좀 더 뭔가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약간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네.

신발은 좀 이야기가 있는 제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제 삶이 좀 녹아 들어간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운동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운동화가 되게 친숙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본격적으로 운동화를 수집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한 13년,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되게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결혼식장 가거나 장례식장 갈 때 운동화 신고 가면 조금 사람들이 대체 운동화 신고 왔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운동화를 신고 갔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취미를 남자가 갖고 있다 그러면 와이프분들은 정리를 하라고 하세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너 좋아하는 거니까 해. 그러고 렉을 사줬어요. 이렇게 렉을 맞춰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아직도 잘 하고 있는 취미가 된 것 같아요.

0: 솔직히 찢었으면 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저는 오래된 걸 좋아해요. 저는 물건에도 그 성격, 캐릭터가 있다고 믿거든요. 그거를 소유했던 사람의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캐릭터는 좀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뭐 이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이 피디님과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디를 쳐다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을 하고 계셨는데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물건들을 제가 모으기 시작한 지는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랑 영국에서 이제 서울 오기 전에 조금 살았었는데요. 영국에 특히 살다 보니까 빈티지 아이템만 파는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게에 가서 보니까 뭐 20, 30년 돼서 이렇게 낡고 해진 그런 것들을 물건들을 파는데 물건들이 또 싸지도 않아요. 굉장히 상당히 고가의 가격으로 팔고 그거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존재를 제가 이제 그때 눈치를 채게 됐어요. 아, 빈티지라는 아이템이 좀 재밌는 아이템이다. 이것들을 나도 한번 모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티셔츠를 가장 먼저 모으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제가 옷을 굉장히 좋아해요. 보여드릴까요?
1: 결혼할 때 이제 저희가 스냅사진을 찍는데 그때 당시 빨간 안경이 되게 꽂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죄다 빨간색 안경을 쓰고 이제 다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다 없애버리고 싶은데 지금 보면은 왜 그랬나 싶은데 그때 당시 그게 되게 좋았었고 근데 좀 TPO에 좀 맞지 않아가지고 이제 좀 그런 네,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안경은 좀 기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안경을 처음에 봤을 때는 어린이 안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커야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거든요. 뭔가 안경이 부러져서 저희 안경을 이제 한번 써보신 적이 있으신데 생각보다 주변 반응이 되게 좋으셨대요. 약간 좀 사람이 좀 밝아 보인다, 젊어 보인다.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느끼시니까 이거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저희 안경만 쓰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처음에 그 모습을 좀 어색해하지만 이제 한번 경험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저한테는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2: 저희 신랑이 신발을 정말 1도 몰라요. 저만 하는 취미 중에 하나여서 이 신발을 진짜 모르는데 제가 결혼 당시에 아, 나 이 신발을 너무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라는 말만 했거든요. 근데 그 신발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발을 다음에 사서 왔더라고요. 이 뒤에 있는데 이 빨간색 신발, 저 신발이 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고 한편으로는 되게 미안하긴 한데 지금은 네 돈에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라 이런 느낌이 좀 있지만 그때는 사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아, 돈 아꼈다. 미안하지만 그런 기분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되게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신발을 모르는 사람이 신발을 사왔다는 게 얼마나 노력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제가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습니다. 저는 아기 신발 되게 많이 아끼고 갖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보니까 아기 신발을 같이 신는다는 그 공유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만족이긴 하지만 너무 예뻐가지고 아직 팔지 않고 갖고 있는 신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발들 되게 많이 아낍니다. 네.
0: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90년대 초반에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제일 인기 있었던 음악 장르가 락이었습니다. 락 중에서도 헤비메탈이었거든요. 제가 25년 전에 뉴욕에 갔을 때 그냥 이렇게 길거리를 걷는데 벼룩장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락 빈티지 티셔츠만 파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힙스터죠. 근데 그 친구들이 파는 물건 중에 아이언 메이든이라는 밴드의 그 락 티셔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100달러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낡은 티셔츠를 내가 그 100달러를 주고 사야 하나라는 고민을 잠시 했지만 그 너무 아이언 메이든이라는 밴드의 팬이었고 그 티셔츠가 너무 그 역사가 정말 누가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낡았어요. 그 낡은 정도가 너무 예뻐서 그때 처음으로 샀던 기억이 나요. 네. 가지고 올게요. 자, 역사가 오래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오래되는 그 오래된 맛이 있으니까 이게 냄새도 나요. 월드 투어인데 83년도에 아마 그 당시에 이 아이언 메이든을 좋아하던 이 여성분인 것 같아요. 사이즈로 봐서 여성분이 입었던 것 같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공연을 보고 그리고 아마 물려줬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마켓에 나오게 된 건데 예쁘지 않나요? 노바나 같은 밴드들이 다시 유행을 하더라고요. 이제 Z세대 사이에서. 근데 예전 락 티셔츠를 새로 티셔츠로 그냥 찍어내는 곳이 많아졌는데 저는 그런 티셔츠는 이제 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빈티지 락 티셔츠는 정말 과격하게 락 콘서트에서 이제 뛰면서 입었던 그 땀내가 쩔어 있고 그리고 찢어진 데가 있고 이런 티셔츠들이 정말 빈티지로서 사실 가치가 있는 거고 재미있는 거는 이 정도로 헤어져 있을수록 더 가격이 비싸집니다.
2: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는 비싼 운동할 수 있습니다.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땐 마음껏 신어야 돼요. 비싼 운동화 신으면 진짜 기분이 확 업되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리셀가 좀 비싼 신발들 위주로 골라가지고 그 중에 하나 신었고 나가는 거죠.
1: 약간 어울리는 거에 너무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울리는 걸로 따지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어울리고 이거는 이건 이유 때문에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울리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거라는 그 포인트에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본인은 알고 있어요. 내가 뭔가 좀 더 좋아하는 게 있는데 다만 그게 어색해서 아니면 내가 이거 썼을 때 남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 남의 시선으로 고른 안경보다 어떤 안경이라도 내가 직접 고른 안경이 저는 가장 좋은 안경인 것 같아요.
0: 빈티지 티셔츠의 매력은 이거예요. 세상에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만 해도 이제

0: 그런 거 신고 해외 나갔을 때 이제 외국인들의 반응 이런 거 하나씩 볼 때마다 조금 애정이 있어요. 네.
1: 평생 안경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내가 어울리는 거, 지금 편한 거만 쓰면 사실 좀 아쉬울 것 같거든요. 뭔가 평생 내가 좀 익숙한 것만 쓴다 그러면 조금 재미없을 것 같고 제가 생각보다 어울리지 않아도 쓰다 보면 분명히 어울려지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실습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많은 운동화를 신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꼭 사지는 않더라도 운동화 파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가서 이것도 신어보고 저것도 신어보고 하시면서 운동화의 매력을 조금 느끼시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수집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2: 책을 쓰고 싶어요.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티셔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외국에 이제 마라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샀던 빈티지 티셔츠들에 대한 책을 하나 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우 나는 하루키는 아니지만 나도 20년을 넘게 빈티지 티셔츠를 모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빈티지 아이템의 좋은 점은 그것을 샀을 때의 순간들 그리고 그걸 샀을 때 나의 감정 그리고 그 티셔츠의 프린트에 담겨 있는 그 문화적인 상품들 진짜 영화든 뭐 락이든 혹은 뭐 로고든 거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애정 같은 것들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빈티지 티셔츠에 대한 이런 책을 한번 써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1: 이 취향 되게 깊이 들어가서 하나의 점으로 드는 것 같아요. 취향은 사실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되게 마음에 드는 거 만났을 때 그래 이건 나 얘랑 평생 갈 것 같아 라고 하지만 1년 뒤에는 진짜 어디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0: 딸아이랑 같이 야구장 가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야구장 가서 같이 야구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소리를 마음껏 지울 수 있어서 되게 좋으니까
2: 제가 좋아하는 공간은 생각을 해보니 종로인 것 같아요. 종로. 종로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번잡스러워요 되게. 그리고 너무 이상해요 동네가. 오피스가를 딱 지나치면 오래된 노포들이 막 있고 막 길거리에서 막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예쁜 카페들이 있고 종로에 가면 아 이게 서울의 빈티지지 라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아요. 네.
1: 저 세탁을 되게 신경을 써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옷 같은 것들은 제가 다 직접 세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색감 그런 색감을 내기 위해서 뭐 어떤 옷들은 락스물에 좀 담그기도 하고 아니면 뭐 건조기를 일부러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나만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세탁이 좀 취미?
2: 저는 이런 말이 되게 싫어요. 아, 저 사람 취향이 없어 라는 말이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취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취향이 있는데 그 취향들이 다를 뿐이거든요. 이런 뭐 그 날파리 잡는 여름에 이렇게 끈끈이 같은 거 살 때도 여러분 디자인을 따지잖아요. 근데 그 디자인이랄 게 없어요. 그냥 끈끈인데 그 중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걸 고른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바로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0: 감나술력도라고 하는 제주도의 역사와 주요 장소들을 그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해녀들이 물소중이만 있고 물질을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1: 물소중이요? 저도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 같은 거 있고
0: 그렇죠.
1: 거의 진짜 맨몸으로 그 입수하고 한 거잖아요.
0: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뭘 것 같아요?
1: 춥지 않았을까요?
0: 아, 그렇죠. 추위예요, 네. 추위. 지금도 해녀들에게 그 가장 힘든 게 뭐냐고 하면 추위라고
1: 아,
0: 해요.
1: 저 경험이 있습니다.
0: 언제?
1: 그 백령도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바다에서 긴 시간 동안 전투 수영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름인데도 나와가지고 그 장작돼가지고 몸을 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그 1960년대 후반에 그래서 공잠수복이 네. 도입이 돼요. 잠수복이 도입되면서 장시간 물질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 결국에는 체온을 유지해줬다는
0: 그렇죠.
1: 게 그 잠수복의 어떤 가장 큰 역할이었겠네요.
0: 제일 큰 역할이었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네. 공잠수복만 입은 사람은 효율성이 너무 좋으니까 네. 못 입게 한 거예요.
1: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구입해서 쓰면 되는데
0: 그렇죠.
1: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반발이 또 있었겠군요.
0: 그래서 부산, 울산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1: 2013년부터 갈란마을에서
0: 네.
1: 그거 기록을 이제 시작하신 걸로
0: 네.
1: 제가 알고 있어요.
0: 네네.
1: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0: 삼척 갈란마을 해녀들에게
1: 네.
0: 이 잠수복을 어디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냐고 하니까 네. 한결같이 울산에서 만들어서 온다는 거예요.
1: 네.
0: 울산에 있는 잠수복사에서 동해안의 전체 해녀들이
1: 네.
0: 다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고무 잠수복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1: 네.
0: 생각을 해서 울산 잠수복사하고
1: 네.
0: 해왕 잠수복사를 직접 찾아가서 제작 과정도 찍고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 저기 이 일을 하신 지가 네. 얼마나 되셨어요?
2: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52년째입니다.
0: 52년?
2: 네네네. 52년.
1: 어떻게 잠수복을 만드실?
2: 처음에는 잠수복을 이건 이제 일본에서 아버지 엄마가 한 벌 두 벌씩 갖고 와가지고 메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작은 아빠가 고읍에 있는데 아 이러지 말고 형님 우리가 이거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역사가 이렇게 됐나.
1: 네. 그럼 이제 일본에서 또 기술 같은 것도 이제
2: 그
1: 배워가지고.
2: 기술자가 고베서
1: 아.
2: 한 달 동안 여기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죠.
0: 지금 어머니 그 해녀들이 좀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2: 네, 그럼요.
0: 요즘 좀 어떠세요?
2: 그냥 한 해 한 해 틀리거든요. 해녀분들 나이도 많고 이제 이러니까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자식들이 이제 뭐 못하라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물론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는 3분의 뭐 2도 안 됩니다 지금.
0: 지금도 야마모토?
2: 예, 야마모토.
0: 그 일본에서 수입하죠 원단을.
2: 직접 원단 자체가 너무 좋고 보들보들한. 지금은 또 연세 많으시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는. 수축 있어야 잘 입어지고 이러거든요.
1: 해녀분들이 오셔가지고
2: 네.
1: 여기서 이제 그 몸에 딱 맞게 제작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2: 양장점처럼 다 재야 되고. 근데 지금 막 5년을 해도 그대로 해라 이러면 그만 우리가 이 장부 요런 거 딱 예, 카드 해놨는 거 요거 보고.
1: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 그 계속 해왔던 해녀분들하고
2: 네네네.
1: 그 치수 쟀던 게 이제 다 쌓여 있으니까.
2: 있으니까나.
1: 그럼 이거 동해안 쪽에 이 잠수복 제작하는 데가
2: 그 부산 울산밖에 없습니다.
3: 고무 잠수복 역사에서 보시테크를 뺄 수가 없는데 보시테크 부모님께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그 제작 방식을 갖고 온 게 몇 년 정도 됩니까?
4: 68년도에 네. 처음 이제 그걸 하셨다고.
3: 제주도가 1970년대 초반에 잠수복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빨리 고무 잠수복을 도입할 수 있던 어떤 여기 영도 혹은 이쪽 부산의 배경이 있었습니까?
4: 뭐 해녀도 많았고 제 선친의 장모님이 저한테는 외할머니인데 권유를 하셨다 하더군요. 만들어져 있는 잠수복을 거꾸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더군요. 패턴을 만들어서
1: 보온 상사였잖아요. 보온이라는 게
3: 예. 따뜻하게 하는 의미인가요?
4: 잠수복을 만들고 그 잠수복 이름을 보온복이라고 명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온복을 만드는 보온상사다 해가지고.
3: 그럼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옷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 소재가 좀 특별한 게 있을까요?
4: 이게 이제 보통 고무옷 이렇게 부르는데 고무가 아니고 재료의 명칭은 네오프렌이라는 뭐 명칭인데 스펀지하고 비슷합니다. 스펀지 재질 안에 수많은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공기층이 단열을 하는 그런 옷이죠.
1: 오늘은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 봤지만 해녀들이 저승에서 돈을 벌어서 이승에 쓴다 뭐 그런 문장이 생각이 나네요. 네.
0: 어제 기장에서 해녀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물질하다가. 그만큼 바다는 일은 어렵기도 하지만 더 위험하죠.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70대 이상의 해녀들이 이런 것들을 따오는 거죠.
1: 그러니까 잠수복 하나가 해녀들의 삶을 많이 바꿔놓은 거잖아요.
0: 완전히 바꿔놨죠. 왜냐하면 그 고무 잠수복이 있기 전까지는 그 늘 추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다쳐도 이게 보호도 되어주지도 않고 그만큼 힘드니까 뭐 아무리 그 여름에 하더라도 한 시간 이상을 잘 하기가 어려웠어요.
1: 네. 전국을 다니시면서 어쨌든 바다 마을의 어떤 삶을 계속 기록해 오셨는데 이제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0: 지금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삶, 바다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꼼꼼하게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미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1: 어쨌든 되게 재밌는 시간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네. 아주 저도 즐거웠습니다.
1: 그래서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0: 다음은 우리 머구리 잠수부.
1: 머구리 잠수부.
0: 삼척 갈란마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아, 기대되네요.
0: 삼척 갈란마을은 너무 아름다운 마을이라서 네.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1: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She decided to get away from the hustle and bustle of daily life. When life presents us with challenges, nothing is better than the comfort of the hometown.
2: 우리 동생들하고 같이 여행 가게 됐어요.
1: Kang Mirang is from Suwando, an island in Wando.
2: 중학교까지 고향에서 마치고 다 서울로 이제 자매들이 성장할 때마다 한 명씩 서울로 다 올라왔어요. 상경을 했죠. 부모를 떠나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이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1: Now each of the sisters has their own family and lives busily. It's their first trip to their hometown together.
3: 아유, 걱정 말고 잘 다녀와.
2: 알았어요. 걱정 안 할게요. 근데 특별한 일 없으면 연락하지 마요. 난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요. 언니, 언니 왔어. 어서 와.
4: 아이고, 이렇게 잘 왔어.
2: 네. 너 둘째고요.
4: 둘째고.
2: 다섯째고.
4: 여섯째예요.
2: 가족하고 같이 안 가니까 식사 안 챙겨도 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 좋은 자연 많이 보고 오래간만에 가니까 많이 즐기고 머리 좀 비우고 그러고 왔으면 좋겠어요.
1: The four sisters escape from daily life without their spouses and children. What kind of happiness will they find? 완도, 전라남도 province. They have visited Suwando Island countless times over decades, but they have never traveled there for fun.
5: 나는 언제 갔지 기억이 잘 안 나. 언제 갔었는지. 이제 너무 오랜만에 가니까 자꾸 잊혀져 가.
6: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해도 이렇게 여행으로
5: 가는 건 이런 일이 없으니까.
7: 그러니까 모노레일 타고 가는 게 있더라고.
8: 타는 것도 있고.
9: 우리 진짜 완도 그렇게 다녔어도 완도 타워를 안 가봤어.
1: After an exciting ride, they soon arrive in Wando.
10: 얘들아, 완도다. 내려라. 아, 힘들다. 아, 좋다.
1: 아. A panoramic view of the ocean instantly chases away fatigue from a long ride.
11: 시원하다. 와, 시원하다. 너무 좋네.
1: Colorful flowers welcome the travelers.
12: 사진 한 장 찍어줘, 사진.
13: 하나, 둘, 셋.
14: 사진 얼굴
15: 나온다.
16: 셋.
15: 좋은데요?
16: 네, 좋아요.
17: 너무 좋아요.
1: What can be better than traveling with beloved sisters away from daily life? Wando Tower is located 76 meters above the ground.
2: 아찔하다, 아찔해. 여기 바다만 보이는 거 너무 멋있다. 주변 선정 여기 따라.
1: 홍길할 때는 From this observatory, you can have a panoramic view of the sea off Wando.
2: 명품 같다, 그만. 뒤에 섬이 수완도예요. 여기야.
18: 저기
2: 보이네. 집에서 제주 섬이 보였잖아. 우리 집에 가서 보면 전망대에서 여기 보이는데 당사도 등대가 보이는데.
19: 초등학교 때 이리 소풍 갔어요. 당사도 등대 배 타고.
1: The sisters indulge in their childhood memories.
2: 맞아 아니야.
20: 여기 와서 나 피로가 싹 풀렸어요.
2: 너무
20: 맞아.
2: 네.
20: 힘들었는데 이 너무 맑고 깨끗해가지고 그게 아주 신선함이 막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1: 가보자. Just seeing is not enough. There is a way to enjoy this place from head to toe.
8: 일단 내가 선발 주자 할 테니까 나보고 한 사람씩 다시 따라와.
20: 언니는 참으로 언니. 빨리. 아니 평생 한 번이야. 다음에 안 나이 안 이제 한 살 더 먹으면 진짜
15: 안 돼 안 돼 안 돼.
16: 아자!
21: 아, 눈 아니까 쓰지 않으셔도
22: 돼요. 이 밑으로 떨어지기가 무서울 것 같은데.
23: 난 좋아요. 날아갈 것 같아.
24: 감사합니다.
1: 우와! They fly through the sky on a zip line.
22: 저거 갈 수 있어요? 오,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1: The maximum speed is 40 kilometers per hour. The ride ends in no time.
22: 아, 참 재밌다. 가고 싶긴 한데 조금 아쉽긴 한데 완전 가지 못할 것 같아.
1: The next sister also gives it a try.
22: 멋있게 찍을 거야. 멋있게 찍을 거야.
21: 다리 살짝만 더 들어주세요.
24: 야, 감사합니다.
1: It's the moment when the mountains and the ocean seem to belong to you only. Once you overcome your fears, you discover a whole new world. It's time to enjoy good food. Food is one of the travel's greatest pleasures. There was a special dish they want to try here.
25: 안녕하세요.
24: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8: 완도 왔으니까 전복과 회초니까 우리 그거 먹어보자.
21: 회초 비빔밥이죠?
8: 어, 그래. 그럼 그걸로 내리게 맛있게 드세요. 네, 네.
1: Wando is home to more than 70% of abalone farms in Korea because the temperature of water in the sea off Wando is ideal for raising abalones. That's why high-quality seaweed also grows here too.
8: 세모 가사리.
1: The crunchy semo gasari, a kind of red algae, and the chewy sea string known as the noodles of the ocean.
8: 달라요. 이거는 어드러드래요. 생미에 있을 때는 생미에 데쳐서 쓰거든요.
1: Plus thick and crunchy kelp. Only in-season ingredients are used.
8: 다 영양가 많은 거.
1: The dish is also topped with two whole abalones. It only costs 15,000 won or just $10.
8: 한상 맛이라고 그래. 손님들이 맛있다고요.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잘 먹었다고 맨날. 이런 데는 더 쉬웠잖아요. 만도의 맛. 너무 맛있다. 아니, 해초가 살아있어요. 막 지금 막 뜯어본 것 같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1: 그거 So, how does it taste?
8: 평소에 비빔밥은 야채만 넣어서 해 먹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초를 사다가 같이 넣어서 해 먹고 싶네. 너무 맛있어요.
21: 만도에 왔구나 이런 느낌이 딱 해초 비빔밥을 먹으니까 느껴져요. 바다 향기.
1: A meal filled with the scent of the ocean. This time, the sisters head to Yaksando Island via a bridge connecting the island with the mainland. Since ancient times, this island has been famous for medicinal herbs. It is home to a coastal healing forest. A walk in this warm temperature forest, which stays green year-round, makes the body and mind feel relaxed in no time.
26: 종을 치시면 침묵 명상 들어가고 또 한 번 또 치시면 멈추셔서 이렇게 새 소리도 들으시고 바다 소리도 들으시고
1: With each step, you can feel the sound of the wind caressing your ears.
26: 투패 소리를 귀 기울여 볼게요. 내 몸에 스치는 바람 소리에도 귀 기울여 보시고. 초피나무.
0: 초피나무.
26: 초피나무. 초탕이 들어가는 거.
0: 초탕이 들어가는 거. 그 열매.
3: 향이 강하네.
26: 목이 여기다, 네. 여기다 붙이면
3: 목이 오지 않겠어요.
26: 목이가 안 하지.
0: 아, 그래요?
26: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좀 붙여봐. 그렇지, 이렇게 추장처럼.
4: 인디언 추장 같아요. 네.
3: 머리에다 꽂고 싶어요.
4: 완도에 이런 데가 있는지 모르셨어요?
3: 네, 몰랐어요. 처음이에요. 이게 둘러보는 거는 저희가 처음이에요, 완도를. 고향에 내려와서 이런 데서 정말 살고 싶네요. 나이 먹어서.
0: 좋은 데가 많이 생겼어요.
26: 근데 내쉴 때는 단전에 호흡을 힘을 꽉 주시고 폈다가 바닥에 대지는 마시고 그렇죠. 오므렸다가. 골반이 시원하셔야 됩니다. 너무 안 내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굳었는데. 그렇죠. 비틀기 비틀기.
1: A special yoga class under the blue sky in the ambiance of lush green trees.
26: 잘하셨습니다.
21: 오랜만에 이런 요가를 해보니까 조금 힘들...

0: 들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지금은 좀 피로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1: 바쁘네요. 아주 상쾌하고 공기가 아주 상쾌해갖고 너무 좋아요. 배가 나와서 그 복부 운동이 힘들어요.
2: A walk on a sunny forest trail brings them to their final healing destination. A foot bath to relieve foot fatigue. An outdoor foot bath in natural bedrock water and seawater against the picturesque ocean scenery is a heavenly experience. The sisters replenish their energy with a special local tea made with pu'er tea and kelp from Wando. Beautiful scenery and good food remind the sisters of someone special. The final destination of the four sisters' trip is Hwando Island, where their mother lives. Because of social distancing measures, the sisters are visiting their hometown together for the first time in 3 years. After all the sisters left the island at the age of 17, only their mother was left here. When thinking about Hwando,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is national flags hoisted there year-round. Their mother sent them to the mainland to discover a bigger world. And she has no regrets.
3: 이래 봐도 안 가본 외국이 없어요.
4: 유럽까지 다 다녀왔어요. 옛날에 딸만이 나오면 비행기 탔는데 내가 그랬어요.
3: 이거 뿔소라예요. 다 삶아서 우리 오면 바로 먹으라고 까놓고 이거 문어예요. 문어 다 삶아서 이렇게 사서 이렇게 해놨어요. 오면 바로 먹으라고.
5: 이게 얼마야?
2: The mother's affection for her daughters is especially strong because she didn't get to spend much time with them when they were young. She has a boat ride to Wando to buy all kinds of fresh seafood for them with all the money she had. This is what we call motherly love.
6: 엄마 때문에 호강하시네요.
3: 너무 호강이에요. 맛있는 거.
4: 엄마가 쉽게 이렇게 자식들 호강 시켜야지. 그러면 엄마 없으면은 늘 아침 못 먹고 가겠어요.
3: 엄마 없으면 오지도 않나 이제.
4: 오지도 않지. 나 없으면 여기 오기 오지도 않지요.
3: 아우, 엄마 덕분에 이렇게
4: 진짜 맛있다.
3: 맛있는 거네.
4: 누구 덕분에? 우리 덕분에.
3: 오래간만에. 우리 덕분에? 엄마 덕분에 우리가 호강하지.
4: 집 떠나도 여기만 오면 좋지요. 딴 데로 가면 안 좋아. 우리 집으로만 오면 호강비.
3: 엄마도 볼 수 있으니까.

0: 학교 갔다 오면 여기서 이런 미역 엄마 아빠 미역 부치고 있으면 여기서 우리는 점심이 고구마고 우리는 물에서 놀고 팬티만 입고 수영하다가 이제 추우면 또 여기 인도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엎드려서 말리고 이렇게 몸 말리고 이렇게 그렇게 놀았어요.
1: A place where they can always find respite from the busy daily life. The final destination of the four sisters looking to escape from the mundane will always be their mother's embrace.

0: to set the fat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과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 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ul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이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0: 전라 불상에 있어서 이런 큰 규모의 불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의 그 크기의 불상은 석굴암 불상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없기 때문에.
1: This Buddhist statue astonished everyone with its colossal size. However,
2: 불상이 몸통 자체가 두 개 편으로 나뉘어져서 확인이 됐고, 불상의 머리는 저희 조사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0: 누군가가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뭐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답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Its head has disappeared, and only its body remains. What in the world happened to the statue? The Bap Kwangsaji Temple site is a famous spot in Pohang, Gyeongsangbuk-do Province. Known as a royal temple of Silla, Bap Kwangsaji Temple is a major historic site where 3,000 artifacts were excavated. In 2017, a mysterious Buddhist statue was unearthed here. The statue caught the attention of everyone immediately upon discovery.
2: 그 금단지 과장 자리에 1m 정도 되는 석재가 뒤집어진 채로 확인이 됐는데 그때 확인한 게 그 불상의 하반신이었고 조사를 추가로 하면서 먼저 발견한 불상 하반신에 맞는 상반신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1: Broken in half, the statue underwent 4 years of restoration work. The upper and lower parts of the body alone comprise a height of 180 centimeters. If you add the height of the pedestal, it amounts to a whopping 460 centimeters.
0: 신라 왕경에서 석굴암 본존 불상을 제외하고는 석굴 자상 중에서는 가장 큰 불상이다. 약간 불교 경전에 의거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일장유척이라는 것은 통일신라 시대 계산으로 환산한다면 약 465cm 정도 되는데 아마도 법광사 불상이 그러한 불교 경전에 의거한 일장유척 즉 16척 불상을 염두하고 만든 것이 아닐까.
1: It's comparable to the enormous Buddhist statue in Seokgeuram Grotto. The size of the Buddhist statue represents the status of the temple at the time.
0: 불상의 조성 목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그 법광사지에는 3층 석탑이 있는데요. 왕실의 어떤 발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불상도 비슷한 성격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옷주름의 표현이라든지 그 불상 대자의 장식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즉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정기에 만들어진 불상으로 추정할 수 있고
1: The size of the statue is not the only thing that amazes us.
2: 지금 불두가 없는 상황인데 머리를 별도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1: The Buddhist statue is missing a head. For what reason did just the head of the statue disappear?
0: 머리가 없는 불상이 신라 왕경 즉 경주 지역에는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불상에 있어서 목 부분이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불상이 넘어지거나 도개되었을 때 이렇게 불두 부분이 결실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1: Heads of Buddhist statues disappear mostly due to natural disasters. We cannot, however, rule out other possibilities.
0: 조선시대에 숭유 억불 정책 때문에 아무래도 유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불교를 탄압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조금 기록상으로도 보입니다. 불두를 인위적으로 훼손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Then how did the Buddhist statue at Bap Kwangsaji Temple site vanish?
2: 그 상반신 목 부분에 그 불두의 촉 부분을 끼우는 구멍이 나 있어서 아무래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큰 돌을 구하기 어려워서 불두를 따로 만들어서 부착한 것 같고 금단지가 화재 등으로 인해서 소실되면서 불상도 깨지게 되고 머리가 굴러 떨어진 거를 누군가가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1: The clue to solving this mystery was discovered among other relics at the site.
0: 아, 불상의 머리카락을 나발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바로 그 불신 앞에서 우리 그 나발들이 발견이 되었고 그 나발들이 발견된 상태가 아마 불상이 탁 넘어졌을 때 그대로 머리카락만 탁 땅에 박혔던 것 같습니다.
1: There is another peculiar aspect to it.
0: 벚강사 불상 같은 경우에는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대체적으로 신라 왕경의 불상들은 불신과 불두를 같은 재료로 쓰거든요. 근데 이 벚강사 불상은 유달리 그 나발이 흙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1: The body of the statue was made of stone. But the hair on top of the head was made of clay.
0: 불두도 흙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많은데 아마도 불신과 불두를 재료를 달리한 것은 상호 표현을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또 거대한 불두를 그 돌로 제작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혹 그 흙으로 제작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All these questions lead to a decisive clue. The head of the statue. Its whereabouts, however, still remain a mystery.
2: 저희가 그 석고랑 우선 생각을 해도 불상의 얼굴이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얼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규모에 있어서도 굉장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당시의 사세라든지 사격을 함께 고려해가지고 이 벚강사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 또 다른 재료를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불상을 만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Nothing has been revealed about it. A headless Buddhist statue at a royal temple site of the Shilla dynasty. What truth does the enormous statue hold? A secret was revealed one day during the excavation of buried cultural properties.
3: 그 흔적도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보는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4: 지금 21세기니까요. 종종 씨는 그보다 훨씬 빠른 3,000년 정도 전에 인지하고 볼 수도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부터.
1: An unexpected number of artifacts poured out, all at once. Notably, tombs of different dynasties were identified in a single burial site. How can this discovery be explained? 불산 is home to the largest number of Bronze Age artifacts in the country. The investigation that took 3 years produced an unexpected result.
5: 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제 울산 지역의 청동시대 유적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요. 고려 조선시대 묘가 울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3: 위쪽은 지금 묘가, 고려 조선시대 묘가 여기에서 한 110여 개 나왔고 삼국시대 묘도 묘가 한 120여 개. 그래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1: In addition, tombs of different dynasties were identified in the same dwelling.
5: 묘들 중에서도 이제 먼저 만든 묘, 나중에 만든 묘들이 있어서 나중에 만든 묘가 먼저 만든 걸 파괴하고 이렇게 조성이 되는 모습이고 저렇게 지금 청동시대 주거 집자리랑 집터랑 삼국시대 무덤 그리고 고려조선시대 무덤 이렇게 중복돼서 이렇게 한 공간에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In some cases, artifacts from various periods were found simultaneously.
6: 제가 1997년도에 여주 하거리 방미기골에서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그 분묘가 발굴이 됐습니다. 발굴 범위가 그 넓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시대에 걸쳐서 무덤들이 다양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1: This site, however, exhibits a slightly different characteristic. Residences and tombs existed in the same space, and a large number of remains were buried together. What does this mean?
6: 우선 이제 거기에 그 무덤이 많이 그 발굴 조사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 밀집도가 높았다는 것이요. 옛날에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무덤이 있었죠. 왜? 서울에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인구의 밀집도를 계산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척도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그 무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 It means that many people lived here from the Bronze Age to the Joseon era. So why was this spot singled out?
6: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그 주거의 입지 조건 같은 걸 보면은 배산 임수입니다.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자연 환경하고 그 관련이 있는데
3: 훨씬 더 자연적인 조건, 그러니까 지리적인 조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잘 들고 그리고 물을 인근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1: We may not see it now, but this site is auspicious according to geomantic theory.
3: 울산에서는 이제 울산만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따라가지고 이제 동천이 흐르고 있고 해서 이 지역은 전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길을 따라서 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 이제 바닷물이 들어왔던 흔적이 확인됐거든요.
1: In fact, depending on the change in the coastline, traces of the remains showed a different pattern too.
4: 정우시대 당시에는 저희들 유적 바로 앞에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온 바로 위쪽에 지금 정우시대 집자리가 들어서가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나 뒤에 가게 되면 이제 집터들은 조금 더 아래쪽으로 구릉의 아래쪽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이제 무덤들이 구릉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정동시대 집자리랑 삼국시대 고려시대 묘가 이렇게 중복돼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상황인 거죠.
1: There are still questions that remain unanswered.
6: 전라남도 지역, 전라북도 고창, 화순 그쪽으로도 평야도 있고 농사짓기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 거 비하면은 뭐 오히려 울산이 산도 많고 특별한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거 그런 것도 왜 인구 밀집도가 이만큼 높았을까 그런 것도 뭐 그 연구 과제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1: The population density is high, even if you consider the geographical conditions.

0: Despite the long excavation period, the truth about the Hwangbuk. What is the true nature of this temple Silla people built 1,500 years ago? Last March, an unexpected assertion was made, casting light upon the Hwangbuksa temple site excavation.
1: 2016년도부터 다섯 차례 걸쳐서 이제 계속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자료를 찾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했던 부분이지만 다른 절일 가능성이 또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종합적인 이제 검토가 필요하고.
0: After a six-year-long excavation period that began in 2016, researchers have concluded that the temple may not be Hwangbuksa temple as we previously thought. How could such an outrageous result come about?
2: 1940년대와 60년대 각기 그 황복이라고 하는 명문이 쓰여져 있는 기와와 또 왕복이라고 하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 그 기와가 습득이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낭산자락 주변이 황복사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을 했던 것입니다.
0: The name Hwangbuksa Temple was based on traditional tiles. In 2016, a completely unexpected clue was discovered, shifting things in a new direction.
2: 우리의 사찰이다, 주문 생산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데 그 기와에 그 도장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기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1: 2016년도 이제 1차 발굴 조사를 하면서 이제 정원사 성원사 명이 확인되었고 2018년도 2019년도에 이어지는 그 3차 조사에서 인백사 명이 추정 금당지 부분에서 이제 출토된 바 있습니다.
0: As tiles emerged with a completely different name inscribed on them, doubt about the name itself began to grow. There is also another clue that lends credibility to this doubt.
2: 황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중심이다. 경주분지 일대의 중심이다. 그런데 낭산 전체를 보면 말이죠. 중앙부가 아니에요. 이는 꾸미진 곳의 위치에 황복사가 들어서 있다. 황을 가리키는 또는 국가와 왕실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절이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를 않은 것이기 때문에.
0: While Hwang Yongsa Temple and Bun Hwangsa Temple are placed in politically strategic locations, the Hwangbuksaji temple site is located in a spot unbefitting of its name. Meaning, there is almost no evidence for the site being Hwangbuksa temple. What if the stone pagoda at the Hwangbuksaji temple site can offer us a clue?
2: 1942년에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사리기 명문이 나왔습니다. 주간 자료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왔는데 그런 걸 확정지을 만한 명문은 확인되지를 못했던 거고.
1: 그 명문 내용에서는 이제 종묘 성령 선원 가담이라는 이제 명칭이 드러나게 됩니다. 보는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왕실 중에서도 이제 종묘적인 기능을 같이 겸했던 사찰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0: Unfortunately, the three-story stone pagoda did not provide any evidence proving that the name of the temple is Hwangbuksa. Besides, the stone pagoda could be a clue about how the temple is not actually Hwangbuksa temple.
1: 삼국유사의 그 의상이 29세에 황복사에서 출가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의상이 황복사에서 요탑행위를 했다. 계단을 밟지 않고 허공을 밟고 올라갔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목탑이 있었고.
2: 목탑의 구조, 석탑의 구조에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탑이 목탑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은 해볼 수는 있는데.
0: Perhaps a wooden pagoda we do not know of existed in Hwangbuksa Temple at the time.
2: 발굴을 해보니까 남쪽에 이제 그 탑이 존재했을 만한 그런 곳에 뭔가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이걸 둘러싸고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1: 이게 목탑으로 쓰여지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지 않나 저희들도 이제 판단을 해서 종루나 또는 경루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도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었고요.
0: Traces of a wooden pagoda were actually found, but no conclusions can be made at this moment. That is why it remains a mystery.

0: despite the long period of investigation.
1: 이쪽을 황복사다라고 먼저 단정을 해놓고 접근에 들어갔던 중간에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를 안고 있었다. 차라리 뭐 전 황복사 안 그러면 구황동 사시라고 해서 그게 밝혀질 때까지 유보를 해두고 좀 접근을 했으면 많은 자료들이 왜곡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접근 방법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The name of the temple, which should have been based on ample evidence, was decided without conclusive proof, causing confusion in the historical research. Whatever the name may be, there exists one unalterable fact.
2: 황복사지가 아닐지라도 그 황실에서 가지는 이 사찰의 의미는 대단히 컸을 거라고 이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봤을 때는 이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여러 좀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For the time being, the temple is to be called the alleged Hwangpoksaji Temple site. And now, research begins anew.

우선 저희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신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1: 와우. 오.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스. Perfect.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둘, 셋.
1: 라이츠.
0: 안녕하세요.
1: 오늘은 페이션
0: 와이엇입니다.
1: 와이엇 씨.
0: 네.
1: 이곳이 어디죠?
0: 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 교통의 중심, 이동의 메카.
1: 오!
0: 서울역입니다.
1: 네. 또 이제 서울역 하면은 네.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0: 어? 왜죠?
1: 왜냐면 제가 또 지방에서 왔잖아요.
0: 네.
1: 기차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0: 뭔가 여행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 많죠.
0: 캐리어도 많이 이제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1: 오늘 또 인터뷰할 내용이
0: 네네네.
1: 뭔지 아세요? K뷰티 여행 꿀팁입니다.
0: 아, K뷰티 여행 꿀팁.
1: 그쵸.
0: 와우.

0: 아. 근데 와이어.
1: 네네.
0: 좀 뭔가 저희가 됐죠. 네. 저번에 애교살 그 메이크업에서 공부했잖아요. 오늘 그 토대로 애교살 메이크업을 한 것 같은데 맞나요?
1: 약간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혹시 이거 만들어 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쁘게 잘 또 만들어 줬습니다.
0: 완전 이제 진짜 뷰티 MC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배워 나가고 있어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사실상 뭐 해외 투어도 가고 아니면 뭐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러면 저희만의 또 저희 온앤오프만의 꿀템이 뭐가 있을까요? 케이뷰티.
0: 저는 네. 국민 마스크팩이죠.
1: 네.
0: 메디힐.
1: 메디 그거 저도 같이 써요. 아, 저도 써요.
0: 같이 쓰자고요?
1: 아니, 같이
0: 쓴다고요?
1: 아, 같이 쓴다고? 쓴다고요.
0: 아, 쓴다고?
1: 쓴다고. 색깔 뭐 써요?
0: 녹색!
1: 녹색! 아, 녹색 쓰는구나.
0: 너 언제, 완전 BTMC 다 됐어.
1: 아니, 왜냐면 냉장고에 지금 있어요.
0: 맞아, 저 사실 그런 그 마스크팩을 쟁여두고 해외 가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0: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챙겨놓고 이제 밤마다 하면은 굉장히 또 진정도 잘 되고 좋더라고요.
1: 맞아요. 저희 그러면 이제 슬슬 가볼까요?
0: 가볼까요?
1: Let's go.
0: Let's go.

0: 오늘 또 이제 본격 사람이 진짜 많은데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Let's go.
0: Let's go. 근데 내가 또 이제 인터뷰를 해본 결과 뷰티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우라가 있어요.
1: 여행하시는 분들은 또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사실상.
0: 그쵸?
1: 여행 꿀템이고 또 K-뷰티니까 캐리어를 들고 좀 독보적인 분들 찾아야 돼.
0: 갑시다.
1: 가자.
0: 너 압도당했어?
1: 좀 왔네.
0: 나도.
1: 왜요? 찾았어요?
0: 무슨 바로 지금 느낌이...
1: 옷 스타일이...
0: 이거는...
1: 누가 봐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한국 분이세요?
2: 아, 일본 사람입니다.
0: 하지마시테.
1: 하지마시테.
0: 인터뷰 듣기 마시까?
1: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When you traveled in Korea, like, are you using a travel kind of beauty item?
3: 오스스메.
1: 있나봐.
0: 있나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1: 스미마세. 하이.
2: 보쿠노.
1: 하이.
2: My favorite item.
1: 하이. 빌보드 찍지 마세요. 빌보드 찍지 마세요.
2: This is my favorite item.
1: 이거. Is it Korean item or?
3: 일본.
1: 大丈夫です。
0: 사실 이제 좀 시동을 걸렸기 때문에 이제 날아다닐 차례입니다.
1: 이제 날아가 볼까?
0: 이제 다시 날개 펴.
1: 잘생기셨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0: 어디 가는 길이세요?
4: 저 출장 서울에 왔다가
0: 출장.
4: 이제 대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0: 대구로?
1: 그러면... 자주 오는 건 아니네요. 네.
4: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0: 그럼 또 이제 출장 다니실 일이 많으면 짐을 또 싸야 되잖아요.
4: 그렇죠.
0: 짐을 쌀 때 꿀팁, 잘 싸는 꿀팁이 있다. 이런 게 있나요?
4: 사실 제가 뭐 짐을 막 들고 다니는 편은 아니라서 기본적인 옷들만 챙기고 뭐 스킨케어나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챙기고
1: 스킨케어.
0: 스킨케어 어떤 제품인지 혹시 지금 뭐 들고 계신 게 있나요? 자주 쓰고 있다.
1: 있다.
4: 그냥 기본 제공품만 걸고 들고 다니는데.
1: 네.
0: 싼 것만. 케이뷰티예요.
1: 맞아요. 역시.
0: 닥터지.
1: 와 이거다. 닥터지.
0: 닥터지와.
1: 독도 토너.
0: 라운드랩.
1: 그래도 관리를 되게 잘하시네요, 네. 사실.
4: 예비군에서 파는 거라.
0: 예비군에서 파는 겁니다.
1: 예비군 역시 K군대. 그렇습니다.
0: 저도 많이 쓰긴 하고 했었거든요.
1: 맞아요.
4: 평소에 달팽이 크림을 되게 열심히 바르거든요.
0: 닥터지 달팽이 크림을 쓰는 이유가 뭐가 됐습니까? 정말 편하게 가볍게 싸다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4: 이게 일단 확실히 근처 올리브영 같은 데서도 편하게 구할 수도 있고.
1: 네.
0: 편있어.
4: 그리고 이게 피부가 저랑 되게 잘 맞는 화장품이라고 느껴서 피부에 바르면 되게 촉촉해져요. 또 이 수분감도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0: 성분도 좋은 것 같아요?
4: 네, 성분도 뭐 특별히 뭐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0: TX를 자주 가시나요?
4: 뭐 주변에 후배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 저는 이제 예비군이 끝났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계속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0: 진짜요?
1: 부럽다. 저희 남았거든요.
0: 내가 재영아 자연스럽게 가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1: 안녕하세요.
0: 자연스럽게 해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1: 가능하세요?
0: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1: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5: Sure. I live in Los Angeles.
1: Los Angeles for how long?
5: I've been living in America for like over 30 years.
1: Oh, then right now you're come to Korea?
5: Yeah, visiting my parents. My dad just retired. He was a professor at Seogangdae.
1: Oh, really? Yeah. Oh my god. Usually doing a travel. Then are you using a K-beauty item?
5: Absolutely.
1: Oh, really?
5: I live in Koreatown, so I use K-beauty.
1: Okay, can you recommend any Korean beauty item?
5: I always use collagen jelly face mask twice a week to keep my face moisturized.
1: Okay.
5: Because I also work in Hollywood, so I'm around like very beautiful young people, so I feel like I have to kind of look the part.
0: 출장이나 해외를 자주 다니시는 어디 다니시나요?
5: Yeah. Travel?
1: Yeah. Yeah.
0: 그러면 뭔가 이제 짐을 쌀 때 자신만의 꿀팁이 있다.
5: I'm a stylist, so I plan my outfits for every trip, and always travel with face masks. Korean face mask. Face mask. To moisturize.
1: It's so long in the airplane.
5: On the flight.
1: Yeah, on the flight.
5: I have it, yeah.
0: Mask pack.
1: Oh, mask pack. Mm-hmm. 이제, 아,
5: 네. 네. Collagen jelly. Jelly 있으면 그, it moisturizes a lot. 집에 있을 때는 냉장고에 넣고.
0: 오!
1: 오!
0: 완전 K뷰티. 완전.
1: 오케이, 가보자고 이제.
0: 저희 지금 폭주 기관차거든요.
1: 뽕뽕.
0: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1: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3: 아, 안녕하세요.
0: 혹시 지금 어디 가시, 여행 가시는
6: 거예요? 그 집 분가 가는
0: 거. 분가? 분가가 어디 있어요?
6: 구미.
0: 구미.
1: 어?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자주 하시나요?
6: 가족이 보고 싶어가지고 자주 내려가는 것 같아요.
1: 어머, 혼자 지내는 거 힘드시죠?
6: 네.
1: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래도 이제 막 가방 쌓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자주 쓰는 혹시 뭐 뷰티 아이템이 따로 있을까요? 한국 거.
6: 최근에 네이밍 쿠션을 샀는데.
1: 네이밍 쿠션?
6: 네. 네. 그 화장을 제가 잘 안 고치는 편이긴 한데
1: 네.
6: 네이밍 쿠션은 꼭 챙겨놔요.
1: 어? 지금 챙겨놓은 네. 거면
6: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 이렇게.
1: 아 이걸 쓰면 뭐가 좋다고요?
6: 이거 쓰면 피부 제가 잘 뜨는 타입인데
1: 네.
6: 이거 쓰고 잘 안 뜨더라고요.
0: 지속력이 강하다.
6: 네.
0: 이거 직접 꾸미신 건가요?
6: 아니요 이거 세트로.
0: 아 세트.
6: 네.
1: 피부도 괜찮은데?
0: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 21Y라고 합니다.
1: 혹시 여행도 좋아하시나요?
6: 네 여행 좋아해요.
1: 어 여행 다니는 거 친구들하고?
6: 네. 네.
0: 또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남는 게 뭐예요?
6: 사진이.
0: 그렇죠. 남는 게 사진인데 좀 인생샷을 찍는 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6: 아 진짜 제 꿀팁인데 사진 카메라 키면 격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1: 네.
6: 격자 이 첫 번째 줄에 눈을 맞추면은 진짜 예쁘게 잡아요.
0: 아 진짜요?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1: 네.
0: 여기 이렇게 배경으로. 자 격자의 눈이 나오게. 인생샷을 찍으려면 또 이제 메이크업이나 뷰티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샷을 찍기 위한 뷰티 꿀템.
6: 뷰티 꿀템 전 하이라이터.
0: 하이라이터.
6: 하고 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립. 가방에 하이라이터와 립밤, 쿠션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
6: 쿠션. 쿠션. 갈 것 같아요.
0: 쿠션 가져가신답니다.
1: 오케이.
6: 입술은 깨물면 또 살색이 나니까.
0: 깨물면 된다고 합니다. 입술 꿀팁이죠, 이런 게.
1: 네.
0: 또 이제 저희가 인터뷰도 성공적으로 또 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렇죠?
1: 맞습니다. 뭐 여기에 뭐 그런 스팟이 있다면서요?
0: 맞아요. 또 이제
1: 뭔 스팟이?
0: 숨겨진 사진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1: 아, 사진사.
0: 남는 건 뭐라고 했어? 남는 건?
1: 남는 거 바로.
0: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갑시다.
1: 사진, let's go.
0: Let's go.

0: 이곳이 사진 명소잖아요.
1: 여기가 사진 명소예요?
0: 서울역 숨은 사진 명소.
1: 네, 인생샷.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인생샷 남기기 위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쓰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저 찍어줄 거예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왜냐면 또 저희가 해외여행 자주 못 가잖아요. 스케줄만 많이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외국에서 서울 놀러 왔다. 서울역에 사진 스팟을 찾아봤다.
1: 네.
0: I find 사진 스팟. 우리 외국인, yes, let's get it.
1: 아, 외국인 분들 대변해서 우리가 그쵸. 사진 찍어주는 거다.
2: 오, 오, 뭐야?
0: 와우,
1: 와우,
0: awesome.
1: 유수 서울을 비추는 마린동.
0: 자, 와이엇.
1: 멋있게 찍어줘야 돼. 알았지?
0: 응. 오, 멋있긴 하다.
1: 오,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오.
0: 뽑아요. 아 근데 찍을 때 아무도 말 안 했어.
1: 왜 그냥 보기 받아줬어요.
0: 아 그렇습니다. 여기 아니래요.
1: 아 운영 씨가 10시부터 8시. 아 그 들어갈 수 있네.
0: 여기에요.
3: 바보 얘 엔터가.
1: 자 여기. 오. 들어가.
0: 야 안에가 진짜 사진 스팟이다.
1: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윤슬이 맞나?
0: 여기 맞아요? 잘못한 거 계신데요. 격투장 아닙니까?
1: 여기.
0: 저희 싸움 붙이려고 격투장으로 모였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눈이 이렇게 들었는데
1: 네.
0: 햇빛이 쬐면은 여기가 그 윤슬이 뭔지 아세요?
1: 네, 네. 약간 윤슬 그 물결.
0: 네. 물결에 비치는 그 빛을 이렇게 하면은 반짝반짝거리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게 빛이 들어오면 쫙 한다고 하는데
1: 네.
0: 오늘은 성수기가 아닌가 봐요?
1: 이게 원래 여기 반사되면은 사실상 그 반짝임이 완전 진짜로 그 바다에 그 윤슬 보이는 거 있죠.
0: 그쵸.
1: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진짜.
0: 그러니까요.
1: 근데도
0: 또 괜찮네요. 자세히 보니까 또 괜찮은데, 오 여기 괜찮다. 여기 한번 찍어볼까?
1: 찍어줄래?

0: 와! 야. 리뷰 시간이 왔습니다.
1: 와우, 리뷰.
0: 네. KBT 여행 꿀템으로 많은 제품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제품 세 개를 고심 끝에 골라봤습니다. 리뷰 시작해 볼까요?
1: 예. 첫 번째 제품은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이 추천해 주신 그쵸. 제품인데요.
0: 그쵸, 화려했죠?
1: 화려했습니다. 이거 화장품을 쓰기엔 아까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네이밍 쿠션 팩트입니다.
0: 와우!
1: 오! 이뻐! 이거 근데 아까 전에 봤는데 이뻐! 나비, 버터플라이.
0: 뭔가 이게 약간 저는 이거 그건 줄 알았어요. 쿠쿠 한 줄 알았어, 쿠쿠. 쿠션 꾸미기. 그래서 이거 약간 커스텀을 사셨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달려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능이 중요하죠.
1: 맞아요, 기능이 중요합니다.
0: 사실 이게 진짜 괜찮습니다. 에센스가 무려 67%나 들어있어요.
1: 오!
0: 최적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속건조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편안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1: 와우!
0: 또 이제 안에 퍼프가 어때요, 와이어?
1: 이거요? 물렁물렁해요.
0: 하지 마. 물렁물렁 하긴 하죠.
1: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0: 그렇죠. 네.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이라이너 지금 달라고 해가지고 아이라이너로 해본 다음에 그 위에 커버가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준비가 다 돼 있네, 형은. 뭐 다 알아. 나만 몰라.
0: 이제 알아가면 되죠. 해볼게요, 그냥. 네. 이게 짝대기 하나 딱 이렇게. 이 정도. 자, 과연 커버력이 얼마나 될지.
1: 내가 할래. 내가 해줄래.
0: 그래. 너가 해주세요.
1: 오!
0: 오! 오! 없어졌어요?
1: 예! 네. 진짜로!
0: 마술 아닙니다.
1: 매직!
0: 예? 네. 이 쿠션의 커버력이에요.
1: 진짜 커버력 좋다.
0: 이 정도면 저는 커버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건데 밀착력도 확실히 에센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피부에 잘 흡수되는 것 같아요. 착 발라보는 느낌입니다.
1: 네, 두 번째. 짜라란!
0: 이 제품.
1: 네.
0: 저희 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 추억의 제품이죠.
0: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군대에서 PX에서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1: 한때는 없어서 못 팔았던
0: PX의 핫 아이템이었죠.
1: 맞죠.
0: 바로 닥터지 달팽이 크림입니다.
1: 맞습니다.
0: 저는 좋았습니다. 많이들 구매했고 그랬어요.
1: 근데 나중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썼어요. 네네. 이게 또 편리함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0: 역시 이 제품은 달팽이 크림이다 보니까 블랙 스네일 성분과 블랙 프로폴리스 성분과 함유되어서 피부에 활력과 영향을 부여해 피부를 맑게 해주는 안티에이징 크림이라고 합니다.
1: 와우.
0: 딱 지금 저희도 많이 써야 돼요.
1: 이게 활력, 영양, 그리고 미백 3-in-1이래.
0: 하나에 다 들어있다.
1: 네. 안티에이징 크림에 이제 또 부모님께 선물 드리기도 해요.
0: 너무 좋죠.
1: 네, 너무 좋습니다.
0: 진짜로.
1: 네, 한번 저희도 또 발라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리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0: 맞아요. 자, 원래 위에 거 살짝
1: 발라야 되는 위에 거부터 발라야죠.
0: 자, 손등에 와이어부터.
1: 네.
0: 자, 싹. 한번 보여주세요. 재영. 사실 재영 봐야 되네.
1: 이게 저희가 쓰는 것보다 이게 부모님들이 사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0: 맞아요.
1: 예, 특히 어머니.
0: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제품 안에 아까 탄력, 영양, 미백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티에이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의 그 주문이 폭주했던 기억이
1: 맞아요.
0: 납니다.
1: 맞아요. 네.
0: 자, 일단 제형을 보여드리자면 05 달팽이 아니야? 확실히 이게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꾸덕합니다.
1: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0: 자, 저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1: 진짜 이렇게 발라야겠다.
0: 확실히 발림성이 누가 봐도 고영양 크림이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전 여름에 썼을 때 좀 무거웠어요. 아무래도

0: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수부지 같은 저한테는 좀 이제 겨울에 쓰면 좋을 것 같고
1: 아, 좀 더?
0: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 달팽이 됐어.
0: 그러네.
1: 아니, 밝아.
0: 진짜 달팽이가 좀 지나간 것 같아.
1: 광채가... 오이. 근데 촉촉하긴 해. 그러니까 수분감도 좋고
0: 그렇죠.
1: 확실히
0: 크림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끈적임. 사실 정말 이 끈적이 너무 심하면은 네. 좀 뭔가 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1: 네.
0: 그 객관적인 리뷰를 위해서. 네. 그 어디 있죠? 실험 도구.
1: 아, 실험 도구 또 꺼내요? 네. 재활용이구나.
0: 그렇죠. 이거 썼으니까 써야죠.
1: 좋아요.
0: 근데 끈적임이 진짜 중요합니다.
1: 네.
0: 이 끈적이 하나 때문에 좀 네. 이렇게
1: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되는 거예요?
0: 불편할 수도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자,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1: 네.
0: 보이시죠? 이게 뭐냐? 영양이 많다는 뜻이. 영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이 사람 봐. 아니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든가 왜 바로 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1: 자 봐봐요. 할 거면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거 좀 기다렸다가 네. 이게 조금 이제 끈적함이 중요한 거라며요.
0: 그렇죠.
1: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끈적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는 건데.
1: 객관적이잖아요. 네. 저도 객관적으로 해볼게요.
0: 자.
2: 이거는 누르실 수밖에 없네요.
0: 그렇죠. 이게 영양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끈적임이 이렇게 좀 많이 붙어야 좋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치우자고.
1: 네.
0: 자,
1: 네.
0: 마지막 제품이죠. 에스네이처 슈퍼 아쿠아겔 오아시스 앰플 마스크.
1: 와우.
0: 사실 여행하면은 마스크팩이긴 합니다.
1: 마스크팩.
0: 항상 저희도 이제 해외 네. 갈 때마다 네. 꼭 챙겨 다니는. 머스트해브 아이템이잖아요.
1: 네, 맞아요. 일단은 8종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수분수분하고 싶은 분인 이 마스크팩을 쓰시면 된다고 하는데
0: 그렇죠.
1: 네, 수분수분이 약간 이제 수분력.
0: 그렇죠.
1: 그렇죠, 그 얘기겠죠?
0: 그 얘기죠.
1: 그렇죠.
0: 이게 리뷰가 되나요?
1: 근데 대체 그 히알루론산이 뭐예요?
0: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1: 오.
0: 그리고 마스크팩의
1: 네.
0: 중요한 게 뭡니까?
1: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나요?
0: 그쵸, 그쵸. 오, 뭐야?
1: 접착력, 뭐. 접착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0: 그 밀착력.
1: 밀착력이 좋아야 되겠죠.
0: 접착, 비슷하긴 한데. 과연 이 제품 고밀착 네. 아쿠아겔 시트라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1: 여기다 붙였을 때 밀착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알 수 있잖아요.
0: 그쵸. 자, 일단 꺼내보겠습니다. 오! 일단 굉장히 에센스가 많긴 해요. 재영이 같은 이 뷰티 초보자분들은 이게 두 겹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꼭 이 종이 같은 걸 붙이시더라고요. 종이는 붙이는 게 아니라 띄는 겁니다. 자, 자, 보여드릴게요. 오! 굉장히 좀 탄력도 있고. 이게 아쿠아겔인 거잖아요? 그냥 일반 그 시트가 아니라.
1: 네, 네, 네.
0: 오, 탄력 있어요.
1: 눈이 커진다. 이거 한번 일단 붙여볼까?
0: 자, 붙여볼게요.
1: 네.
0: 오, 이게 크네. 그리고 이 여기까지 막 관자놀이까지 할 수 있어요. 귀까지 하겠다. 떨어지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 봐요? 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
1: 야! 야!
0: 이거 붙은 이거
1: 뭐야?
0: 이게 밀착력이 아니라 접착력이네.
1: 그 맞네. 내가 표현한 게 맞잖아.
0: 이거 뭐야?
1: 그래. 아니 내가 볼게. 봐봐. 야 더 시원해.
0: 야!
1: 야!
0: 와이어 같이 이걸 붙이고 네. 좀 뭔가 돌아다닌다
1: 네.
0: 이렇게 막 하시는 다른 일을 하시겠다
1: 네.
0: 멀티플레이어다 이러신 분들은
1: 네.
0: 진짜 밀착력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1: 사실, 네.
0: 밀착력은 일단 합격입니다. 굉장히 네, 합격이에요.
1: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리뷰한 것 중에 제일 뭔가 좋았어요.
0: 좋았어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해볼 거는
0: 그렇죠.
1: SS 용량.
0: 그렇죠. 사실 네. 마스크팩이 밀착력도 중요하지만
1: 네.
0: SS 용량이 적으면은 밀착력이 좋아도 금방이 말라가지고 떨어져요.
1: 맞아요.
0: 그래서 에센스 양도 굉장히 네. 중요한데
1: 네네네.
0: 근데 이게 확실히 네. 리얼하게 리뷰다 보니까
1: 네.
0: 할 때마다 다들 작가님 피디님 긴장하셔.
1: 맞아요. 이게 이렇게 리얼하게 제품 리뷰하는 거는 거의 드물거든요.
0: 그렇죠. 다 이제 뭔가 광고를 받거나 할 텐데 저희는 네. 리얼이기 때문에 아도나산입니다.
1: 네.
0: 아리랑도는 아리랑이 쓰는 거예요.
1: 네.
0: 할게요. 시작. 이게 원래 그림처럼 쭉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아 많이 나오네.
1: 어 오 오 나와 나와 나와요.
0: 기다려봐.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어.
1: 아, 아직 남았어. 아 이게 나왔어. 아직 남았네.
0: 어 와
1: 야 이게 맞지.
0: 이게 보니까 고용량 앰플입니다. 완전 영양 에센스예요.
2: 네.
0: 에센스도 약간 좀 물처럼 된 제형이 있고
2: 네.
0: 영양을 많이 주기 위해서 좀 제형이 좀 쫀쫀한 제형이 있어요. 꾸덕한.
2: 네.
0: 그래서 그런 거죠. 고영양이다.
2: 네.
0: 궁금한데 네. 마스크팩을 떼고 어떻게 바로 합니까? 바로 버려요? 아니면 뭘 해요?
1: 떼고 버리죠.
0: 아, 버려요?
1: 왜요? 재활용해야 돼요?
0: 하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떼고 이런 목 주변 한번 싹 발라줍니다.
1: 오 진짜로?
0: 그렇죠. 아, 어. 에센스 많아요.
1: 아 에센스가 아 그래도 얼굴에 다 흡수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남은 상태에서. 네, 아 근데 뭐 이것도 그러겠네 그러면.
0: 그렇죠.
1: 와 오케이.
0: Cheers.
1: 네. 그 시간이 왔습니다.
0: 그렇죠.
1: 저희의 최애 상품이 뭔지 한번 그쵸. 일단 또 말해보는 건데
0: 네.
1: 일단은 한번 뽑아보도록 하지요.
0: 네, 먼저 뽑으세요.
1: 제가 먼저 뽑을까요?
0: 네.
1: 그러면 저는 팩으로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팩으로 하겠습니다.
0: 저는 사실 겹치지 네. 않았네요. 네. 저는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0: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그럼 저부터 이유를 말해볼까요?
0: 예.
1: 일단 마스크 팩은 어쨌든 저희가 외국인 분들도 이 방송 보실 텐데 장기간 또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0: 그렇죠.
1: 뭐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걸 마스크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쵸.
1: 건조해지지 않게. 아 정말 이 제품을 쓰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0: 저는
1: 네.
0: 사실 잘 몰랐는데
1: 네.
0: 젠지가 좋았네요. 저도 이제
1: 네.
0: 젠지는 아니면 MZ이기 때문에 어쩐지
1: 네.
0: 괜찮더라고.
1: 아.
0: 해외를 또 나가게 되면 또 이제 촬영 같은 걸할 때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가볍게 툭툭 찍어주면 해외인데 한국 샵 갔다 왔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쿠션이더라고요. 커버력을 보니까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이쁘고 네. 한 것 같습니다.
1: 네, 다이어리북 같은 이제 그쵸, 뷰티북.
0: 그렇죠.
1: 뷰티북을 해보도록 하죠. 오네노프의 뷰티북. 뷰티북.
0: 뷰티북.
1: 네, 뷰티북.
0: 유행이잖아요, 이거.
1: 네, 맞아요. 유행이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이거 내가 봤을 때 스티커를 선점해야 돼. 바로 이 여행이잖아요. 지금 뭐야? K 뷰티잖아. 뷰티템 하나 딱 들어주고.
1: 나는 이거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재밌어.
0: 나는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건 소질 없는 것 같아.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나름 고심 끝에 한 거예요. 젠지스럽게 가면 되겠네. 젠지 딱 있잖아, 이게 젠지. 젠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잘하네 근데 재영이가.
1: 그치.
0: 그 마스킹 테이프가 좀 좋긴 하네 확실히. 이게 멋있어.
1: 마스킹 테이프가 어딨어?
0: 정체가 뭘까?
1: 짜라란.
0: 저부터 할까요?
1: 네.
0: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 꿀템이잖아요. 여행 갑니다. 근데 누가 가냐? 젠지가 갑니다. 젠지가. 그 감성을 완전히 담았어요. 이 청춘과.
1: 잘 만들었네.
0: 그쵸. 여행 갈 때 뭐 필요해?
1: 노트.
0: 쿠션.
1: 아 쿠션. 저는 약간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
0: 오. 그러니까
1: 바다 안에 있는 듯한 느낌 해가지고 물결 이렇게 했거든요. Do it now. 마스크 빨리 쓰라고.
0: 아.
1: 이제 건조하다면 이런 식으로 글로 한 다음에 Light in water.
0: 오.
1: 네. 깨알 그 전화기였어요.
0: 오. 상담?
1: 네, 당신의 피부를 지켜드릴게요.
0: 오.
1: 저희가 추천한 제품 한 번씩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구화 콘서트판 오늘은 판소리 다섯 바탕을 한 자리에서 모두 만나보는 그런 순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군가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김세미 명창 잠시 만나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일단 지난 8월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가 되셨습니다. 추담제 수군가로 지정이 되셨는데
1: 네네.
0: 우선 축하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추담제 수군가는 어떤 소리인가요?
1: 추담은 저희 홍정택 선생님의 호예요. 네. 그래서 호를 붙여서 추담제라고 불리고 있고요. 저희 추담 홍정택 선생님은 그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명창이시고 또 명고수이시기도 하셨어요.
0: 네.
1: 1984년도에 전라북도 그 무형문화재 수군가로 그 보유자가 되셨고요.
0: 네.
1: 그 일제 강점기 이래 전북 지역에서 그 판소리사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이기권 선생님이 이제 우리 홍정택 선생님의 스승님이세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이기권 그 판소리가 이제 사라질 위기에 있던 그때에 정정렬과 이기권 선생님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또 보완해서 만든 그런 바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추담 선생님이 외조부신
1: 네네네.
0: 거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소리를 배우신 건가요?
1: 제가 어렸을 때는 외갓집에서 많이 자랐어요.
0: 아, 그러셨어요?
1: 예, 엄마 아빠가 이제 외부로 그 타지에 가서 네. 일 때문에 계시는 바람에 저는 이제 외갓집에서 자랐는데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 동요 부르고 놀을 때 저는 소리를 듣고 놀았고
0: 아,
1: 네 그래서 네. 그냥 자연스럽게 14~15살 때쯤 이제 소리를 정식으로 수군가를 이제 그게 말하자면 수군가가 저희 가문의 소리가 된 거죠.
0: 그러네요.
1: 네, 그리고 네. 우리 할머니 김유행 선생님께서는 춘향가 보유자셨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는 또 민요를 배웠고
0: 네.
1: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분의 소리와 뜻을 이어받아서 사단법인 추담 판소리 보존회의 이사장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또 부안에서는 지금 부안 추담 전국 국악 경연대회라고 16회째 이번까지 치렀습니다. 네.
0: 자, 그럼 김세미 명창의 소리로 수군가 중에 별주부 산신제 지내는 대목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2: 어이.
3: 그때요 별주부는 일편단심 굳은 마음 시내 물에 들어가 목욕부터 은연 후에 지성으로 산신제를 모신 한 뒤 개변
2: 다
3: 늘어

싸우니 철현 될수록 허겁지지 복망상사 상향 고추구구들하다 보니 한곳을 바라본지 묘한 김생이 앉았다 두귀난 쫑긋 두는 도리도리 어린한 늘씬 공진한 뾰똥 좌편청 산이오 편은 독수라 독수청 사는 애굽은 장속 뒷놈 들어지 양노 속 들랑달랑 구락가락 안구주 춤 기난 것 화상을 보고 토끼를 보니 산중퇴 화중퇴가 군병헌 토끼로다 자리가 보고서 반가라고 퇴생은 아니오 하고 불러놓니 토끼가 듣고서 좋아하다고 고 네가 나를 찾나 거뛰기가 나를 찾어 사령수 소부하유가 비서가자고 날 찾나 수양산 백기 숙제가 채묘자고 날 찾나 백과심

0: 버려니 전이 없고 아. 평생 멸시만 당원한 부모를 천만 의외 거두기가 생원이라고 나를 찾나 건도혼산과 뭐 토끼가 현부를 맺자고 나를 찾나 이리로 깡중저리로 깡중 깡중 깡중 데려온다.
1: 이렇게 해서 별주부하고 토끼가 만나는군요. 자, 토끼는 벼슬을 준다는 말에 속아서 용궁으로 끌려가지만 거기서 꾀를 내서 탈출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토끼를 놓쳐버린 별주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아직 여전히 병에 걸려있는 용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게 뭐 판소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 대부분 별주부의 충심으로 용왕이 병을 고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심하면 별주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우회하면 이 사람이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흥보인데요. 마음 착한 흥보와 욕심 많은 형 놀보의 이야기는 판소리 흥보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석이 됐지만 먹을 것이 없었던 흥보는 이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에서 나온 박을 한번 타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박을 3개 타는데 첫 번째 박에서는 쌀과 돈이 나오고 두 번째 박에서는 비단이 나오고 세 번째 박에서는 일꾼들이 나와서 집을 지어줍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의식주가 모두 해결이 된 것이죠. 오늘은 이 중에서 첫째 박 타는 대목을 서정민의 소리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2: 그때여 흥보가 박을 한 통 따다 놓고 톱 빌려다 박을 달째 실으로

실군 실이랑 실군 실군 실군 실군 실군 실군 툭탁. 박을 딱 열고 보니 박 속이 텅 비었거늘. 흥보 기가 막혀 복 없는 놈은 계란도 유골이라더니 어떤 놈이 박 속은 쏴악 긁어먹고 남의 조상끼 훔쳐다 놓았구나. 흥보 마누라 가만히 보더니만 여보 영감 괴 뚜껑에 무슨 글씨가 쓰였소. 흥보가 보더니 박흥보씨 개탁이라. 날 보고 열어보라는 말인디. 아 그럼 어디 한번 열어보시오. 열어봤다 좋은 것이 들었으면 몰라도 만일 굳은 것이 들었으면 어쩔 것인가. 여보 영감 지금 이 조격부담 더 굳기야 되겠소. 그러니 한번 열어보시오. 그럼 한번 열어볼까? 흥보가 괴뚜짝을 딱 열고 보니 한 괴는 쌀이 소부기 들었는디 괴뚜껑 속에다 이 쌀은 100년을 퍼내도 줄지 않는 취지무궁짐이라 쓰였으며 또 한 괴는 돈이 가득 들었는디 괴뚜껑 속에다 이 돈은 평생을 꺼냈어도 줄지 않는 용지불갈치 전이라 허였거든. 흥보가 좋아라고 괴뚜짝을 떨어보기 시작하는디 흥보가 좋아라고

0: 쉬구나 저 쉬고
1: 닭을 쏘
0: 돈 벌어 돈 좋다
1: 제이
0: 돈 벌어 사전 내 사전 대박 뭐가 사전 내
1: 닭을 쏘
0: 이놈의 돈아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생사를 지고 너를 가진 돈 무글 공명이 붙은 돈 맹상관한 술에 밖에 같이 둥글 도는 돈.

0: 밥 속에 괴짝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게 요술 괴짝이었군요. 그러니까 돈과 쌀이 가득 차 있는데 덜어내고 뚜껑을 닫으면 또 가득 차 있고 덜어내고 또 닫으면 다시 또 가득 차 있고 그런 요술 괴짝이었습니다. 신이 난 흥보의 모습이 상상이 되고요. 흥보는 또 괴짝의 돈과 쌀을 덜어붙고 닫아놓기를 반복해 하면서 엄청 행복해 합니다. 인생 반전 흥보의 모습을 이렇게 해서 감상해 보셨습니다. 판소리 다섯 바탕 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만나본 판소리들은 전부 우리의 옛 이야기들을 판소리로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는 소설을 바탕으로 한 판소리도 있죠. 바로 적벽가입니다. 적벽가는 중국 소설 삼국지 연의를 토대로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삼국지 연의와는 다르게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에 희생된 서민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판소리 적벽가입니다. 그래서 소설에는 없지만 적벽가에는 있는 소리꾼들이 만들어서 전한 소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세타령을 다음 무대에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세타령은 적벽대전에서 죽은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돼서 조조 앞에 나타나는 대목이고요. 이렇게 민중의 소리를 대변해서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판소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고, 또 그게 바로 민중에게 판소리가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세타령을 김정민의 소리로 만나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조조가 도망을 가다 목을 노려 사면을 살펴보라 할 적에 이것이 바로 적벽강 세타령이라는 것이었다. 산천은 험준하고
2: 그렇지.

상하고 향이 별빛 대련고 개척도 개척도 불륵이라 슬피 우는 천초 혼조 산굴량 쇠지이로여 존비도라가 한때로구나 소탱 소탱 저육년세 백만 군사를 자랑터니 급이 대군이 어인일코 햇빛주 햇빛주 척빛죽새

0: 신선총님 뭐
1: 그렇지.
0: 고리가 아우 저가 막이 가련 타주린 장졸 냉병인들 아니 이들량 병이 좋다고 썩고 썩썩고 작년은 화를 들고 살이 없다 걱정 마라 살 간다 소르르르르

0: 위로
1: 그렇지
0: 소탱 빈 고모간고
1: 으쌰
0: 어디며 때 그르르르 내디며 꽃벅대 그르르르 뚜그러 꽃벅지 꺽대 그르르르 대자구리의 철약 흥었구나 각세 소리 조조 같았던 이 탄식은 나
1: 그렇지
0: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각세 들어가도 무다 우지 마라
1: 시고
0: 너희가 모두 다가 내 제장 죽고

제가 원래 자양동 살았었는데 저녁 때 약간 이렇게 이 동네 항상 이렇게 따릉이 타고 산책하는 길이었거든요. 우리 청담대교 야경이 생각보다 꽤 괜찮아서 이렇게 맥주 한잔 하기 되게 좋았던 곳이에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오, 돗자리 공짜. 순살 두 마리 세트. 배달비 공짜, 오예. 이따가 저녁으로, 점심으로 이거 먹을까봐요. 여기 포토스팟이라고 합니다.

수업도 예쁘고 나무도 예쁘고 유리가 있네. 이게 뭘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이 길을 그리면서 사색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신기하게 이렇게 고립된 공간인데 그렇다고 완전히 이게 폐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리로 바깥이 보이기도 하고 하늘은 뚫려 있고 근데 이 돌과 약간 마주해야 되는 이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주하려면 어쨌든 그려야 되니까 한번 마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꽃들을 좀 많이 보게 될 것 같고 꽃이나 이파리를 보게 될 것 같은데 걔네들은 좀 더 자세히 보고 세밀화처럼 좀 그려야 된다면 풍경은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한 장면을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면을 담는 게 좀 더 구도가 좀 더 필요하긴 하고 얘네들은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파리 하나하나 뭐 아니면은 꽃잎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것들을 여러 개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일나무대가 커서 그늘 아래에 한번 돗자리를 펴보겠습니다. 뷰도 좋아. 치킨을 시켜 먹어야 되겠는데. 순살 두 마리, 세 마리, 뭐 이렇게 많은 것들. 우선 순살 한 마리.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뚝섬 한강공원인데요. 네, 저기 순살 파닭 한 마리 세트 9? 요거 하나. 9번 후라이드요. 네. 배달존이 있대요. 예전에는 여기까지 그냥 다 해다 줬는데, 배달존.

한강공원 접근이 좋은 곳에서 살았었는데 이게 휴일이나 뭐 아니면 평일 저녁 같은 때에 와서 그냥 한강을 우선 쳐다보고 있는 것도 좋고 아니면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쉽게 도심에서 나와서 이렇게 머리를 비우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서울에서 사실 한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아. 원래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을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림 그리면서부터 식물을 좀 이렇게 그려보면 이파리 모양을 그리고 났더니 다음에 그 식물을 만났을 때 걔가 내가 그려보내면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우게 된 이파리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이 조금 관심이 생겼고 나무도 이제 그리다 보면 수종에 따라서 생긴 게 다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이파리 모양에 따라서 나무 전체의 모양이 되게 달라져요. 예를 들면 화렵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파리가 동그랗고 넓으니까 그 넓은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모양 자체도 이렇게 약간 동그란 느낌이 있고요. 침엽수는 다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뾰족뾰족한 것들을 이파리를 가까이도 가서 보고 멀리서도 와서 이렇게 보고 그리면 그거 자체의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사실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나무 색깔은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게 어둡고 밝고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 난 이파리 그리고 조금 오래된 이파리 조금 말라가는 이파리마다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스프링 그린이나 옐로 메이 그린 같은 이런 연두색 계열의 것들은 이제 해를 받거나 아니면 새로 난 이파리들의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햇빛에서 가려져서 어두운 쪽에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이제 갈색으로 넘어가는 종류의 그런 이파리들은 뭐 제가 쓰는 걸로는 말라카이트 그린이나 다크셉 그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흑색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색깔인데 이거 자체로 되게 매력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연이 담고 있는 색깔이 너무 다양한 거죠. 같은 초록색이라고 해도 약간 따뜻한 종류의 초록색과 약간 차가운 종류의 초록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색연필에는 대부분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의 색깔들을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색깔들이 필요해지네요. 근데 특히 초록색은 그때마다 초록색의 범위를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봄에 나온 이파리, 새로 나온 이파리들의 색깔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로 표현하니까 되게 좋으네요.

정원이 있어서 이런저런 꽃이 되게 많아요. 다양한 꽃이 있는데 양귀비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색깔은 아니고 색연필이 딱히 이 색깔이 없네요. 마커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렬한 색깔들, 비비드 색깔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색깔들 오늘 되게 다양하게 봤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색깔들을 색연필이랑 같이 노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조성된 정원이 10월 초까지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아마 꽃이 뭐 졌다 폈다, 다른 꽃이 졌다 폈다 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초록색의 다양함과 꽃들의 색깔들의 다양한 것들을 그냥 산책 나와서 보셔도 좋겠지만 색연필 한번 가지고 나오셔서 그 색연필에 맞는 꽃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려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일입니다. 호미 주자루네요. 밭에서 호미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보통은 울산 판지 마을에 가면은 물 속에 미역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물 속에 있고 보이지 않는 바닷속의 바위를 울산에서 문화재로 지정했어요.

지역 바위를 이 호미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펄미역이 됩니다. 펄미역이. 근데 이 미역 바위를 겨울에 한겨울에 들어가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해주면 여기에 쫄쫄이 미역이 생장을 하는데 울산에 가면 쫄쫄이 미역 한 단이 중매가로 15만 원 이상을 해요. 삼척에 가면 펄미역이 생산되는데 한 장에 중매가로 6천 원, 7천 원 해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 하늘과 땅 차이인 이유가 바로 이 호미입니다.

0: 고려가 개국할 때 여기 박윤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 박윤웅이요?
0: 네. 이분이 호족 세력이 난립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다 보니까 고려 왕실에서는 미역바위를 하사를 합니다.
1: 미역바위요?
0: 네. 그래서 1000년 이상을 대대로 내려온 거죠.
1: 미역이 그 당시에는 되게 귀한 음식이었나 봐요.
0: 해조류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유통되고 그것들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미역이 굉장히 비쌌죠.
1: 아, 되게 값어치가 있는 그런 해조류였군요.
0: 그럼요. 여기.
1: 아, 여기 근처인가 보죠?
0: 네, 네, 여기 수심 아래에 평평한 미역바위들이 쫙 깔려있다고 생각하시면
1: 됩니다. 이 앞쪽으로요?
0: 네네. 아. 저기 갈매기가 앉아있는 조금 솟아있는 바위 보이시죠?
1: 아, 네, 보이네요. 네,
0: 그 바위 네. 아래쪽에 평평하게 미역바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기 끄트머리까지 네. 다 미역바위라고 생각하시면
1: 됩니다. 바위를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네요?
0: 볼 수는 없는데 네. 마을 주민들은 이 바위가 어떻게 생겼고 각각의 이름 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1: 이름이 있어요?
0: 바위의 형태라든지 특색에 맞춰서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1: 약간 별명 같은 거 붙이듯이 그렇죠. 붙이는 거군요. 아, 1000년 동안 업을 이어온다는 게 되게 놀라운 사실이네요.
0: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네. 이것들을 계속해서 가꾸고 있어요. 밭이라고 네. 생각해요. 이 주민들은.
1: 이거 뭐예요?
2: 기세호미.
1: 기세호미.
2: 기세호미.
3: 어머님, 이게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크잖아.
2: 넓지.
3: 근데 왜 이게, 작아졌어?
2: 이게 달가가. 온천이 많이 쓰니까 1년만 써못 써. 2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라. 그 이걸 안 써주는 거라 또 색을 또 사야 돼.
1: 이건 뭐예요?
2: 이거는 실개대.
1: 실개대.
2: 응, 실개.
1: 실개.
2: 실개. 이거는 이제 이거는 대.
1: 아, 이것도 응. 꽂아가지고.
2: 응, 꽂아가 이제.
3: 미역 바위를
2: 바위를 이렇게 찍는 거라.
1: 바닷속 들어가서
2: 바다 들어가가 아, 저거 옷 다 입고 들어가야 돼.
1: 아, 잠수복 입고.
2: 수경 잠수복 입고 시궁 끼고 그래 근데 또 여기 또 무는 거 있잖아. 그거 물고 하면은 숨을 그냥 쉬면서 하면 많이 찍어지지.
3: 그러니까 이렇게 서 가지고 수경 쓰고
2: 수경하고 그냥 계속 찍는 거라 계속.

0: 요거는 이제 조금 얕은데 이거는 한 2m 높은데 아주 깊은데 깊은데 이거로 가지고 해야 돼. 촥 아주 이렇게 해야 돼.
1: 파이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지 미역이 좋은 미역이 생겨.
0: 그렇지. 좋은 미역이 나지.
1: 쫄쫄이 미역.
0: 쫄쫄이 미역.
1: 그렇지. 예, 예. 이거 안 하면 펄미역 되고. 그 해녀들 한창 기세 작업 많이 할 때는 동네 주민들이 다 그 일에 매달렸죠.
0: 다 매달렸지.
1: 물에 들어가는 해녀들도 있고.
0: 있고.
1: 이 해녀들 왔다 갔다 하는 배도 해줘야 되고.
0: 두 분 또 있고.
1: 그리고 이거 가는 사람도 있고.
0: 이 가는 사람 또 있고.
1: 밥 해주는 사람도 있잖아.
0: 밥 해주는 사람은 이제. 물에도 못 들어가는 아줌마들.
1: 어총계 한 50명, 60명 하고 또 외지 해녀들 데리고 오니까.
0: 오니까 우리가 한 10명 돼야 돼. 한 돌에 10명이 돼야 돼. 그러니까 10명씩 작업을 해야 돼.
1: 외지 해녀들 데리고 한 50명씩 데리고 오겠네.
0: 50명이 데리고 오지. 지금은 없어. 해녀들도 없고 우리도 여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아무도 작업도 못 해. 지금은 이제 다이브가 들어가니까 너희가 교대로 하는 거라.
1: 근데 다이브가 뭐 갖고 해요?
0: 배우의 기계 돌리고 산소 가지고 하는 거라.
1: 그럼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졌네?
0: 그거는 다 필요가 없어 이제. 그 필요가.

0: 이 해녀들이 1950년대 중반부터 네. 1970년대까지 미역을 채취하기 위해서 네. 제주도에서 출양을 해서 7, 8개월 정도 미역을 채취하고 다시 돌아가고 네, 네. 그런 과정을 겪다가 아, 여기 정이 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해서 다 정착하는 해녀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있다가 이제 다들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급격하게 줄어드네요.
1: 도시 사람들은 항상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 바닷마을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항상 밑을 내려다보는 삶을 좋네요. 살고 있잖아요.
0: 저도 10년 만에 이 마을에 와가지고 네. 우리 해녀 어머님들하고 진지하게 길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때하고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네. 또 이게 변화하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네. 마을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우가포라든지 네. 판지 마을에 가면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네. 네. 또 새롭게 어떻게 또 변화해 가겠죠. 네. 우리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또 오면 또 달라진 모습으로 어떻게 바뀔지 또 궁금하기도 하는데 네.

0: Officer Wonjin.
1: Uh-huh.
0: I saw this meme online that says, if an introvert wants to be friends with someone, they pray about it.
1: Haha, 기도 플러팅인가요? 하하, 형도 근데 내향인이잖아요. 안 그래요?
0: Yep. Uh-huh. So I could totally relate.
1: 진짜요?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저는 친해지고 싶으면 약간 바로 straight. Go straight. Hello, I'm Wonjin.
0: Oh, classic extrovert. Alright, I envy that energy.
1: 아하, 근데 또 형처럼 또 이렇게 가까이 천천히 가까워지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0: Okay, yeah, you're pretty sweet today, Wonjin.
1: 제가 좀 스윗하긴 하죠.
0: Alright, but there are people even more sweeter than you.
1: Uh-huh.
0: They're waiting backstage right now.
1: 아, 저보다요? 마법소사, 정말이지 제 눈으로 진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만나볼게요. 뮤직 스타트!

0: 심플리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에 처음 밀착해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re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네, 그렇다면 오늘의 게스트 바로 한번 만나봐야겠죠?
1: Yes, returning with a redefined and mature charm, it's 82 Major.
0: Welcome!
2: Hello.
0: 네, 다 모델 같습니다.
1: All right, what up, 82 Major?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3: Okay, hello, we are 82 Major!
0: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사인, 아, 저도 요즘 자주 듣고 있는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4: 네, 이번 앨범 필름은요. 필과 필름이라는 두 단어를 이제 합쳐서 저희의 다양한 순간의 감정들을 하나의 필름처럼 담아낸 앨범입니다.
0: 어허, 타이틀곡은 어떨까요?
2: 네, 타이틀곡 사인은요. 절제된 비트와 매력적인 멜로디와 함께 저희 82 메이저의 성숙함을 보실 수 있는 곡입니다.
1: Nice! Well, I watched the sign stage recently, and your synchronization was insane.
0: 맞아요, 맞아요. 특히 이 손목 돌리는 이거 너무 멋있던데 한번 포인트 안무도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0: Yeehaw! Simply K-pop! Did y'all enjoy today's Simply K-pop with the Melron Sheriffs?
1: 네, 여러분 잘 즐기셨나요? 좋습니다. 앞으로도 Simply K-pop의 안전은 저희 명란즈 보안관들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0: Fighting! Alright, it's already time for us to wrap things up.
1: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전 세계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For now, we'll say goodbye.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Brilliant K-pop Performances. Bye!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안경은 지금까지 뭔가 거쳐가는 것들은 꽤 많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건 한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 제가 지금 세어보지는 못했는데 대략적으로 한 250쪽에서 300쪽 이 사이일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3: 사실 이게 한 100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살이 확 찌면서 제가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옷들이 생겼고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가격에 제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40, 5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부 합치면.
1: 저는 진저 아이웨어를 운영하고 있는 권빈이라고 합니다.
2: 저는 운동화를 좋아하고 수집하고 있는 유혜원이라고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가지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는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경, 제게 안경은 약간 생강 같아요. 정말 그냥 포인트를 한번 딱 줄 수 있는, 진짜 향신료처럼 이렇게 확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안경 수집을 하게 된 지는 한 5년 차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계기는 제가 진저 아이웨어에서 같이 일하고 나서부터 이제 안경에 관심이 좀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시력 교정용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시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추구하는 이미지를 약간 주기 위해서 쓰는데 좀 더 뭔가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약간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네.

신발은 좀 이야기가 있는 제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제 삶이 좀 녹아 들어간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운동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운동화가 되게 친숙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본격적으로 운동화를 수집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한 13년,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되게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결혼식장 가거나 장례식장 갈 때 운동화 신고 가면 조금 사람들이 저 운동화 신고 왔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운동화를 신고 갔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취미를 남자가 갖고 있다 그러면 와이프분들은 정리를 하라고 하세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너 좋아하는 거니까 해. 그러고 렉을 사줬어요. 이렇게 렉을 맞춰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아직도 잘 하고 있는 취미가 된 것 같아요.

0: 빅딜 티셔츠는 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저는 오래된 걸 좋아해요. 저는 물건에도 그 성격 캐릭터가 있다고 믿거든요. 그거를 소유했던 사람의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캐릭터는 좀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뭐 이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이 PD님과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디를 쳐다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을 하고 계셨는데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물건들을 제가 모으기 시작한 지는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랑 영국에서 이제 서울 오기 전에 조금 살았었는데요. 영국에 특히 살다 보니까 빈티지 아이템만 파는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게에 가서 보니까 뭐 20, 30년 돼서 이렇게 낡고 해진 그런 것들을 물건들을 파는데 물건들이 또 싸지도 않아요. 굉장히 상당히 고가의 가격으로 팔고 그거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존재를 제가 이제 그때 눈치를 채게 됐어요. 아, 빈티지라는 아이템이 좀 재밌는 아이템이다. 요것들을 나도 한번 모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티셔츠를 가장 먼저 모으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제가 옷을 굉장히 좋아해요. 보여드릴까요?
1: 결혼할 때 이제 저희가 스냅사진을 찍는데 그때 당시 빨간 안경이 되게 꽂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죄다 빨간색 안경을 쓰고 이제 다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다 없애버리고 싶은데 지금 보면은 왜 그랬나 싶은데 그때 당시 그게 되게 좋았었고 근데 좀 TPO에 좀 맞지 않아가지고 이제 좀 그런 네,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안경은 좀 기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안경을 처음에 봤을 때는 어린이 안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커야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거든요. 뭔가 안경이 부러져서 저희 안경을 이제 한번 써보신 적이 있으신데 생각보다 주변 반응이 되게 좋으셨대요. 약간 좀 사람이 좀 밝아 보인다, 젊어 보인다.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느끼시니까 이거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저희 안경만 쓰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처음에 그 모습을 좀 어색해하지만 이제 한번 경험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저한테는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2: 저희 신랑이 신발을 정말 1도 몰라요. 저만 하는 취미 중에 하나여서 이 신발을 진짜 모르는데 제가 결혼 당시에 아, 나 이 신발을 너무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라는 말만 했거든요. 근데 그 신발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발을 다음에 사서 왔더라고요. 이 뒤에 있는데 이 빨간색 신발. 이제 저 신발이 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고 한편으로는 되게 미안하긴 한데 지금은 네 돈에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있지만 그때는 사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아, 돈 아꼈다. 미안하지만 그런 기분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되게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신발을 모르는 사람이 신발을 사왔다는 게 얼마나 노력했을까라는 생각이 해보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제가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습니다. 저는 아기 신발 되게 많이 아끼고 갖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보니까 아기 신발을 같이 신는다는 그 공유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만족이긴 하지만 너무 예뻐가지고 아직 팔지 않고 갖고 있는 신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발들 되게 많이 아낍니다. 네.
0: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90년대 초반에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제일 인기 있었던 음악 장르가 락이었습니다. 락 중에서도 헤비메탈이었거든요. 제가 25년 전에 뉴욕에 갔을 때 그냥 이렇게 길거리를 걷는데 벼룩시장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락 빈티지 티셔츠만 파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힙스터죠. 근데 그 친구들이 파는 물건 중에 아이언 메이든이라는 밴드의 그 락 티셔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100달러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낡은 티셔츠를 내가 그 100달러를 주고 사야 하나라는 고민을 잠시 했지만 그 너무 아이언 메이든이라는 밴드의 팬이었고 그 티셔츠가 너무 그 역사가 정말 누가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낡았어요. 그 낡은 정도가 너무 예뻐서 그때 처음으로 샀던 기억이 나요. 네. 가지고 올게요. 자, 역사가 오래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오래되면 그 오래된 맛이 있으니까 이게 냄새도 나요. 월드 투어인데 83년도에 아마 그 당시에 이 아이언 메이든을 좋아하던 이 여성분인 것 같아요. 사이즈로 봐서 여성분이 입었던 것 같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공연을 보고 그리고 아마 물려줬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마켓에 나오게 된 건데 예쁘지 않나요? 노바나 같은 밴드들이 다시 유행을 하더라고요. 이제 Z세대 사이에서. 근데 예전 락 티셔츠를 새로 티셔츠로 그냥 찍어내는 곳이 많아졌는데 저는 그런 티셔츠는 이제 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빈티지 락 티셔츠는 정말 과격하게 락 콘서트에서 이제 뛰면서 입었던 그 땀내가 쩔어 있고 그리고 찢어진 데가 있고 이런 티셔츠들이 정말 빈티지로서 사실 가치가 있는 거고 재미있는 거는 이 정도로 헤어져 있을수록 더 가격이 비쌉니다.
2: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는 비싼 운동화를 신습니다.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땐 마음껏 신어야 돼요. 비싼 운동화 신으면 진짜 기분이 확 업되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리셀가 좀 비싼 신발들 위주로 골라가지고 그 중에 하나 신었고 나가는 거죠.
1: 약간 어울리는 거에 너무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울리는 걸로 따지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어울리고 이거는 이건 이유 때문에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울리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거라는 그 포인트에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본인은 알고 있어요. 내가 뭔가 좀 더 좋아하는 게 있는데 다만 그게 어색해서 아니면 내가 이거 썼을 때 남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 남의 시선으로 고른 안경보다 어떤 안경이라도 내가 직접 고른 안경이 저는 가장 좋은 안경인 것 같아요.
0: 빈티지 티셔츠의 매력은 이거예요. 세상에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만 해도 이제 야 빈티지 샀어라고 하면 사람들이 냄새나게 뭐야? 라고 나는 반응이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을 올리면 사람들이 그거 어디서 하셨어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라고 하면 제가 답변을 합니다. 살 수 없지롱. 왜냐면 살 수 없거든요. 왜냐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2: 컬렉터 분들이시라면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저는 신발 하나하나에 추억이 다 담겨 있거든요. 몇 년도에 무슨 계절에 어떤 이유로 뭐 이런 발매가 되는데 이런 신발들 하나하나가 다 히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브랜드 안에서 제품을 낼 때 서울 아니면 부산 이런 식으로 도시 이름을 붙여서 나오는 신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괜히 또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거 신고 해외 나갔을 때 이제 외국인들의 반응 이런 게 되게 재밌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씩 볼 때마다 조금 애정이 있어요. 네.
1: 평생 안경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내가 어울리는 거, 지금 편한 거만 쓰면 사실 좀 아쉬울 것 같거든요. 뭔가 평생 내가 좀 익숙한 것만 쓴다 그러면 조금 재미없을 것 같고 제가 생각보다 어울리지 않아도 쓰다 보면 분명히 어울려지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수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많은 운동화를 신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꼭 사지는 않더라도 운동화 파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가서 이것도 신어보고 저것도 신어보고 하시면서 운동화의 매력을 조금 느끼시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수집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0: 책을 쓰고 싶어요.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티셔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외국에 이제 마라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샀던 빈티지 티셔츠들에 대한 책을 하나 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우 나는 하루키는 아니지만 나도 20년을 넘게 빈티지 티셔츠를 모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 빈티지 아이템의 좋은 점은 그것을 샀을 때의 순간들 그리고 그걸 샀을 때 나의 감정 그리고 그 티셔츠의 프린트에 담겨 있는 그 문화적인 상품들 진짜 영화든 뭐 락이든 혹은 뭐 로고든 거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애정 같은 것들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빈티지 티셔츠에 대한 이런 책을 한번 써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액션. 취향이요.
1: 이 취향 되게 깊이 들어가서 하나의 점으로 수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취향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되게 마음에 드는 거 만났을 때 그래 이건 나 얘랑 평생 갈 것 같아 라고 하지만 1년 뒤에는 진짜 어디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2: 딸아이랑 같이 야구장 가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야구장 가서 같이 야구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소리를 마음껏 지울 수 있어서 되게 좋으니까
0: 제가 좋아하는 공간은 생각을 해보니 종로인 것 같아요. 종로. 종로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번잡스러워요 되게. 그리고 너무 이상해요 동네가. 오피스가를 딱 지나치면 오래된 노포들이 막 있고 막 길거리에서 막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예쁜 카페들이 있고 종로에 가면 아 이게 서울의 빈티지지 라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아요. 네.
1: 저 세탁을 되게 신경을 써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옷 같은 것들은 제가 다 직접 세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색감 그런 색감을 내기 위해서 뭐 어떤 옷들은 락스물에 좀 담그기도 하고 아니면 뭐 건조기를 일부러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나만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세탁이 좀 취미?
0: 저는 이런 말이 되게 싫어요. 아, 저 사람 취향이 없어 라는 말이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취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취향이 있는데 그 취향들이 다를 뿐이거든요. 뭐 이런 뭐 그 날파리 잡는 여름에 이렇게 끈끈이 같은 거 살 때도 여러분 디자인 따지잖아요. 근데 그 디자인이랄 게 없어요. 그냥 끈끈인데 그 중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걸 고른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바로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0: 알렉사 씨,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1: 저는 다 올라왔어요. 승진 씨 어디예요?
0: 네?
2: 알렉사, 많이 기다렸죠?
1: 아니에요. 제가 문자를 잘못 보고 오해했어요.
2: 괜찮아요. 외국인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걸 올라가다라고 말해요.
1: 아, 그럼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건 내륙하다라고 말해요?
2: 맞아요.
1: 사실 저는 승준 씨가 연락이 안 돼서 집에 가려다가 안 갔어요.
2: 아, 미안해요. 기차 안에서 잠들어서 전화 온 줄 몰랐어요.
1: 괜찮아요. 오늘 올라가다, 내륙하다를 배워서 좋아요. 그런데 오늘... 잠수로 내륙하는 사람이 많아요.
2: 와, 잘 이해했네요. 대단해요. 이제 나갈까요?
3: Alexa uses the new Korean expressions she learns as fast as she learns them. When moving from low to high or bottom to top, we say 올라가다. On the other hand, when moving from high to low or top to bottom, we say 내려가다. But if you look it up in the dictionary, you'll find another meaning. Aside from the capital Seoul, everywhere else is called 지방, something like the provinces in English. A dictionary search of 올라가다 will show it also means going up from the provinces to Seoul. In the same way, 내려가다 means going down, as in going from Seoul down to the provinces. That's why from Seoul Station, the departing trains read 하행선, which means 내려가다 or going down, while the trains arriving to Seoul Station are called the 상행선 or going up lines. That's why people leaving Seoul say 서울에서 내려가요. Or they mention where they are going, Busan, for example, and say 부산으로 내려가요. On the other hand, when people go from Busan to Seoul, they say 부산에서 올라가요 or 서울로 올라가요. But if you were talking about someone from Busan coming up to Seoul,

0: 아, 덥네요.
1: 아, 그러니까요. 날이 더워졌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됐어요.
2: 그동안 여행은 어땠어요?
1: 아, 다 좋았어요.
2: 다행이네요. 어디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1: 아, 여기요. 되게 독특한 산책로인 것 같아요. 여기 이름이 뭐예요?
2: 서울로 7017이에요. 안 쓰는 차도를 고쳐서 만든 거예요. 이 차도는 만들어진 지 50년도 넘었어요.
1: 와,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 이따 밥 먹이로 약속한 친구가 서울역에 와 있어요.
2: 그럼 금방 오겠네요.
1: 여기 명량에서 가까워요? 친구가 명동에 가고 싶어요.
2: 그렇게 멀지 않아요.
1: 아, 그럼 같이 가야겠어요.
2: 알렉사!
1: 어?
2: 어? 어? 효진아!
1: 두 사람 아는 차예요?
2: 우리 친구예요. 밥은 먹었어? 아니, 아직. 그럼 우리 같이 가자.
1: 어? 좋네요?
3: 서울로 7017 is amazing. Originally an overpass built in 1970 and nearly demolished for safety reasons. It was transformed into a pedestrian walkway in 2017. 서울로 7017 also conveniently connects to 남대문 Market, 명동, and 남산. 서울로 7017 offers amenities and rest areas, making it a pleasant place for a stroll. Taking in the flowers, the trees, and the heat of the day, Alexa feels the time fly by. To indicate the passage of time with regard to something you're doing, use 은지, 이, or 가 되다. If you want to say it's been a week since you arrived in Korea, like Alexa, say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어요. Also, Sung Jun mentioned it's been over 50 years since the overpass was built by saying 이 차도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어요. Now, let's learn how to say when something happens and continues to happen into the present. Alexa's friend arrived at Seoul Station, right? To say that he arrived at Seoul Station and is still there right now, you say 친구가 서울역에 와 있어요. If someone is hospitalized and remains in that condition, you say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If you sit down and stay seated, say 의자에 앉아 있어요. Another thing, when you want to express that someone else wants to do something, you add 고 싶어 하다. If your friend wants to visit 명동, you can say 친구가 명동에 가고 싶어 해요. What a coincidence that Sung Jun and Hyojin both knew Alexa, but were already friends. Let's practice the expressions we learned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2: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어요. 이 차도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어요.
1: 친구가 서울역에 와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4: 친구가 명동에 가고 싶어 해요.

0: 둘, 셋.
1: 라이션.
2: 안녕하세요.
1: 오늘 오페이션
2: 와이엇입니다.
1: 와이엇씨.
2: 네.
1: 이곳이 어디죠?
2: 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 교통의 중심, 이동의 메카.
1: 오!
2: 서울역입니다.
1: 네. 또 이제 서울역 하면은 네.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2: 어? 왜죠?
1: 왜냐면 제가 또 지방에서 왔잖아요.
2: 네.
1: 기차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2: 뭔가 여행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 많죠.
2: 뭐 캐리어도 많이 이제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1: 오늘 또 인터뷰할 내용이
2: 네네네.
1: 뭔지 아세요? K-뷰티 여행 꿀팁입니다.
2: 아, K-뷰티 여행 꿀팁.
1: 그쵸.
2: 와우.

0: 근데 와이어
1: 네네
0: 좀 뭔가 됐죠. 네. 저번에 애교살 그 메이크업에서 공부했잖아요. 오늘 그걸 토대로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본 것 같은데 맞나요?
1: 약간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혹시 이거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쁘게 잘 또 만들어줬습니다.
0: 완전 이제 진짜 뷰티 MC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배워나가고 있어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사실상 뭐 해외 투어도 가고 아니면 뭐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러면 저희만의 또 저희 온앤오프만의 꿀템이 뭐가 있을까요?
0: 저는 네. 국민 마스크팩이죠.
1: 네.
0: 메디힐.
1: 그거 저도 같이 써요. 아, 저도 써요.
0: 같이 쓰자고요?
1: 아니,
0: 같이 쓴다고요?
1: 아니, 같이
0: 쓴다고?
1: 쓴다고요.
0: 아, 쓴다고?
1: 쓴다고. 색깔 뭘 써요?
0: 녹색!
1: 녹색! 아, 잠깐만. 녹색 쓰는구나.
0: 너 언제, 완전 BTMC 다 됐어.
1: 아니, 왜냐면 냉장고에 진짜? 지금 있어요.
0: 맞아, 저 자신 그런 네. 그 마스크팩을 쟁여두고 네. 해외 가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0: 그래서 그런 네.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챙겨놓고 네. 이제 밤마다 하면은 굉장히 또 진정도 잘 되고
1: 네.
0: 좋더라고요.
1: 맞아요. 저희 그러면 이제 슬슬 가볼까요?
0: 가볼까요?
1: Let's go.
0: Let's go.

0: 맞습니다. Let's go.
1: Let's go.
2: 근데 내가 또 이제 인터뷰를 해본 결과 뷰티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우라가 있어요.
0: 여행하시는 분들은 또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2: 그쵸?
0: 여행 꿀템이고 또 K뷰티니까 캐리어를 들고 좀 독보적인 분들 찾아야 돼요.
2: 갑시다.
0: 가자.
2: 너 압도당했어?
0: 좀 왔네.
2: 나도.
0: 왜 약하세요?
2: 지금 가슴 바로 지금 느낌이...
0: 스타일이...
2: 이거는...
0: 완전히... 누가 봐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한국 분이세요?
3: 일본 사람입니다.
2: 하지마시테.
0: 하지마시테.
2: 인터뷰 듣기 마시까?
0: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When you traveled in Korea, like, are you using a travel kind of beauty item?
4: 오스스메.
0: 있나봐.
2: 있나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0: 스미마세. 하이.
3: 보쿠노.
0: 하이.
3: My favorite item?
0: 하이. 빌보드 찍지 마세요. 빌보드 찍지 마세요.
3: This is my favorite item.
0: 이거. Is it Korean item or?
4: 일본. 케이비티 닭발.
2: 아리가토.
0: 大丈夫です。
2: 사실 이제 좀 시동을 걸렸기 때문에 이제 날아다닐 차례입니다.
0: 이제 날아가 볼까?
2: 다시 날개 펴.
0: 잘생기셨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2: 네.
0: 어디
2: 가는 길이세요?
5: 저 출장 서울에
2: 출장.
5: 왔다가 이제 대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2: 대구로?
0: 그러면... 자주 오는 건 아니네요.
5: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2: 그럼 또 이제 출장 다닐 일이 많으면은 짐을 또 싸야 되잖아요.
5: 그렇죠.
2: 짐을 쌀 때 꿀팁, 잘 싸는 꿀팁이 있다. 이런 게 있나요?
5: 사실 제가 뭐 짐을 막 들고 다니는 편은 아니라서 기본적인 옷들만 챙기고 뭐 스킨케어나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챙기고
0: 스킨케어.
2: 스킨케어 어떤 제품이지? 혹시 지금 뭐 들고 계신 게 있나요? 자주 쓰고 있다.
0: 있다.
5: 그냥 기본 제공품만 걸고 들고 다니는데.
0: 네.
2: 싼 것만. 케이뷰티예요.
0: 맞아요. 역시.
2: 닥터지.
0: 와 이거다. 닥터지.
2: 닥터지와
0: 독도 토너.
2: 라운드랩.
0: 그래도 관리를 되게 잘하시네요, 네. 사실.
5: 예비군에서 파는 거라.
2: 예비군에서 파는 겁니다.
0: 예비군 역시 K군대. 그렇습니다.
2: 저도 많이 쓰긴 하고 했었거든요.
0: 맞아요.
5: 평소에 달팽이 크림을 되게 열심히 바르거든요.
2: 닥터지 달팽이 크림을 쓰는 이유가 뭐가 됐습니까? 정말 편하게, 값이 싸다,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5: 그게 일단 확실히 근처 올리브영 같은 데서도 편하게 구할 수도 있고.
0: 네.
2: 편있어.
5: 그리고 이게 피부가 저랑 되게 잘 맞는 화장품이라고 느껴서 피부에 바르면 되게 촉촉해져요. 그래서 또 이 수분감도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2: 성분도 좋은 것 같아요?
5: 네, 성분도 뭐 특별히 뭐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2: TX를 자주 가시나요?
5: 뭐 주변에 후배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 저는 이제 예비군이 끝났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계속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2: 진짜요?
0: 부럽다. 저희 남았거든요.
2: 내가 재영아 자연스럽게 가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0: 안녕하세요.
2: 자연스럽게 해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0: 가능하세요?
2: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0: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6: Sure. I live in Los Angeles.
0: Los Angeles. For how long?
6: I've been living in America for like over 30 years.
0: Oh, then right now you're come to Korea?
6: Yeah, visiting my parents. My dad just retired. He was a professor at Seogangdae.
0: Oh, really? Yeah. Oh my god. Usually doing a travel, then are you using a K-beauty item?
6: Absolutely.
0: Oh, really?
6: I live in Koreatown. So I use K-beauty.
0: Okay, can you recommend any Korean beauty item?
6: I always use collagen jelly face mask twice a week to keep my face moisturized.
0: Because
6: I also work in Hollywood, so I'm around like very beautiful young people, so I feel like I have to kind of look the part.
2: 출장이나 해외를 자주 다니시는데 어디 다니시나요?
6: Yeah. Travel?
0: Yeah. Yeah.
2: 그러면 뭔가 이제 짐을 쌀 때 자신만의 꿀팁이 있다.
6: I'm a stylist, so I plan my outfits for every trip, and always travel with face masks, Korean face masks to moisturize.
0: So, so long in the airplane.
6: On the flight.
0: Yeah, on the flight.
6: I have it. Yeah.
2: 마스크팩.
0: 마스크팩을 이제.
6: 콜라겐 젤리. 젤리 있으면 그 it moisturizes a lot. 집에 있을 때는 냉장고에 넣고.

0: 네.
1: 오케이 가보자고 이제.
2: 저희 지금 폭주 기관차거든요.
1: 꽁꽁.
2: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1: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3: 아, 안녕하세요.
4: 혹시 지금 어디 가시? 여행 가시는
5: 그 집 분가 가는
4: 분가. 분가가 어디 있어요?
5: 구미.
4: 구미.
1: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자주 하시나요?
5: 가족이 보고 싶어가지고 자주 내려가는 것 같아요.
1: 어머, 혼자 지내는 거 힘드시죠?
5: 네.
1: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래도 이제 막 가방 싸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자주 쓰는 혹시 뭐 뷰티 아이템이 따로 있을까요? 한국 거.
5: 최근에 네이밍 쿠션을 샀는데.
1: 네이밍 쿠션?
5: 네. 네. 그 화장을 제가 잘 안 고치는 편이긴 한데.
1: 네.
5: 네이밍 쿠션은 꼭 챙겨놔요.
1: 어? 지금 챙겨놓은 네. 거면.
5: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 이렇게.
1: 아 네. 이걸 쓰면 뭐가 좋다고요?
5: 이거 쓰면 피부 제가 잘 뜨는 타입인데
1: 네.
5: 이거 쓰고 잘 안 뜨더라고요.
4: 지속력이 강하다.
5: 네.
4: 이거 직접 꾸미신 건가요?
5: 아니요 이거 세트로.
4: 아 세트.
5: 네.
1: 이쁘다. 괜찮은데?
4: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 21Y라고 합니다.
1: 혹시 여행도 좋아하시나요?
5: 네 여행 좋아해요.
1: 어 여행 다니는 거 네. 친구들하고?
5: 네.
4: 또 이제 네.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남는 게 뭐예요?
5: 사진이.
4: 그렇죠. 남는 게 사진인데 좀 인생샷을 찍는 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5: 아 진짜 제 꿀팁인데 사진 카메라 키면 격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1: 네.
5: 격자 이 첫 번째 줄에 눈을 맞추면은 진짜 예쁘게 잘 나와요.
4: 아 진짜요?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1: 그러니까...
4: 여기 이렇게 배경으로. 자 격자의 눈이 나오게. 인생샷을 찍으려면 또 이제 메이크업이나 뷰티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샷을 찍기 위한 뷰티 꿀템.
5: 뷰티 꿀템 전 하이라이터.
4: 하이라이터.
5: 하고 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4: 립. 가방에 하이라이터와 립밤 쿠션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
5: 쿠션. 쿠션. 것 같아요.
4: 쿠션 가져가신다 합니다.
5: 입술은 깨물면 또 살색이 나니까.
4: 깨물면 된다고 합니다. 입술 꿀팁이죠 이런 게. 네. 또 이제 저희가 인터뷰도 성공적으로 또 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4: 그렇죠.
1: 맞습니다. 뭐 여기에 뭐 그런 스팟이 있다면서요?
4: 맞아요. 또 이제
1: 뭔 스팟이?
4: 숨겨진 사진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1: 아, 사진사.
4: 남는 건 뭐라고 했어? 남는 건?
1: 남는 거 바로.
4: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갑시다.
1: 사진, let's go.
4: Let's go.

0: 이곳이 사진 명소잖아요.
1: 여기가 사진 명소예요?
0: 서울역 숨은 사진 명소.
1: 예, 네, 인생 제약.
0: 그쵸. 또, 그래서 제가 또 인생 제약 남기기 위해서 또 준비를 왔습니다. 쓰세요.
1: 알겠습니다. 제가 저 찍어줄 거예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왜냐면 또 네. 저희가 네. 해외여행 자주 못 가잖아요. 네. 스케줄만 많이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외국에서 서울 놀러 왔다. 서울역에 사진 스팟을 찾아봤다.
1: 네.
0: I find 사진 스팟. 우리 외국인, yes, let's get it.
1: 아, 외국인 분들 대변해서 우리가 사진 찍어주는 거다.
2: 오,
1: 오, 오, 오, 뭐야?
0: 와우,
1: 와우,
0: awesome.
1: You still Seoul Beach in the Maridong.
0: 자, 자, 와이엇.
1: 멋있게 찍어줘야 돼. 어. 알았지?
0: 응. 오, 멋있긴 하다.
1: 오,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오.
0: 뽑아요. 아 근데 찍을 때 아무도 말 안 했어.
1: 왜, 왜 그냥 보기 받으셨어요? 오케이.
0: 아, 오케이.
1: 좋습니다.
0: 여기 아니래요.
1: 아, 운영 씨가 10시부터 8시. 아, 더 들어갈 수 있네.
0: 여기에요.
1: 아, 야.
2: 바보, 이 엔터가.
1: 자, 어, 여기. 오, 어, 여, 어, 들어갔네.
0: 야, 안에가 진짜 사진 스팟이다.
1: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윤슬이 맞나?
0: 여기 맞아요? 잘못한 거 계신데요? 격투장 아닙니까? 저희 싸움 붙이려고 격투장으로 모였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이렇게 들었는데
1: 네.
0: 햇빛이 쬐면은 여기가 그 윤슬이 뭔지 아세요?
1: 예, 예.
0: 뭔데?
1: 약간 윤슬 그, 그 물결.
0: 네. 물결에 비치는 그 빛을 이렇게 하면은 반짝반짝거리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게 빛이 들어오면서 쫙 한다고 하는데
1: 네.
0: 오늘은 성수기가 아닌가 봐요?
1: 이게 원래 여기

0: 반사되면은 사실상 그 반짝임이 완전 진짜로 그 바다에 그 윤슬 보이는 거 있죠.
1: 그쵸.
0: 그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진짜로.
1: 그렇군요.
0: 뭐 근데도
1: 또 괜찮네요. 사실 보니까 또 괜찮은데 오 여기 괜찮다. 여기 한번 찍어볼까?
0: 찍어줄래?
1: 어, 여기서 오케이. 여기 멋있다. 와 멋있다. 오 여기가 사진 스팟이 많네.
2: 팟팟
1: 보이세요? 자 짜란 놀랬죠? 와우 정말 아니죠? 어 된 것 같은데?
3: 뭐야?
0: 약간 자연스러움이잖아.
1: 왜 이렇게 찍었는데요?
0: 왜?
1: 남진짤.
0: 남진짤.
1: 네. 남진짤.
0: 또 인터뷰도 다 했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또
1: 그렇죠.
0: 리뷰를 하러 가야 되겠죠?
1: 좋습니다. 이 살짝 사진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 온 같은 마음을 느꼈어.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팟이 많을수록 이제 우리 해외분들이나 지방에서 또 오신 분들께서도 이런 서울에 와가지고 여행 온 기분을 느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4: 예. Yeah.

0: 와! 야. 리뷰 시간이 왔습니다.
1: 와우, 리뷰.
0: 네. KBT 여행 꿀템으로 많은 제품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제품 세 개를 고심 끝에 골라봤습니다. 리뷰 시작해 볼까요?
1: 예. 첫 번째 제품은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이 추천해 주신 그 제품인데요.
0: 그쵸, 화려했죠?
1: 화려했습니다. 이거 화장품을 쓰기엔 아까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네이밍 쿠션 팩트입니다.
0: 와우!
1: 오! 이뻐! 이거 근데 아까 전에 봤는데 이뻐! 나비, 버터플라이.
0: 뭔가 이게 약간 저는 이거 그건 줄 알았어요. 쿠쿠 한 줄 알았어요. 쿠쿠. 쿠션 꾸미기. 그래서 이거 약간 커스텀을 사셨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달려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능이 중요하죠.
1: 맞아요. 기능이 중요합니다.
0: 사실 이게 진짜 괜찮습니다. 에센스가 무려 67%나 들어있어요.
1: 오!
0: 최적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속건조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편안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1: 와우!
0: 또 이제 안에 퍼프가 어때요? 와이어.
1: 이거요? 물렁물렁해요.
0: 하지 마. 물렁물렁하긴 하죠.
1: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0: 그렇죠. 네.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이라이너 지금 달라고 해가지고 아이라이너로 해본 다음에 그 위에 커버가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 준비가 다 되어 있네, 형은. 뭐 다 알아. 나만 몰라.
0: 이제 알아가면 되죠. 해볼게요, 그냥. 네. 이게 적당히 딱 이렇게. 이 정도. 자, 과연 커버력이 얼마나 될지.
1: 내가 할래. 내가 해줄래.
0: 아, 그래. 너가 해주세요.
1: 오!
0: 없어졌어요?
1: 예! 네, 진짜로!
0: 마술 아닙니다.
1: 매직!
0: 예? 네. 이 쿠션의 커버력이에요.
1: 오, 진짜 커버력 좋다.
0: 이 정도면 저는 커버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1: 네.
0: 또 계속 하면서 네. 느끼는 건데 밀착력도 확실히 에센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피부에 잘 흡수되는 것 같아요. 착 발라보는 느낌입니다.
1: 네, 두 번째. 짜라라!
0: 이 제품.
1: 네.
0: 저희 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 추억의 제품이죠.
0: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군대에서 네. PX에서 네.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1: 한때는 없어서 못 팔았던
0: 네. PX의 핫 아이템이었죠.
1: 맞죠.
0: 바로 닥터지 달팽이 크림입니다.
1: 맞습니다.
0: 저는 좋았습니다. 많이들 구매했고 그랬어요.
1: 근데 나중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썼어요. 네네. 이게 또 편리함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0: 역시 이 제품은 달팽이 크림이다 보니까 블랙 스네일 성분과 블랙 프로폴리스 섬유가 함유되어서 피부에 활력과 영향을 부여해 피부를 맑게 해주는 안티에이징 크림이라고 합니다.
1: 와우.
0: 딱 지금 저희도 많이 써야 돼요.
1: 이게 활력, 영양, 그리고 미백 3-in-1이래.
0: 아, 그죠? 하나에 다 들어있다.
1: 네. 안티에이징 크림에 이제 또 부모님께 선물 드리기도 해요.
0: 너무 좋죠.
1: 네, 너무 좋습니다.
0: 진짜로.
1: 네, 한번 그 저희도 또 발라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리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0: 맞아요. 자, 오. 원래 위에 거 살짝
1: 발라야 되는 위에 거부터 발라야죠.
0: 자, 손등에 와이어부터.
1: 네.
0: 자, 싹. 한번 보여주세요. 재영. 사실 우리 재영 봐야겠네.
1: 이게 저희가 쓰는 것보다 이게 부모님들이 사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0: 맞아요.
1: 예, 특히 어머니.
0: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제품 안에 아까 탄력, 영양, 미백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티에이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의 그 주문이 폭주했던 기억이 맞아요. 납니다.
1: 맞아요.
0: 자, 일단 제형을 보여드리자면 경오 달팽이 아니야? 확실히 이게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꾸덕합니다.
1: 오.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0: 자, 저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1: 오. 진짜 이렇게 발라야겠다.
0: 확실히 발림성이 그냥 누가 봐도 고영양 크림이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전 여름에 썼을 때 좀 무거웠어요. 아무래도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그래서 수부지 같은 저한테는 좀 이제 겨울에 쓰면 좋을 것 같고
1: 아, 좀 더?
0: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 달팽이 됐어.
0: 그러네.
1: 아니, 밝아!
0: 진짜 달팽이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1: 광채가 오이. 근데 좀 촉촉하긴 해. 그러니까 수분감도 좋고.
0: 그렇죠.
1: 확실히
0: 크림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끈적임. 사실 정말 이 끈적이 너무 심하면은 좀 뭔가 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1: 네.
0: 또 객관적인 리뷰를 위해서. 네. 그거 어딨죠? 실험 도구.
1: 아, 실험 도구 또 꺼내요? 네. 재활용이구나.
0: 그렇죠. 이거 샀으니까 써야죠.
1: 좋아요.
0: 근데 끈적임이 진짜 중요합니다.
1: 네.
0: 이게 끈적이 하나 때문에 좀 이렇게
1: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되는 거예요?
0: 불편할 수도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자,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1: 네.
0: 보이시죠? 이게 뭐냐? 영양이 많다는 뜻이. 영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이 사람아, 아니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든가. 왜 바로 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1: 자, 봐봐요. 할 거면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거 좀 기다렸다가 네. 이게 조금 이제 끈적함이 중요한 거라며요.
0: 그렇죠.
1: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끈적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는 건데.
1: 객관적이잖아요. 네. 저도 객관적으로 해볼게요.
0: 자.
2: 이거는 넣어줄 수밖에 없는.
0: 그렇죠. 이게 영양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끈적임이 이렇게 좀 많이 붙어야 좋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치우자고.
1: 네.
0: 자,
1: 네.
0: 마지막 제품이죠. 에스네이처 슈퍼 아쿠아겔 오아시스 앰플 마스크.
1: 와우.
0: 사실 여행하면은 마스크팩이긴 합니다.
1: 마스크팩.
0: 항상 저희도 이제 해외에 네. 갈 때마다 네. 꼭 챙겨 다니는 머스트해브 아이템이잖아요.
1: 네, 맞아요. 일단은 8종 히알루론산이 들어 있어서 수분하고 싶은 분인 이 마스크팩을 쓰시면 된다고 하는데.
0: 그렇죠.
1: 예. 네, 수분이 약간 이제 수분력.
0: 그렇죠.
1: 그렇죠. 그 얘기겠죠?
0: 어, 그 얘기죠.
1: 그렇죠.
0: 이게 리뷰가 되나요?
1: 근데 대체 그 히알루론산이 뭐예요?
0: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1: 오.
0: 그리고 마스크팩의 네. 중요한 게 뭡니까?
1: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0: 그쵸,
1: 되잖아요.
0: 그쵸, 그쵸. 오, 뭐야?
1: 접착력, 뭐, 접착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0: 그 밀착력.
1: 밀착력이 좋아야 되겠죠.
0: 접착, 비슷하긴 한데. 과연 이 제품 고밀착 네. 아쿠아겔 시트라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1: 여기다 붙였을 때 밀착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알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자, 일단 꺼내보겠습니다. 오! 일단 굉장히 에센스가 많긴 해요. 재영이 같은 이 뷰티 초보자분들은 이게 두 겹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꼭 이 종이 같은 걸 붙이시더라고요. 종이는 붙이는 게 아니라 띄는 겁니다. 자, 자 보여드릴게요. 오! 굉장히 좀 탄력도 있고 이게 아쿠아겔인 거잖아요. 그냥 일반 그 시트가 아니라.
1: 네,
0: 네, 네. 오, 탄력 있어요.
1: 어, 눈이 커진다.
0: 어.
1: 어, 한번 일단 붙여볼까?
0: 자, 붙여볼게요.
1: 네.
0: 오, 이게 크네. 그리고 이 여기까지 막 관자놀이까지 할 수 있어요. 귀까지 하겠다. 떨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뭐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봐요? 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
1: 야! 야!
0: 이거 붙은 이거!
1: 뭐야?
0: 이게 밀착력이 아니라 접착력이네!
1: 그 맞네! 내가 표현한 게 맞잖아!
0: 이거 뭐야!
1: 그래! 아니 내가 볼게! 봐봐! 야, 더 시원해!
0: 야!
1: 야!
0: 와이어같이 이걸 붙이고 네. 좀 뭔가 돌아다닌다
1: 네.
0: 이렇게 막 하시는 다른 일을 하시겠다
1: 네.
0: 멀티플레이어다 이러신 분들은
1: 네.
0: 진짜 밀착력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사실,
1: 네.
0: 밀착력은 일단 합격입니다. 굉장히 네, 합격이에요.
1: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리뷰한 것 중에 제일 뭔가 좋았어요.
0: 좋았어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해볼 거는
0: 그렇죠.
1: SS 용량.
0: 그렇죠. 사실 네. 마스크팩이 밀착력도 중요하지만
1: 네.
0: SS 용량이 적으면은 밀착력이 좋아도 금방이 말라가지고 떨어져요.
1: 맞아요.
0: 그래서 에센스 양도 굉장히 네. 중요한데
1: 네네네.
0: 근데 이게 확실히 네. 리얼하게 리뷰다 보니까
1: 네.
0: 할 때마다 다들 작가님 피디님 긴장하셔.
1: 맞아요. 이게 이렇게 리얼하게 제품 리뷰하는 거는 거의 드물거든요.
0: 그렇죠. 다 이제 뭔가 광고를 받거나 할 텐데 저희는 네. 리얼이기 때문에 아도나산입니다.
1: 네.
0: 아리랑 도는 아리랑이 쓰는 거예요.
1: 네.
0: 할게요. 시작. 이게 원래 그림처럼 쭉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아 많이 나오네.
1: 어. 오! 오! 나와 나와 나와요.
0: 기다려봐.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어.
1: 아, 아직 나왔어? 아 이게 나왔어? 어. 아직 남았네.
0: 어, 와!
1: 야 이게 맞지.
0: 이게 보니까 고용량 앰플입니다. 완전 영양 에센스예요.
1: 네.
0: 에센스도 약간 좀 물처럼 된 제형이 있고
1: 네.
0: 영양을 많이 주기 위해서 좀 제형이 좀 쫀쫀한 제형이 있어요. 뚜벅한.
1: 네.
0: 그래서 그런 거죠. 고영양이다.
1: 네.
0: 궁금한데
1: 네.
0: 마스크팩을 떼고 어떻게 바로 합니까? 바로 버려요? 아니면 버려요?
1: 떼고 버리죠.
0: 아, 버려요?
1: 왜요? 아직 재활용해야 돼요?
0: 하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떼고 이런 목 주변 한번 싹 발라줍니다.
1: 오 진짜로?
0: 그쵸. 아, 어? 에센스 많잖아요.
1: 아 에센스가 많잖아요. 아 그래도 얼굴에 다 흡수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남은 상태에서 네, 아 근데 뭐 이것도 그러겠네 그러면?
0: 그쵸.
1: 와 오케이.
0: Cheers.
1: 네. 그 시간이 왔습니다.
0: 그쵸.
1: 저희의 최애 상품이 뭔지 한번 그쵸. 일단 또 말해보는 건데 네. 일단은 한번 뽑아보도록 하시죠.
0: 먼저 뽑으세요.
1: 제가 먼저 뽑을까요?
0: 네.
1: 그러면 저는 팩으로 하겠습니다. 오. 네, 마스크 팩으로 하겠습니다.
0: 저는 사실 겹치지 네. 않았네요. 네. 저는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0: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그럼 저부터 이유를 말해볼까요?
0: 네.
1: 일단 마스크팩은 어쨌든 저희가 외국인분들도 이 방송 보실 텐데 장기간 또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0: 그렇죠.
1: 뭐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걸 마스크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렇죠.
1: 건조해지지 않게. 아 정말 이 제품을 쓰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0: 저는 네. 사실 잘 몰랐는데 네. 젠지가 좋았는데요. 저도 이제 네. 젠지는 아니면 MG이기 때문에 어쩐지 네. 괜찮더라고.
1: 아.
0: 해외를 또 나가게 되면 또 이제 촬영 같은 걸 할 때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가볍게 툭툭 찍어주면은 해외인데 한국 샵 갔다 왔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쿠션이더라고요. 커버력을 보니까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네. 예쁘고 한 것 같습니다.
1: 네, 다이어리북 같은 이제 그쵸, 뷰티북.
0: 그렇죠.
1: 뷰티북을 해보도록 하죠. 오네노프의 뷰티북. 뷰티북.
0: 뷰티북.
1: 네, 뷰티북.
0: 유행이잖아요, 이거.
1: 네, 맞아요. 유행이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이거 내가 봤을 때 스티커를 선점해야 돼. 바로 이 여행이잖아요. 지금 뭐야? K-뷰티잖아. 뷰티템 하나 딱 들어줘.
1: 나는 이거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재밌어.
0: 나는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건 소질 없는 것 같아. 뭔가 너무 왜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나름 고심 끝에 한 거예요. 젠지스럽게 가면 되겠네. 젠지 딱 있잖아, 이게 젠지.
2: 젠지.
0: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잘하네, 근데. 재영이가.
1: 그치?
0: 그 마스킹 테이프가 좀 좋긴 하네, 확실히. 이게 멋있어.
1: 마스킹 테이프가 어딨어?
0: 정체가 뭘까?
1: 짜라란.
0: 저부터 할까요?
1: 네.
0: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 꿀템이잖아요. 여행 갑니다. 근데 누가 가냐? 젠지가 갑니다, 젠지가. 그 감성을 완전히 담았어요, 이 청춘과.
1: 잘 만들었네.
0: 그쵸. 여행 갈 때 뭐 필요해? 쿠션.
1: 아, 쿠션. 저는 약간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
0: 오.
1: 그러니까 바다 안에 있는 듯한 느낌 해가지고 물결 이렇게 했거든요. Do it now. 마스크 빨리 쓰라고.
0: 아.
1: 이제 건조하다면 이런 식으로 글로 한 다음에 Like in water.
0: 오.
1: 네. 깨알 그 전화기였어요.
0: 오. 상담?
1: 네. 네, 당신의 피부를 지켜드릴게요.
0: 오.
1: 저희가 추천하는 제품 한 번씩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That's the right place. Look at here. I'm here in Jeollanam-do, and this city is Damyang. Damyang is very, very famous across all Korea for this, Daenamu, bamboo. And it's not only famous for bamboo, but for many other delicious food. So today, as a chef, I really expect a lot from the beautiful ingredients. So let's cook together with these ingredients. But before, I need a little bit more inspiration. So let's take a walk inside this beautiful environment. Oh yes, this is what I was looking for. I wanted to bring you exactly here, local food corner. Local food means all these things, beautiful ingredients and vegetables that you see are coming from Damyang, from the countryside around here. So let's shop for these very, very delicious Damyang products. Wow, oh,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My friends, this is one of the reasons I came to Damyang. And you must know this because it's so, so peculiar and very, very interesting. Try to guess this. This is bamboo, bamboo shoots. So the bamboo, when it's growing up, this is the first tender piece. So it's called chuksun in Korean language. And it's part of the diet of Korean people, especially on this region.
2: 그러면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3: 보통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무침이나
0: 아 무침
3: 무침
0: 아 맞다 맞다. 네. 그리고 무침하면 그런 축순의 그런 네. 식감을 살릴 수
3: 그럼요.
0: 있죠.
3: 네.
0: 그 아삭아삭
3: 아삭하고 은은한 향이 있어요.
0: 은은한 네. 향이 있어요.
3: 지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에
0: 한 번에
3: 기한식이에요. 네.
0: This is a true treasure. Not only super local, but it comes out only one month a year. So we are just right in time to try this. So good, so good.
2: 그러면 꿀, 초무침으로 할 거예요. 근데 예, 초무침 맞아요.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아마 숟갓 같이,
3: 같이 무침으로 숟갓도 향이 좋으니까.
0: 오케이. 네,
3: 숟갓하고.
0: 오케이. 이거 이거.
3: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네, 네.
0: 저는 따로 다른 네. 메뉴 만들고 싶어요. 떡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3: 네, 이거 저희 종이포에 있어요. 가셔서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0: 저기서.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4: 오,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세요.
4: 어떻게 오셨어요?
0: 저는 떡갈비.
4: 떡갈비.
0: 떡갈비 하고 싶어요.
4: 오케이.
0: 이거 맛있는 오케이, 거 오케이, 추천해 오케이, 주세요. 오케이.
4: 일단 소고기.
0: 일단 소고기.
4: 와. 그러면 가슴 쪽.
0: 아이고 가슴 쪽.
4: 가슴 쪽.
0: 가슴 쪽. 아, 여기.
4: 결이 식고 지방이 살짝.
0: 살짝만.
4: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오는 거.
0: 이거.
4: 이거 제가 추천해드려요. 네,
0: 추천.
4: 오케이.
0: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빤빤 돼지, 돼지고기, 소고기
4: 오케이.
0: 맞아요?
4: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0: 있어야 돼요?
4: 이제 앞다리가 나을 거 아니에요.
0: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따져주시겠어요?
4: 어, 가능합니다.
0: 어, 진짜? 네. 어. 오, 와.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 무침.
4: 네.
0: 근데 이제 술.
4: 아~
0: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아~ 네.
4: 담양에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0: 한약?
4: 한약.
0: 오, 너무
4: 최고예요.
0: 너무 재밌네요. 아, 네. 어디인가요?
4: 추성고울이라고. 추성고울.
0: 이거 노트.
4: 네, 노트. 네,
0: 오케이. 어 너무 감사합니다.
4: 너무 맛있습니다.
0: 어 이거랑 딱 이거에 딱 쫙 끝내줘요. 잘 빠세요 오늘. 네. 어, 안녕하세요. 어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 선생님,
5: 예. 예,
0: 선생님,
5: 예,
0: 아, 안녕하십니까?
5: 예.
0: 어, 혹시
2: 여기 주성골 예, 아시죠?
0: 예, 예. 어,
2: 그러면 잘 찾았습니다.
0: 예, 예, 예, 아니시죠.
2: 어, 감사합니다.
0: 아, 멀리서 오셨네.
2: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마켓에서 이거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장봤어요.
0: 아, 네.
2: 거기 담양에 유명한 술 있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주성골
0: 말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술 뭔가요?
1: 아. 대표 술은 주성주라고 해서 사찰에서 유래된 술이기 때문에
0: 와.
1: 스님들 아시죠? 스님.
2: 스님들이
1: 곡차로 드셨던 술이.
2: 아, 진짜로?
1: 네. 여기 오셨으니까 에.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가실래요?
2: 오, 체험?
1: 네, 아. 주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2: 아, 진짜로? 바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저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항아리? 아, 여기 술 안에 있어요?
0: 이거는 증류제예요, 증류주.
2: 아, 증류주. 아, 그러면 바로 증류, 증류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0: 이게 도수가 높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요.
2: 아.
0: 저기 소주끓여 냈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2: 아, 그런 거.
0: 그래서 이제 도수를 35도 정도로 나르쳐 가지고 이제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2: 근데 이거 뭔가요? 맞춰 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구기자죠.
0: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2: 네,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오, 이거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0: 맞아요. 아이고.
2: 예스. 오, 감사합니다.
0: 이게 뭐게요?
2: 아, 저는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0: 유자?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2: 아, 귤. 필. 네, 그
0: 껍질.
2: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0: 네, 그래요.
2: 와, 진짜 세요. 네. 벌써 취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와.
0: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를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2: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오미자 진짜 맛있어서.
0: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2: 너무 좋네요.
0: 여기에서는 오셨으니까
2: 네.
0: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2: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 색깔. 왕금색이죠. 아,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오, 예.
0: 뭘 구매하셨어요?
2: 이거 담양.
0: 오!
2: 오!
0: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2: 이걸로 무침, 초무침.
0: 아, 네. 죽순 무침.
2: 예. 네.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조무침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죠. 그리고 맛있는
0: 오, 오. 담양의 떡갈비네.
2: 딱 와. 맞았어요. 와. 정답. 떡갈비. 오, 너무 너무 좋아요. 이거 떡갈비. 여기 양지, 앞다리 같이 섞어서
0: 수성주하고 컨셉이 딱 맞는 거예요.
2: 맞아요.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둘, 셋. 담양. 담양 한 상에.
0: 따고 있지.
2: 금욕하시죠. 와, 오, 너무 좋네. Here we go again, my friends. Look at this. My favorite part, the cooking. And today, the main ingredients. Meat coming from the farming around here. And the chuksun and the bamboo shoot. With two very amazing ingredients, I will do two very Damyang recipe. One is tteokgalbi, similar to a kind of a meatball. And one is chuksun muchim, spicy, refreshing salad. So now let's start with tteokgalbi. Tteokgalbi, two kind of meat. One is daeji, pork meat, and it's the aptari, the front leg, which the Sajanim said it's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very delicious, because it has a good percentage of fat
0: and also very delicious mussel. And then hanu. Hanu is the traditional breed of Korea. Especially this part is the chest part, the upper part.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So now let's do the mixing. So the meats are mixed. Now the vegetables. One is onion and one is spring onion. Okay, very, very fine, fine chopping. And that's it. Let's put just a little bit in the pan. And tepa, spring onion. Like this, a cross section.

0: 보답이 됐을까요?
1: 눈으로 보니 네. 또 더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0: 특별한 거 있어요. 소스는 축성주로 만들었어요.
1: 에이? 네. 그래요?
0: 맞아요. 축성주로 이렇게 디글레이즈 맛있는 고기 소스 만들었어요. 진짜 축성주랑 같이 조합이 한다면 너무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1: 무슨 맛이에요?
0: 진짜 풍부한 맛이라서 귀에 정리하는 역할이에요.
1: 깔끔해지는데.
0: 맞습니다. 좀 드셔보세요.
1: 담양에 살면서 죽순을 많이 먹어봤지만 이제 우리 셰프님이 만든 죽순.
0: 네, 죽순 무침. 어떠세요?
1: 와, 손맛이 들어있어서 그런가 땡기네, 자꾸.
0: 진짜 너무 재밌는 식감이에요.
1: 네, 씹히는 그 느낌.
0: 요거
1: 잘 닦거든요.
0: 진짜 아사, 이거 아사가. 오, 아 역시 감사합니다. 딱 필요 있었어요. 어 예, 아 재밌어요. 아 여기 분위기가 너무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오 진짜 동그람 맛이에요. 그리고 그 한약식 재료 들어가 있어도 그거 안 나와요.
1: 그렇죠.
0: 진짜 너무 세련된 진짜 섬세한 맛이에요. 아 진짜 고급스러운 술이에요. 어 예술. 어 이거 완벽해요. 이 맛을 강화시키는 역할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이제
1: 물장 한 번 더 하고.
0: 아 종결이다. 아 이제 아 끝내줘요. 너무 너무 좋아요.
1: 아 부러울 겁네.
0: 어 진짜 제가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만큼 선생님도 진짜 만족스러워 보이시네요. 네. 아, 너무 너무 좋아요. 네. 아 그러면 제 오늘의 목표를 잘 달성한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맞아요?
1: 네, 예.
0: 어 좋아요. So my friends, I'm very, very happy. He looks very happy. So that was my goal today, to create Damyang in one table, as I always do when I go around with you across Korea. And then I really wanted to thank you, not just because he was very, very kind to me, but also because he's putting effort to do this kind of liquor. This is Korea. This is Korea roots and culture. And I love that. And I really hope you love as much as I do. So let's meet in another episode with another interesting and delicious food and another traditional Korean liquor.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우리 해외제 친구에게.

0: Officer Wonjin.
1: Uh-huh.
0: I saw this meme online that says, if an introvert wants to be friends with someone, they pray about it.
1: 하하, 기도 플러팅인가요? 하하, 형도 근데 내향인이잖아요. 안 그래요?
0: Yep. Uh-huh. So I could totally relate.
1: 진짜요?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저는 친해지고 싶으면 약간 바로 straight. Go straight. Hello, I'm Wonjin.
0: Oh, classic extrovert. Alright, I envy that energy.
1: 아하, 근데 또 형처럼 또 이렇게 가까이 천천히 가까워지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0: Okay, yeah, you're pretty sweet today, Wonjin.
1: 제가 좀 스윗하긴 하죠.
0: Alright, but there are people even more sweeter than you.
1: Uh-huh.
0: They're waiting backstage right now.
1: 아, 저보다요? 마음소사, 정말이지 제 눈으로 진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만나볼게요. Music start!

0: Officer, it's watermelon season now.
1: Oh-ho!
0: I love watermelons. Watermelons are the best.
1: 아, 역시 여름엔 시원한 수박이 최고죠.
0: Do you have any other favorite summer fruits?
1: 그럼요. 피치도 좋아하고요. 복숭아, 어? 그쵸? 자두도 yep. 좋아하고요. 참외도 좋아하고요. 맛있는 건 그냥 다 좋아합니다.
0: Okay, just like the extrovert you are, even your fruit preferences are so colorful. If I ever buy you a fruit, it's gonna have to be a whole fruit basket.
1: Oh, sounds good. 너무 좋은데요?
0: Alright, just like an assorted fruit basket, today's Simply K-Pop is filled with a wide variety of exciting stages, starting with the boyish charms of Cha Dong-yeop.
1: 네, 이름처럼 상큼한 음색의 자주 선배님, 파워풀한 에너지의 Unite, 그리고 컨셉츄얼 아이콘 빌리까지 뮤직 스타!

0: 심플리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에 처음 밀착해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re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네, 그렇다면 오늘의 게스트 바로 한번 만나봐야겠죠?
1: Yes, returning with a redefined and mature charm, it's 82 Major.
0: Welcome!
2: Hello.
0: 네, 다 모델 같습니다.
1: All right, what up, 82 Major?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3: Okay, hello, we are 82 Major!
0: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사인, 아, 저도 요즘 자주 듣고 있는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4: 네, 이번 앨범 필름은요. 필과 필름이라는 두 단어를 이제 합쳐서 저희의 다양한 순간의 감정들을 하나의 필름처럼 담아낸 앨범입니다.
0: 어허, 타이틀곡은 어떨까요?
2: 네, 타이틀곡 사인은요. 절제된 비트와 매력적인 멜로디와 함께 저희 82 메이저의 성숙함을 보실 수 있는 곡입니다.
1: Nice! Well, I watched the sign stage recently, and your synchronization was insane.
0: 맞아요, 맞아요. 특히 이 손목 돌리는 이거 너무 멋있던데 한번 포인트 안무도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Yes. So the point dance for sign this time around is like what is it called wrist, like a wristwatch kind of dance.
1: Look at the wrist.
5: Where we go, ticky ticky ta eight. So we're kind of showing off like our wrists while also kind of, you know, showing off
2: okay.
5: our time.
1: Show off the ice.
5: Yeah.
1: Oh. Ice on my wrist. All right.
0: 그렇다면 그 멋진 포인트 한번 저희랑 같이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5: Yes.
0: 네. 오, 좋습니다.
1: Okay.
3: Let's
1: Come on.
3: Go.
1: Let's go.
4: 알겠습니다.
1: Music.

0: Yeehaw! Simply K-pop! Did y'all enjoy today's Simply K-pop with the Melron Sheriffs?
1: 네, 여러분 잘 즐기셨나요?
2: 좋습니다. 앞으로도 Simply K-pop의 안전은 저희 명란즈 보안관들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0: Fighting! Alright, it's already time for us to wrap things up.
2: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전 세계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For now, we'll say goodbye.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brilliant K-pop performances. Bye! Bye.

여기서 칙딱 이렇게 해서 그냥 칙딱으로 불려요. 계절에 따라서는 이제 생칡이 좋기는 더 향이 더 진해요. 근데 이제 건칡을 샀을 때는 조금 향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럼요. 우리 남편하고 동네 분들하고 같이 산에 가서 캐는 건 캔다고 해요. 갖고 내려오기가 엄청 힘들어요. 내려와서 씻는 것도 집에서 씻을 수 없어서 저기 개울에서 아예 씻어갖고 그리고 지고 오고 그랬어요. 그럼요. 암칡과 수칡. 음료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거의가 수칡이에요. 싹으로 다 녹말이 다 저거 영양분이 다 증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는 칡이 대체적으로 써요. 근데 50년 이상 된 칡이라야 암수가 구분이 돼요. 몸에 고운 거는 암칡일 수도 있지만 거의가 음료로 많이 나가고 이제 50년 이상 되고 그런 걸 골라서 암칡을 골라서 녹말을 빼고 음료에나 이 닭에나 이런 데 써먹는데 암수 상관없어요. 맛이 좀 틀려요. 맛이. 가을에 11월부터 4월까지 캐거든요. 그 여름에 되면은 칡이 좀더 써지고 가을에 캔 칡은 좀 단맛이 더 나요. 엄나무하고 황기, 대추, 마늘 이렇게 넣고 있어요. 녹두, 깐녹두랑 렌틸콩과 감자, 찹쌀, 백목이버섯, 능이버섯 이렇게 있어요. 감자가 들어감으로써 더 구수한 맛이 나요. 육수는 이제 이 나무하고 건더기, 칡, 황기를 먼저 넣고 삶아야 돼요. 육수 끓여놨다 하면은 닭을 넣으시고 감자 넣으시고 마늘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찹쌀을 불려놔야 돼요. 불려놓은 거를 삼배부작에 넣어서 넣고 이 버섯은 닭 위에다가 얹어요. 얹어놓고 물 넣고 그래서는 압력솥에 담그고 30분 끓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찹쌀을 먼저 불려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30분 불려두시면 돼요.

삼베 주머니에다 넣어서 하시면 더 좋아요. 꽉 조이면 밥이 되고요. 살짝 조이면 죽, 걸쭉한 죽이 돼요. 닭 가슴에다가 이 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자도 넣고, 능이버섯, 백목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소금도 네, 조금 이렇게 티스푼 하나거든요. 이렇게 넣으시고 다지면 돼요. 센 불로 25분 두시고 5분은 약불로 두시면 돼요.

0: 내게 나책 말아서 허리에 메고 그냥 뛰어가면 나간다.
1: 여로 막달려. 쫙 명이촌. 거기 진짜 옛날에는 요 마찻길만 있었잖아요. 비포장에다가. 저기는 차도 못 써. 달에 넝쿨 우거진 그 산골이었어요. 이제 엄마가 이제 가을 되면 밀을 농사지어 갖고 빠요. 그러면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으셨어요. 그래갖고 찐빵 해주고, 응? 그리고 이제 쑥버무리, 아까 말씀하신 시부님 나무 버무리, 그런 거, 그 기억이 나서 그걸 되살려서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송화사 앞에,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그 닭고기 먹고 싶어갖고 키워서 먹어보자 하면서 이제 축사를 지면서 닭을 같이 키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병아리를 한 50마리 사다 키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서 잡아달래요. 놀러 와갖고. 그래서 그럼 먹고 싶은 거 잡아오시라고 붙잡아. 그거 삶아주다 보니까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45년을 식당을 해왔으니까 너무 힘들고 나도 내 시간 좀 갖고 싶다. 그래갖고 쉬게 된 거예요. 음식에 가냐 보니까 이제 기술센터 직원들이 여기 오고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음식에 관심 있다 보니까 뭐 도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도를 거의 뭐 진짜 한 달에 두 번은 꼭 다녔거든요. 센터 소장님이 우리 제천에는 한약이 유명하니까 한약재를 놓고 이 보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음식인데 그 생각이 나갖고 이제 떡 송편도 하게 됐고 이제 뭐 다식도 하게 됐고 전도 부쳐보고 이제 치계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도에서도 그럼 제천으로 치구를 하자. 우리 산에는 치가 엄청 많죠. 제천 지역에는 치가 널려 너무 치 때문에 골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여기 노목보다는 청풍 그쪽에 치가 더 맛있어요. 여기에는 그늘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흙이 검어요. 근데 그쪽에는 마사토예요. 양지 바르고. 그래서 그쪽 치계 훨씬 맛있어요. 있는데 캐기가 힘들어요. 돌이 많고 나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캐기가 힘들어요. 암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맨 밑에 내려간 거, 맨 밑에 내려간 몸에도 곱고 무 같아요. 그걸 암칡이라고 하고 위에 줄기에서부터 바로 내려가면서 있는 거는 딱딱해요. 수칡으로 나눠져요. 암칡은 녹말이 많으니까 연해요. 뚝뚝 잘 부러져요. 수칡은 섬유질이 많아서 잘안 부러져요. 나무 같아요.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칡국수, 칡만두죠, 뭐. 그리고 이제 칡정 같은 거 옛날에는 해드렸는데 지금은 녹말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귀한 손님 오시면 해드리고 안 해드려요. 우리 엄마가 뭐 그때 당시에는 칡을 아버지가 캐다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넣어갖고 삼계탕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집에서 기르던 약병아리 그거 잡아가지고 제일 흔한 게 논두렁마뚜렁에서 캘수 있는 게 칡이거든요. 그냥 그래 칡뿌리 캐다가 그냥 넣고 삶아주신 거예요. 봄에서 여름 가는 이 시절에 기운이 제일 없다고 그때 좀 해주시더라고요. 왜 여름 이때냐? 밭에 가면 묵밭에 칡뿌리가 가는 게 많이 자라요. 그거 이제 엄마가 키울 수 있는 거는 그 뽑아내는 거 가는 칡 그거 갖다 해주셨어요.

때는 뿌리가 크지 않으니까 그때 쓴 맛은 없고 그냥 향긋한 맛이 난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육수를 먼저 한 2시간 동안 푹 끓여놓으면은 약초가 많이 우러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넣고 바로 30분 하면은 약초에서 물이 다안 우러나요. 그래서 미리 약초를 우려내는 거예요. 음식은 정답이 없어요. 근데 렌틸콩을 제가 넣어서 죽을 써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넣어도 괜찮겠다 해갖고 넣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가피지, 고추지. 고기 먹고 느끼한데 그 상큼한 거 먹으면은 겉절이랑 그 장아찌의 짭조름한 맛, 그게 좀 입을 감해 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가서 좀 가르쳐 줘도 뭐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또 거부하는 데도 있고 그래. 네, 동네에 거기다 속 걸고 했고 이랬어요. 지금은 해놓고 오라래도 안 와요. 저는 조금 그 쌉싸름한 맛이 난다? 그거가 튀김 맛이라고 봐요.

그냥 시골에서는 옛날에 편하게 했어요. 환기닭이라 그래고 뭐 환기백숙이라 그래고 이렇게 불렀어요. 주재료는 닭하고 환기하고 두 가지지.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이 환기를 많이 재배를 했어요. 저희 동네는 뭐 인삼 구경도 못하는 동네라 인삼을 넣지 않고 그냥 환기가 흔하니 환기 넣고 집에 있는 재료 그냥 그대로 넣어서 했던 것 같아요. 부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때를 이으려고, 한 끼를 이으려고 들어가는 게 우리가 쌀 종류예요. 곡류 종류죠, 곡류. 근데 곡류가 그냥 맵쌀보다는 우리가 찹쌀을 넣어서 죽을 끓이니 맛있으니까 찹쌀이 들어갔고, 옛날에는 아픈 사람들이 차조를 가지고 조당수라고 끓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으면 여름에 훨씬 더 몸이 보호할 것이다 해가지고 넣어서 드셨던 것 같아요. 녹두를 넣으면 훨씬 더 닭의 비린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없어지고, 녹두를 넣어보면 훨씬 더 구수한 맛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깐녹두가 없고, 옛날에는 이 녹두를 불려가지고 팥돌이라는 돌에다 놓고 갈았어요. 그 넓은 돌에 항상 또 동그란 돌이 하나가 거기 있었어요. 돌 위에다 이걸 놓고 돌로다가 막 문질러서 갈았어요. 닭이 좀 커야지 뼈에서 우러나오는 맛도 조금 깊은 맛이 있고요. 살도 쫄깃하고 맛있어요. 여름에 많이 해 먹죠. 온 식구들이 다 한번 여름에 뭐, 이렇게 저희가 보양식을 다른 걸로는 안해 먹었거든요. 집에 기르던 닭도, 네, 이렇게 잡아서 그냥 한번 식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둘러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서 환기닭 해 먹는 거는 그렇게 환기가 좋은 걸막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씻고 막 이러고 나면 이렇게 부서지고 뭐 이런 거 그냥 막 이렇게 널어서 말린 거 그런 거 그냥 똘똘 뭉쳐서 그냥 하나씩 넣고 그 먼저 손 밑에다가 아주 하나 뭉쳐서 이렇게 깔아 놓고 그 위에다가 닭 이래 놓고 이래가지고서는 불 떼서 그래서 삶았지. 우리 식구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는 우리 형제가 구남매에다가 네, 그전에 뭐 일꾼도 둘씩 있었고 막 식구가 뭐 엄청 많아서 뭐한 5마리 6마리 잡아서 이렇게 큰 저기 가마솥 같은 데 끓였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이렇게 건지가 지금 우리가 국물 먹듯이 건지가 많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국물이 흥건한 데다가 뭐 닭다리 하나 뭐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죽을 많이 해가지고 죽도 그 옆에다가 한 주걱씩 떠주고 그랬던 것 같아. 네. 그 옛날엔 상도 남자들이나 상에서 먹고, 예, 그냥 바닥에서 쭉 앉아서 먹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다 자리에 앉으셔서 다 드셔면 우리도 같이 먹었지. 그래서 안 오시면 참고 있었어 했죠. 여름에 먹으니까 풋고추도 찍어 먹고, 애들은 또 풋고추 못 먹으니까 뭐 오이도 찍어 먹고.

그런 거 그렇게 찍어 먹으면서, 예, 먹었죠. 향기가 길게 땅속에 깊이 있으니까 땅의 기운을 여기 가득 담아가지고 있어서 땅의 기운 때문에 길을 돋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름에 땀 많이 나고 할때 먹었던 것 같고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환기를 끓여놓고 환기물을 그냥 네, 드시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찹쌀 녹두는 먼저 씻어서 담궈놓고 환기가 먼저 가마솥에서 설설설설 끓으면 여기에다가 닭의 뱃속에다가 다 넣을 거 넣고 닭의 다리를 이렇게 오므려서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처음에 엎어놓지 않아요. 덕을 다 요렇게 놓는 거는 요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안에 찰밥이 잘 되라고. 네, 그렇게 해서 쭉 놓고는 그냥 끓이죠. 끓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었겠다 싶으면 닭을 한번 요렇게 제껴서 네, 놓고 한번 끓입니다. 옛날엔 다 이렇게 실로 묶었어요. 지금은 여기를 마디를 보고 한번 잘라서 요 사이를 끼우면 됩니다. 예, 끓는 데 넣어주면 여기에 있는 모든 맛이라든지 이게 바로 응고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용출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린다 이럴 때는 찬물서부터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 끓기만 하면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끓으면 은근한 불에서 은은히 끓여줘야지 여기에 맛이 그냥 그대로 우러나지. 너무 계속 끓으면 여기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환기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 땔감도 되게 아껴 썼잖아요. 그래서 이 환기백숙을 해 먹는다 이러면 싹 씻어서 찬물에 먼저 이렇게 담궈서 저녁에 먹을 거면은 한 낮에쯤 이렇게 찬물에 담궈놔요. 담궈놔서 놓으면 이게 찬물에서 그냥 좀 우러났잖아요. 그러면 불을 켜고 불을 떼서 이게 끓어나면 바로 닭 위에다 얹어서 끓였어요. 눈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물 색깔이 노르스름하게 우러났고요. 이게 그리고 바짝 말랐던 게 불어서 훨씬 더 굵어졌지요. 그러면 녹두는 먼저 이렇게 씻어서 여기다 담글게요. 이렇게 담궈서 이건 녹두는 좀 불어야지 돼요. 차돕쌀하고 찹쌀은 네, 같이 이렇게 씻어서 네. 차돕쌀은 떠서 하면서 이렇게 건드려줘야지 가라앉지. 그러지 않으면 다 떠서서. 요것도 녹두만큼 오랫동안 불리진 않아도 살짝 불려야 돼요. 넣고, 옛날엔 이렇게 넣고, 이게 불어날 때까지 이렇게 그냥 담궈 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불 켜서. 이렇게 뚜껑 덮어서 끓여야지 잘 우러나요. 이렇게 뚜껑 다 덮어서 이렇게. 기름 덩어리는 자, 이렇게 해서 다 떼어내고요. 또 안에도 여기 뼈와 뼈 사이에 피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닭은 끓이면 닭 비린내가 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닭 비린내는 요닭뼈 사이에 피 덩어리가 있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피 덩어리 요런 거를 네, 깨끗이 네,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고 요걸 흐르는 물에 잘다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요 꼬리도 요렇게 좀 잘라내고.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안 익어서 한 3분의 한2 정도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숟가락으로 먼저 자, 쌀 넣고, 이거 불린 녹두 넣고, 또쌀 넣고, 마늘도 뱃속에다 좀 넣고, 대추도 네, 한두 개 넣고, 닭의 관절을 이렇게 보고는 요 칼을 가지고 끝으로 이렇게 잘라서

0: 옛날에는 이렇게 뭐몇 분을 삶아요 이렇게 시간 조정 절대 안 했어요. 한창 끓이다가 열어보고 내 찔러보고 아, 다 지금 뜯어 먹을 만하네 이러면 내 불을 껐어요. 요즘은 뭐 보통 닭이 1kg짜리 닭이다 이러면 30분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옆으로 김이 나고 끓으면 반드시 불을 줄여줘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센 불에서 끓으면 물만 줄어들고 닭이 속 깊이까지 잘 익지가 않아요. 뼈가 말려져야 돼요. 뼈가 쑥 나와야지. 네. 그래야지 다 익었지. 그냥 뼈가 마디에 붙어서 잘안 빠진다 이러면 네, 살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1: 이게 누가

고향은 여기서 조금 떨어진 단양군 내포면 고향리 현대시멘트 있는데예요. 현대시멘트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 동네 못 살고 온 거예요. 제천으로. 부모님들은 농사하셨어요. 저희는 아주 대농이었어요. 상일꾼, 중일꾼, 애들일꾼 이렇게 일꾼이 몇씩 있어서 큰 농사를 환기 많이 해서 이렇게 둥그리를 크게 해놓고 그 환기 팔아서 테레비 사준다고 그러고 그러셨어요. 그전에 네, 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50 돼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우다 보니 저를 지도했던 그 교수님이 간판을 하나 걸으라고 이렇게 자그만하게 아주 초라한 간판을 향토음식개발연구원 걸고 부엌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제가 요리 학원을 하면서 네, 바쁘게 살았죠. 13년도에 명인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엄마가 음식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어려서 먹어봤던 음식 명 그대로, 네. 또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 하는 방법 이제 그대로 이거를 저희가 글로 꼭 남기고 싶어서 시적인 감각으로, 네. 조금 음식도 조금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올 연초에 조금 시도를 하다가 요즘 식어서 잠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초시장에서 구입하고요. 재료는 그냥 그대로고요. 닭은 집에서 기르던 닭하고 요즘 닭하고가 이제 조금 또 맛이 다를 거고요. 글쎄 끓이는 거겠죠. 너무 오래 끓여서 저게 푹 물러도 살이 맛이 없고요. 또 물 잡는 것도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엄마는 막 물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식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도 맛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집에서 끓여보면 물을 너무 많이 잡아도 그렇고 그냥 적당히 잡아서 끓여요. 저가 이제 음식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천에 환기백숙 해가지고 제천에 오면 꼭 환기백숙을 여와서 먹어볼 수 있는 환기백숙을 개발하면 할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개인의 상품, 제 제품을 행정에서 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돼요. 이 개인이 자기 개인을 갖가지고는 너무 힘들어요. 환기에 대한 효능, 이건 어떻게 먹으면 좋고, 어떻게 해서 좋고, 이런 거를 자꾸 홍보하면서 이게 자리를 잡도록 좀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참 제일 커요. 제천 가면 다른 데서 먹어보는 환기백숙과는 다르다는 상품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환기백숙

건강인 게 제일 첫째 꼽는 음식이라고 내가 볼 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몸이 허약해졌을 때 먹는 환기백숙. 네, 그렇게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첫째 사람의 건강하고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술관이나 사실 박물관 같은 데서 그림을 그려보는 경험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노트를 하나 들고 들어가서 그걸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적어보고 이런 경험이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경험이랑 정말 많이 달라요. 하나를 뭔가 이렇게 쭉 관찰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그림 그리는 것만큼 사실 자세하게 볼 수 있나 과학관 갔을 때 작은 노트 하나 들고 그림으로 메모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저도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어른 한 명 표현하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네. 자연사박물관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0: 네, 저도 또 뵈서 반갑습니다.
1: 박물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먼저 할게요.
0: 네, 네.
1: 자연사박물관은 어떻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종교의 환경이 됐고 그 환경이 어떻게 변했고 또 과거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았고 현재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같은 걸 보여주는데요. 우선 저희 박물관의 지킴이라고 할 수 있는 아크로칸토사우루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 아크로칸토사우루스를 딱 보시면 많은 분들이 티라노사우루스
0: 그쵸, 맞아요.
1: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머리 폭이요 티라노보다 조금 가야 그래서 좀 얄쌍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티라노사우루스는 손가락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크로칸토사우루스는 세 개구나. 티라노는 이게 손가락도 있지만 앞팔도 되게 짧아서 몸에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0: 아, 아 맞아요.
1: 아크로칸토사우루스는 조금 깁니다. 해보시면 여기 이빨이 있는데
0: 네.
1: 재미난 점은 이빨이 위에는 없고 아래만 있어요.
0: 오 그러네.
1: 예.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0: 그냥 삼켜야죠.
1: 그쵸?
0: 네.
1: 먹이를 한꺼번에 삼키다 보니까 그 흔들이 남게 있긴 해요. 제가 대양오징어 같은 거를 주식으로 먹는데 걔네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혈판에 긁혀서 생긴 상처들입니다. 저희 박물관이 이렇게 네. 전시물도 봐도 좋지만은 이렇게 휴대폰으로 어플을 따신 다음에요.
0: 네.
1: 이걸 이렇게 비춰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재미난 영상들이 나와요.
0: 그래서 오! 오! 어, 재밌다, 이거.
1: 예. 3층에는 우리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뭘로 이루어졌는지 2층에는 그쪽에 사는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요. 1층에는 그중에서 저희 사람과 관계 있는 걸 뽑아서 전시를 해놨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좀 더 즐거운 관람 되실 거고요. 저는 직장이에요.
0: 아, 네.
1: 이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1: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석회암동굴. 와, 씨, 석회암동굴 엄청 많아. 용암동굴은 제주밖에 없어요? 해식동굴도 다 이렇게 바닷가에 몇 개만 있네요. 신기하다. 동굴을 지나서 광물 코너네요. 광물은 물감의 역사랑 되게 많은 게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런 파란색 이런 거를 이런 보석 같은 거를 갈아서 썼거든요. 여기 얘네들 몰려있다. 청금석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되게 재미있는 건데 얘가 너무 비싼데도 이걸 물감으로 다들 썼던 거예요. 단청에도 쓰이는 이 색깔이 이거였었을 거예요.

광물이나 이런 거는 약간 반짝거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돌 자체의 느낌이 조금 나오게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제가 청금석도 그렸지만 그 옆에 있는 이제 아줄라이트라고 남동석도 있거든요. 청금석이 너무 비쌀 때 그 이후에 이제 10분의 1 가격으로 저 남동석을 또 물감으로 쓰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것도 옆에 좀 같이 놓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로마 톨라이트. 아, 얘들은 진짜 못생겼네. 캄브리아 시기에 막 이렇게 생명이 대폭발했다던데 진짜 못생긴 애들 다 폭발한 것 같아요.

조명이 있으니까 노랑도 하나 꺼냈고. 여기 좀 어두워서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잘 보여요. 시카고 자연사박물관 갔을 때 그때 이제 되게 큰 홀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었어서 걔를 그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서 티라노사우루스를 다시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린 건데, 회색 마커로 이 공룡의 뼈들을 어느 정도 다 모양을 잡아놓은 다음에 이제 어두운 부분들을 까만 펜으로 이렇게 어둠 음영 같은 것들을 내고 끝내려고 합니다.

1층에 이 식물 관련된 데는 예전에 왔을 때는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그려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네요. 저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림 그리는 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어떤 걸 그리지? 라는 생각을 사실 할 것도 없이 한 발자국만 옮기면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딴 것보다 얘네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내가 본 만큼을 남길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의 박물관 드로잉 나들이가 매우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식물 이름은 너무 어려워요. 아가스타체 루고사라고 합니다.

0: 날씨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0: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너무 좀 예술적인 그런 날씨네요.
1: 그러네요. 영감 받기 좋은 날씨예요.
0: 아, 여의도 자주 오시나요? 어떻게?
1: 아니요, 자주 안 와요.
0: 자주 안 오세요?
1: 네.
0: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 네. 여의도가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이거든요.
1: 그렇죠. 맨날 촬영하시잖아요.
0: 네, 맨날 여기 촬영해서 사실 이 여의도 공원도 정말 자주 왔습니다.
1: 아, 그러세요?
0: 네, 정말.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술적으로 무슨 롤러스케이트 하시는 분 본 적이 있습니다만 한 번도 여기서 예술 작품을 본 적이 없어요. 여의도 공원 안에는 네. 아트가 없어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요.
1: 제가 알기로는요, 약간 조금 생각나는 게 있어요. 좀 대성 씨랑 비슷한 이미지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저랑 비슷한 뭔가요?
1: 네.

0: 옛날에 어린 왕자였다면서요?
1: 아니 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어린 왕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어린 왕자라고. 아 근데 이거는 네. 장난감이잖아요. 블록 장난감.
0: 그렇죠.
1: 네.
0: 살짝 유치해 보이기는 하는데
1: 네.
0: 이거 부리가트라고 해요.
1: 아 맞아 부리가트.
0: 네.
1: 뭐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도 이제 어른들도.
0: 네.
1: 키덜트라 그래가지고
0: 맞아요.
1: 사서 이제 모으기도 하고
0: 네.
1: 막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막 유명한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0: 네.
1: 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0: 네.
1: 그것도 유행이더라고요, 되게.
0: 그러니까 보통 키덜트 문화라고 그러면 약간 네네. 퇴행적이고 좀 부정적인 그쵸, 의미들이 그쵸. 많은데
1: 네.
0: 요즘은 키덜트 뮤지엄도 있어요.
1: 아, 키덜트 뮤지엄.
0: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 속에 그 각박한 그 네. 생활 속에 이런 어린 시절의 향수랑
1: 네.
0: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 좀 위안이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부리가트만의
0: 네.
1: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0: 이 조립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게 규격화된 제품들을 어디에 어떻게 선택해서 넣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변형 가능성이 생기죠.
1: 맞아요, 맞아요.
0: 네, 형태가 마구 달라지겠죠.
1: 그리고
0: 또 사용 설명서
1: 네네네.
0: 대로 그냥 똑같이 하면 같은 제품에 또 무한한 재생산이 되는 거고.
1: 저는 한 번도 설명서를 네. 한 적이 없거든요.
0: 아 진짜요?
1: 그게 어려워서 제 네. 마음대로 갖다 붙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0: 와, 역시 네. 영재야.

0: 너무 조그만데요?
1: 그러게요.
0: 그거는 되게 크잖아요, 원래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1: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180cm가 넘는 거대한 조형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옥의 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0: 지옥의 문이요? 지옥의 문을 몇 번 열어본 적은 있던 것 같아요.
1: 오기스트 로댕의 지옥의 문은요, 원래 단테 신곡에 나오는 지옥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거든요.
0: 아, 네.
1: 지옥으로 가는 막 고뇌와 고통, 번뇌, 아비규환적인 모습, 그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묘사가 됐거든요.
0: 네.
1: 거기에 이제 일부예요. 근데 요 생각하는 사람은 단테의 고뇌하는 모습, 그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0: 아. 네. 거기서 봤던 생각하는 사람이 더 묵직하게 다가올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친근한 소재잖아요.
1: 네.
0: 어떤 그런 소재가 주는 네. 그런 예술품들에서 주는 어떤 느낌이 되게 다르겠네요?
1: 많이 다르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명확성이 소재에 의해서 나타나거든요.
0: 아, 이 작품이 네. 어디에 놓여 있는지 어떤 소재로 만드는지에 따라서 주는 느낌이 확 다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대성 씨는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쏙쏙 스펀지처럼 스며드네요.
0: 2회차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저는 아마 뭐 작품을 만들 것 같아요.

0: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작가님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저는 조각가 김성복이고요. 성신여대 조속과에서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교수님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뭔가 무게감이 확 느껴지네요. 사실 저희가 아까 오면서 우리 교수님의 작품을 보고 왔거든요. 도깨비 방망이잖아요. 그런 거를 모티브로 하신 거는 처음엔 몇 살 때부터 뭘 하셨는지?
1: 뭐 몇 살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대학교 교수 하면서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화, 신화, 전설 이러한 것을 어떻게 발굴하고 작품으로 네. 의미 부여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이 땅의 정서를 담을 수 있는, 하지만 그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닌 재해석이 필요하다.
2: 현대적으로 재해석.
1: 그러한 면에서 전래동화를 재해석해서 우리 시대의식이 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근데 방망이 하면 보통 이렇게 하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줄기가 뻗쳐져 있더라고요. 그거는 의도가 있으실 것 같아요.
1: 방금 얘기하였듯이 재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도깨비 방망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방망이가 자라나면 좋겠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도깨비 방망이를 상상했습니다.
3: 방망이 하나로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힘드니까 여러 갈래로 뻗어서 많은 도깨비 방망이를 기원하신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잘 봐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수저란 말이 전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0: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럼 작가님은 무슨 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셨나요?
2: 저는 그냥 평범한 스텐? 스텐 수저.
1: 그러니까 꿈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여기 그 현실이 어둡고 맞아요. 그거에도 꿈을 꾸면은 항상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힘들어도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데뷔도 호크니도 그러잖아요. 예술은 아름답고 기뻐야 된다. 그것처럼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은 그냥 웃음 짓게 되고 기쁘게 되고 꿈이라는 그런 매개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2: 너무 해석을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그렇습니까?
2: 네.
1: 교수님께서 만드신 캐릭터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캐릭터는 어떤 거예요?
2: 저도 제가 만든 캐릭터 중에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네.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없는 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실은 항상 계획 단계에서 와 나는 천재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0: 네, 그런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다들 하나거든요 그런 생각을.
1: 왜 저는 안 해요? 저 맨날 자괴감에 빠져요.
0: 그래서 안 하세요?
2: 근데 그 과정에서 네네네. 너무 그 저만이 알고 있는 그 부족함이 알기 때문에 항상 저를 대표하는 작품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작가님이 만든 작품 중에서 가장 아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2: 아끼는 게
0: 이거는 안 팔 거다.
2: 네. 실은 저는 다 아끼기 때문에
0: 다 아낀다 안 됩니다. 하나만
1: 다 아끼는데 다 파셨어.
0: 이거 하나는 내가 이거는 정말 아낀다.
2: 그 대학생 때 만든 작품인데요.
0: 네네네.
2: 박애라는 석조각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은 특별히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작품을 제일 아끼는 편입니다.
1: 돌 깎는 거 쉽지 않죠.
2: 네.
0: 돌을 직접 깎으시면서 이렇게.
2: 네.
0: 그런 작품을 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뭐 어떤 소재를 쓴다든가 어떤 재료를 쓴다든가 그런 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2: 재료마다 그 재료가 갖고 있는 물성이 네.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돌로 표현하면은 그 돌 안에서의 그 시간에 축적된 시간을 좀 느낄 수 있고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표현할 경우엔 그 도시적이고 우리 시대를 표현하는 데는 또 금속성이 더 적합한 것 같기도 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재료를 그때그때 필요한 재료를 선택합니다.
0: 가장 좋아하는 재료는 어떤 재료인가요?
2: 돌입니다. 돌. 돌은 그 다른 재료에 비해서 제일 정직하고 시간을 많이 필요한 거 필요로 해요. 그래서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게 돼요, 돌이. 그렇기 때문에 돌이란 재료가 가장 저에게 잘 맞는 거고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1: 그렇죠. 그럼 나무는 다르시잖아요.
2: 아, 나무도 좋은 재료인데 네. 가끔 그 나무가 살아 있을 때를 생각한다면은 그 좀 안타까운 게 있고
1: 네. 아파하는 것 같은. 네. 네.
0: 재료에게도 어떤 그런 감정을 이입하시고
1: 작가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말씀만으로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작품을 네. 보면은 그 사람의 심성도 같이 이렇게 좀 느껴져요. 네.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아니면 꿈을 꾸고 사는구나. 그게 또 예술의 매력 아닐까요? 말로 안 해도 이미지만으로 그 감정이 전달되는 거.
0: 두 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저 학생인 것 같아요. 내가 학생이 이제 수강 가는 것처럼. 듣고 있는 그런 약간 강의료를 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1: 저 주세요. 작가님의 향후 작업 계획은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2: 다음에 작업을 한다 하면은 인류가 수많은 동물들을 멸종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멸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고는 알고 있는데 작품으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한 꾸짖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0: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뭔가 표현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조각 작품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2: 그런 것 같아요. 조각이라는 것이 잘 만들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작가의 철학과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표현, 조형적 표현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잘 믹스하고 그것을 표현하는가가 중요한데 아직 저도 공부 중에 있습니다.
0: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 우리 또 교수님 작품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까요?
2: 그 누구나 그러하듯이 저도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어떻게 걱정으로부터 도망치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다라는 제목도 있는데 그 걱정,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는 없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본인이 보고 싶은 것을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딜 걸어가다가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듯이 미술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작품 안에서 찾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오늘 속초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아까 지금 약간 입이 좀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빨리 오라고 불러가지고 닭강정을 부를 것 같다고.
2: 근데 맞죠. 이렇게 훈훈한 자리인 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When we escape from the mundane, even for just a few moments, life presents us with nice surprises. When traveling to new places, we discover joy, find solace, and sometimes make a fresh start in life. We invite you to wellness getaways where you can nurture your body and mind. Since ancient times, Kadiwangsan Mountain has been known for its fertile soil. That's why King Kadi took refuge there. Huedongli, a village of kind-hearted people, nestled at the foot of Kadiwangsan. It is home to a woman who calls herself a stranger. She is Kwon Hae-kyung, who moved here alone from a city 20 years ago. This is her favorite part of living in a mountainous village. Every morning. Her yard is full of colorful flowers exuding the scent of summer. Flowers give her joy just by being what they are. In fact, she decided to move to the countryside for an unusual reason. When she was 40, she was diagnosed with Behcet's, a rare autoimmune disease. She suffered from pain due to inflammation all over her body and was on the verge of losing her eyesight.
1: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식이병이라고 하니까 죽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정선이었는데 죽게 됐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20년 넘었어요. 20년 넘었고 제 나이 또래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0: Her despair was especially acute because she used to be very healthy and even worked as an Alpine magazine reporter.
1: 그 시기에 저한테 손을 내밀어 주셨던 분들이 정선의 어머니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제 또래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이니까 어머니들이 저를 데리고 산에 데리고 와서 나물 뜯는 법도 가르쳐주고 들에 들나물 캐는 법도 가르쳐주시고 어머니들은 무조건 저를 다 받아들여 주셨어요.
0: She left her family and friends, but she was able to regain her health thanks to kind women from the village who embraced her warmly and the pristine natural environment of Kadiwangsan.
1: 가령산이 굉장히 영험한 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산신령님이 되게 좋은 분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희 동네는 이 동네의 모든 분들이 다 생수 이런 거 안 먹고 수돗물을 바로 수돗꼭지에서 틀어서 먹어요. 가령산 물을 저희가 직접 먹거든요. 계곡수를.
0: The vigorous water current flowing through rocks on the mountain is like Hae-kyung's life. Just like the mountain embraced her. Now she wants to embrace others.
2: 손님 왔어요. 언니. 언니.
3: 아니 봐봐요.
1: 거기서 많이 나왔어. 얘네들 미쳤나 봐. 아유, 야, 진짜.
4: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5: 저 김민지예요.
4: 아, 민지 씨.
5: 네. 아 저는 김유나예요.
4: 김유나.
5: 네, 유나.
4: 유나.
5: 네. 안녕하세요. 유엘레나예요.
4: 유엘레나?
5: 네.
1: 우리가 한 5, 6년, 6년쯤 됐나? 같이 모여서
3: 서로 정을 나누는 제 자매들이에요. 제가 왕언니고 제 동생들이에요.
0: Although they're not related by blood, they're closer than any other sisters.
4: 뭐 이렇게 많이 사 오셨어요?
6: 오늘 우리 네팔 음식 먹으려고.
4: 아, 오늘 네팔 음식 할 거예요?
6: 네, 네팔 음식. 그럼 언니가 엄청 좋아해요.
3: 그럼 나는 이제 쉰다.
6: 네, 앉으세요.
3: 이 누룽지 먹어, 누룽지.
0: Whenever they get together, they like to share traditional food from their

0: They can't buy cilantro in a supermarket, but they can always find it in a neighbor's garden. These are cilantro flowers. Cilantro is a versatile vegetable. Even its seeds can be used in cooking.
1: 고수가 완전 좋네. 그치? 싱싱해. 한국 분들이 잘 안 드시잖아요. 아, 없는 줄 알았는데. 신기해요.
0: Now that they have all the ingredients in place, it's time to make the first dish. It's a kind of Nepalese kimchi called achar. Diced onions, tomatoes, and chili peppers are mixed with lemon extract. This spicy and sour dish is ideal for reviving appetite during the hot summer.
2: 맛있겠다. 이게 뭐라고 이름이?
1: 어차.
2: 어차?
1: 괜찮아요?
2: 매워요. 맛있어, 맛있어.
0: Nepalese chicken curry, a perfect match for achar, is also ready. 귀여운이 prepared with love, side dishes, and fruit. A delicious meal is ready.
2: 빨리 먹자 이제.
3: 잘 먹겠습니다.
4: 언니, 먼저 이렇게 국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얘를 넣고 그리고 어차를 조금 넣고 이렇게 비벼 먹는 거.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먹으면 매우니까 원래는 이렇게 먹는 거야.
2: 진짜 맵다. 근데 맛있어. 아니 맛있게 매워. 입맛이 확산해.
4: 오, 그죠?
5: 여름에 입맛이 없으면 그죠? 왕 언니 처음에 제가 카페에 알바할 때 언니가 커피 마시러 오실 때 나보고 안녕 어느 나라야 네팔 나마스테 나마스테 맨날 와서 인사하고 이뻐해 주시고 제가 제일 먼저 왕 언니 알았어요. 그다음에 언니 데리고 우리 친구들이 소개해 주시면서. 좀 이렇게 지금 다 모두 이렇게 모여서 사는 거야.
4: 다 나라별로 언제는 그 네팔도 가고 우즈벡도 가고 뭐 태국도 가고 이게 있는 친구들 중에서 그 나라를 한 1년에 한 번씩 가자고 모임을 시작했는데 못 갔어요.
2: 왜? 요즘
0: To find solace, they're going on a special trip today.
2: 개국갈 준비하고 온 거야?
6: 네네네. 네.
4: 난 먹을래?
2: 밥은 먹었어?
5: 난
0: They pack a large basket of snacks. They've all waited for this day like children wait for a picnic.
6: 아, 이런 거 처음 봤어요.
2: 오늘 이거 한번 할래?
4: 가족들이랑 가는 게 또 좋긴 한데 친구들끼리 가면 또 서로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마음도 편안하고 그러니까 그 말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랑 나눌 수 있으니까
0: Their destination is Hangor Valley, known for its pristine natural scenery and cold valleys that stay icy even in summer. It's an

0: The sounds of summer resonate through the lush valley. It's exciting to dip the feet in the icy water. Now that they feel refreshed, it's time to try the aromatic Nepalese milk tea.
1: Oh, 완전 따뜻해. 언니들이야. 뭐 하는 건가? 사진.
2: 사진.
3: 막걸리가 아닙니다.
1: 막걸리 아닙니다. 티입니다. 언니, 언니, 혜경 언니.
2: 진짜 나왔어,
1: 됐어. 언니가 이제 엄마랑 다름 없잖아요. 양이가 엄마도 없고 이러니까 언니가 다 챙겨주시고 언니랑 같이 와서 너무 좋아요. 이런 곳이 있구나, 우리 정선에. 이런 것도 몰랐고 이제 앞으로 자주 와야지.
0: Living far from their home countries, these women miss their loved ones most. They're grateful to Haegyeong for becoming friends with them.
2: 저들에게도 내가 이제는 문을 두드리고 나무를 두드러 가자고 하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저들하고 같이 정선에서 나이 들어가면서 같이 나이 들어가는 이웃으로 살고 싶어요.
0: She came to Cheongsun alone, but she's not alone anymore.
1: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머니들의 고생, 그런 가사의 그 내용들이 나오고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외우게 됐고 네팔 미녀 같기도 하고 고향 생각나죠. 엄마 생각도 나고 우리 엄마들도 이렇게 고생했구나.
2: 아니 이제 여기 너무 좋았지요. 네. 우리 또 한 군데 더 갈 텐데 갈 수 있는 갈래?
1: 아 나도 네. 안 돼요.
2: 왜 왜?
1: 나 여기 맞춰야 돼.
2: 맞춰야 돼?
4: 나도 가야 될 것 같은데.
2: 왜 왜?
4: 늦었어.
2: 우리 둘이 가고
4: 미안해. 나중에 언니. 기회 되면 같이 갈게.
1: 아, 네. 안녕. 갈게.
2: 오늘 오늘 너무 재밌어.
1: 잘 보고 와요.
2: 갈게요. 안녕. 엘레나 안녕.
1: 갈게요.
2: 안녕.
1: 어디로 가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2: 일단 언니만 믿고 따라와. 가자.
1: 아, 네.
0: Where is she taking them this time? An exciting tune is playing. It's a cable car that goes to the top of Kariwangsan Mountain.
2: 봄에도 좋지만 가을이 정말 단풍이 들어서 진짜 행복해요. 네.
0: During a 20-minute ride, you can take in the mountain scenery from above. Sunset on Kariwangsan Mountain is considered a hidden gem. You can only see it on Fridays when cable car operation is extended.
2: 저기가 가리왕산 정상. 저 위에 탑 있어.
0: After living in Cheongsun for more than 10 years, it's the first time they see this vista.
1: 너무 좋아 여기는. 지금 여기 와니까 완전 히말리 가는 느낌이, 트레킹 가는 느낌이.
5: 구름 위에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맞네요. 그렇죠. 네. 뭐 눈물 날라 그래요. 아까 감동이에요. 이 그 해 지는 거 색깔 이런 거.
1: 너무 멋있다.
5: 네, 너무 멋있어요.
1: 여기 가까운 데 살아도 이렇게 오기 안 돼요. 근데 와보니까 자주 오고 싶어요. 이렇게 상상도 안 했어요.
6: 오늘 이런 가리왕산은 처음인가요?
1: 처음이에요.